0: 통해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산풍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우대 활동에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특대 희소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제가 어제 Q10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우리 40대 후반부터는 특히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꼭 써야 되는 것이 후맥 Q10입니다. 왜냐하면 심장 근육 영양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년이 돈 내고 싸먹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번 우대 활동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제약공장 측에서 주는 보조금이 나갑니다. 15곽 사는 사람들 15곽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Q10도 드리고 Q10도 15곽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천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천원은 그 자리에서 약 가격에서 빼드립니다. 15곽 싸도 15곽 가격에서 천원을 빼드리고 15곽도 드릴까나 건네보신 한마 해도 30곽 나갑니다. Q10이 15곽 드립니다. 그리고 천원 빼준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대활동 참가하실 분들 우리 그 빨리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직접적으로 전화하셔서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셔서 주문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번 달 말이라는 게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명액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약공장 측에서 돈을 얼마 보조금이 나온다 이게 명액이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우대활동이 특대급으로 되는 우대활동 진행 중이라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우대활동 할 때 꼭 우리 자문전화를 잘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문전화 하면은 여러 가지 이런 그 자문도 되고 그 다음 또 더 상세하게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건네 보신 환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그 좀 깊은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이미 검증된 약이다 이 말입니다. 근종 황제가 쓰면서부터
0: 네.
1: 건신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건신탕이 몸을 건전하게 하는 이전엔 다 탕약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탕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건종 황제는 역대 황제들 중안에서 이전에 89살이면 오래 산 겁니다. 89세까지 살았습니다. 17명의 아들을 두고 이렇게 장수한 황제다 이 말입니다. 후에 우리 로백성들이 이 좋은 약을 로백성들도 써야 된다 하면서 해방 후에 이게 다 로백성들까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방송에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이 처방이 좋습니다. 이 약이 처방이가 먼저 기혈보충이 되고 기와 혈은 우리 오장육부가 살아가면서 자기 기능을 하는데 기와 혈이 부족하면은 오장은 자기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위하면은 항상 특징하고 그게 다 오이치 보조, 피치 보조 이럴 때에는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0: 네,
1: 유동할 힘이 없단 말입니다. 네. 이래서 우리 이런 그 오장육부가 자기 생리 기능을 하자면 기와 혈이 충분히 공급돼야 됩니다.
0: 네. 그다음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2: 예, 건네보시한 우리 오빠도 이제 순지 한 25세 되고 나도 이제 순지 한 열흘 됩니다. 야, 이거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우리 오빠는 어떻게 무슨 이 경력이 자꾸 떨어지고 이 뭡니까 밥맛이 없고 잠 못 잔다 제가 그 뭡니까 우리 오빠.
1: 네.
2: 예, 예 그리고 맥이고서 좀 체질이 약한다. 이전에 한국과 한 10년 일하고 나와서 계속 아끼시다가

0: 이제 제일 큰 병원에다 진단 내면 무슨 병은 없다는데 몸이 또 몸이 약하다 말한다. 이게 자꾸 매김, 자꾸 매겨서 밥 마시고 자꾸 들어 눕는다 말한다. 그런 게 이하고서 한 달을 채 애썼는데 잠도 잘 자고 매기나고 기능력도 도와주고 이거 기운 보충 세게 하는 것 같다면 이랬겠다. 우리 오빠 얘기하는 게 막 그래 내복. 예, 그래, 내보고 소리. 나도 심장도 두근거리지. 이 골도 좀 빼놨겠지. 인간이 아픈 게 어떻게 했는가가. 우리 아빠, 니, 나도 골이 띵한 게, 이렇게 골이 띵한 게 이렇다면, 개인력이 좋다면. 걔 나도 이제 쓴지 이제 한 열두 날 됩니다. 굉장히, 내 써본 건 이게 좀, 예, 사람이 정신이 조금 이렇게 나고, 예, 그 다음에 개인력도 좋아지고, 예, 눈앞이 환해진다. 선생님 이야기 쓰셨죠. 네, 그리고 또, 심장 두근거리는 게 일어났습니다. 계속 밥 마시고, 맥이 납니다. 이번 후에 학생이 영천원도 감면해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선생님?
1: 오늘부터 예. 하는데 미치라야 합니다, 이번 달 말.
0: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럽니다. 예, 그래, 오늘 두 집에서 같이 사는 건 헐채꾸물까, 예?
1: 네.
0: 예, 예. 싸다고 그립니다. 두 집에
1: 같이 사야 됩니다. 그럼 열다섯 강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0: 예, 나누면 된다 말입니다.
1: 예, 예, 예.
0: 수고하십시오.
1: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일단 우리 이 근래 보시환을 보면은 약종들이 좋은 게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홍삼이나 로경이나 정말로 이거는 돈이 없어 못 썼지 또 이전에는 기본상 우리 로백성들이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약이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어구 나는 홍삼을 못 쓴다 로경을 못 쓴다 이런다 왜 못 쓰는가 열이 청해져 갖고 코피 난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하죠. 물론 열한 사람들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이라는 게 어느 약이 다 100% 좋은 게 없습니다. 꼭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고 이런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약이라는 거는 음과 양이 병행을 잡아주고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이 있습니다.
2: 네, 땅분 댕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3: 우리 어머니 이번에 내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치매 시초 병원에 가까 치매 시초란다. 그래서 이 약을 이제 예 한 일주일 썼는데 좀 낯선가 땀이 난다. 그래서 예
1: 네.
3: 오늘이 우대 좋을 때요. 먼저 조금 잤단 말이에요. 어떻게인지 몰라서. 오늘이 지금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이 효과 날 때 좀 많이 써야 되지. 이런 약 찾기 힘들지 그만까 예.
1: 15곽 싸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빼드리고 약을 또 절반 가격으로 낮춰주고 예. 15곽 빼드립니다.
3: 그래 돈도 들려가고 올려줘서. 예. 오늘이 지금 배달해 줄 수 있습니까?
1: 지금 우리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
2: 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이런 약들을 쓰면서 이 약을 써서 주요 성분은 기혈을 보충한다, 피가 부족하다, 혈세포 부족하다, 백혈구 부족하다, 항상 빈혈했다, 맥이 없다, 기가 부족하다, 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걸 해결하는 데는 홍삼, 로경만한 약이 없죠. 근데 그런 부작용을 이 약을 쓰면서 그런 성분은 흡수하고 부작용을 없이는 것이 바로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입니다. 이 약을 쓸 수 있게끔 쓰면서 부작용이 없게끔 만드는 처방을 말합니다.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 그러니까 이 약을 쓰면서 이 약을 인뇨, 약이 흡수될 수 있게끔 하는 약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약을 써서 열을 청한다, 무슨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게끔 하는 약이 예, 좌실이란 약이 같이 들어갑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1: 25가지나 되는 중약이 들어갔죠.
2: 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2: 네.
4: 예, 예, 네, 어제 이 건네보시안 쓰고 지금 영 효과 좋아서 어제 또 배달 받았는데 우리 오빠 지금 무슨 증세인가 이 좀 이 그런 그러니까 물질관 들이대 있는데 어제 소변이 나아간다 제가
1: 예.
4: 예, 소변을 예, 화장실 가면 뭐 잠깐 지나가야 되지 그러면서 좀 어떤 때는 뜨면 졸이기도 하단다.
1: 예.
4: 예, 이 그냥 항상 이

0: 뭐 신사에 왔는데 어제 그 양머리 이렇게 머리 줄이 올라가는 것 같으니 뭐 어지럼증 자꾸 하고 머리 아프다니까. 네. 내 건네보시 안 써봤으면 더 체크했는가 이래 선생님과 문의답니다.
1: 소변이 잘 안 나고 졸이기 그좀 하자면 이 비뇨기통이 염증도 좀 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소변이 안 나간다는 거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우리 이 코파트에서 밀어주는 기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예? 이래서 이런 약을 꼭 부선하는 약을 써줘야만이 소변이 좀 시원하게 나가고 잘 나가고, 예? 그 다음에 그 염증도 좀 없애는 약 이 25가지에 다 들어갔습니다. 예? 이 진화람의 중약으로는 소염진 사람이 이름인 것 같지만 이 징인화라는 게 중약에서 아주 좋은 청열 해독 쇼연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신다 할 때 소변이 저리다, 그 다음에 잘 아예 나간다, 밤에 소변이 찼다, 특히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 다 이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래서 이 약으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이제 오늘 15가지 배달 받기죠?
1: 네. 지금부터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래서 우리 이런 군이라는 거는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에서 군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걸 말합니다. 이 약에서 제일 중요한 작용을 넣을 수 있는 걸 뭐인가? 홍삼도경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군이라는 게 이게 황제를 말합니다. 우리 뭐 이런 드라마를 안 보면 황제가 자기 절로 자기 이름 말할 때는 군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한다, 군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 아래 부하들이 어찌입니까? 아마 발소매를 돌면서 천은 이렇게 이렇게 뭐 황제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럴 때 천이란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군천좌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걸 군이라 하고 천을 그 아래 보조하는 걸 천이라 하고, 우리 여기서 천인 약재가 뭐인가? 건비작용이 들어가는 약재입니다. 이런 좋은 약이 들어가도 흡수 못하고 임묘 약을 흡수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아래 이 약을 흡수할 수 있게끔 산약, 봉경, 백출, 거저 백출이 아예 들어갔습니다. 초바이추가 백출이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이 약이가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좌실, 군천좌실이지 않습니까? 좌실이라는 거는 이 약을 쓰면서 음과 양이 병행을 잡아주고 열한 사람들도 쓸 수 있고 찬 사람들도 쓸 수 있게끔 이 약이 음양 병행을 잡아주는 약이 골고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시간이 좀 다문화가 된다.
1: 네.
3: 우리 국민가 이 그만 품하다가지고 저기. 지금 이제 한 보름 받고 이제 나왔는데도, 뭐, 원칙이 하고 이래서 한 번이 건의보도하는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해본다.
1: 예, 그런 분들이 꼭 써야 됩니다. 그게 몸이 잘 처서지 못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쓰면은 몸이 빨리 회복이 되죠. 예. 꼭 쓰시기 바랍니다.
3: 오늘이야 15가구 좀 배달 받자고 된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들어가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우리 감기라면 심하게 왔을 때, 폐렴이 왔다, 감기 왔다, 심할 때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을 감기약 쓰고 났는데 뭐 열이 난다, 뭐 기침이 난다 이거는 없어졌는데 부작용이 뭔가? 그래서 입안에 그래서 밥을 여면 모래알 갖고 소화가 아예 돼서 짱도수 하거나 변비 오거나 설사하거나 맥이 똑 떨어지거나 아마 감기를 해봐서 여러분들 이 감기 뒤끝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감기약 같은 건 이게 군천좌실이란 이래 조제 원칙이 들어간 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이런 군천좌실이란 이런 조제 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약이라 할 때는 약이 20가지 이상이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약재가 비싸서 이렇게 20가지 이상 들어간 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진기한 약재로 20가지, 25가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 이 근내보신화 같은 약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이 약을 쓰고 보니까 내가 어떤 증상들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실면증이 있다, 소화해야 된다. 특히 소화가 아니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이 들어가

0: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이들은 약을 쓸 때 꼭 건비약이나 소화제약을 같이 였습니다. 고가병을 치료하든 혈압을 치료하든 간을 치료하든 이런 약제를 꼭 같이 이어서 인여 약이 흡수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건네 보신 환우는 보면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제가 들어간 이 약이 너무 종합적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약을 쓸 때에는 시름 넣고 안전하게 써야 된다. 이 감기약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감기를 빨리 치료하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씩 먹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5가지 감기약을 먹고 일주일 후에 요독증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감기약이라면 좀 센 약입니다. 그래서 간 콩팥귀를 다 상한단 말입니다. 군천 좌실이란 조제원칙, 이거 오늘은 잘 기억하시고, 저를, 이 약은 이 군천 좌실이란 조제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약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곡은 문춘산 작사 손은봉 작곡의 내 고향 연맹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연맹의 아름다운 풍경과 모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염승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배서연 작사 응란 작곡의 우리 사는 고성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소소한 행복과 일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 듣는 동안 평온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사랑의 감성을 담은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빔의 작사 김모호 작곡의 우리 사랑은 부드러운 멜로디와 진솔한 가사로 사랑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전해줍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최선숙 작사 황양아 작곡의 고향근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리움이 가득한 이 곡은 어디에 있든 고향을 떠올리게 만드는 마법이 있습니다. 김은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백세 인생은 인생의 즐거움과 희망을 노래하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힘이 있습니다. 유령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부부의 사랑과 동반을 노래한 곡들을 연속으로 들려드릴게요. 먼저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부부입니다. 부부간의 깊은 사랑과 믿음,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담고 있는 곡을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조려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부의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이 곡은 부부의 이상적인 사랑과 소통을 노래하며 평범한 삶 속의 행복을 전해줍니다. 강화 칠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열매나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부림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

안녕하십니까.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고기학 혈배경, 예,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예. 우대 활동은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립니다. 한 세트라는 것은 두 가지학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세트가 간다 할 때는 약과글로 두각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각이가 약 처방이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는 전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우리 그 공농수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농수치 쭉 설명해 드립시다.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공농수치는 세포를 활력있게 해주고 전신의 이런 대사를 촉진시켜준다. 전신대사라는 거는 3초

경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산자오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리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중리는 과실을 나눠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심혈관 공능 개선해주고 그 다음에 뇌를 건강하게 해주고 신체를 건강하게 해준다. 기술 정적을 놓고 말하게 되면 이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이처방이가 기초를 잘 닦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延缓衰老 이거 썼습니다. 그 다음 扶正固本 이게 좀 중요합니다. 扶正이란 거는 사람 몸의 정치, 정치란 게 면역력이죠. 이 정치를 도와주면서 구본, 사람이 이런, 근본을 다스려준다. 그러니까, 정치를 놓고 말한다 할 때 기초를 든든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죠. 어느 한 가지 질병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다스려줘야 이 질병도 잘 치료되고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관심병 치료한다 하고 또 고혈지. 이게 중요합니다. 혈지를 낮춰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혈배강 써주게 되면 예, 일단 심장주자를 이미 한 사람들이 서약을 대여섯까지 평생 달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약이라는 본신은 떼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 예? 어제 그런가 이 서약은 그 당시 증상을 별로 해결하는 것 같지만 오래 쓸수록 서약의 그 독성이 엄청 세기 때문에 서약의 독성은 한 알 그래도 잡숫게 되면 그 한 알의 독소가 간에서 25년 동안 잠복해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약을 오래 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혈관 탄력도 점점 아이되고 혈관이 쉽게 터집니다. 어디면서 알겠는가? 쨍하면 피하출혈이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방면에는 이런 서약 오래 달고 있음으로써 눈이 점점 잘못됩니다. 당뇨병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당뇨병이라는 거는 현대의학에서는 그래서 혈당을 조절해야 된다. 여기에만 집중하지만 중의에서는 뭔가 오장육부 공능이가 좋아지게 되면 예, 혈액 속으로 당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당분이란 거는 언제까지나 항상 쓰여야 됩니다. 이 당분은 예, 우리 그 기계를 놓고 말한다 할 때 된치약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된치약이 없게 되면 돌아 못 가죠. 예? 사람 매기나는 게 다 그 당분에서 매기나는 겁니다. 어째서 당분에서 매기나? 당분이가 직접 우리 근육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가 맥이 난다 이 뜻이죠. 예. 예. 그런데 만화시 당분이가 근육으로 들어 못 가고 오히려 이쪽에 혈액 속으로 들어간다 할 때 이렇게 되면 혈액이 걸어지고 오히려 뭔가 이 근육 속으로 들어 못 가기 때문에 사람 맥이 없죠. 우리 왕왕 당뇨병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점점 혈당은 매일마다 공제하고 있는데 이도수라 맞으면서 공제하고 있는데 마지막 가서는 점점 맥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을 또 가래라 해가지고 음식을 또 딱딱 그 정량대로 먹으라 해가지고 소리 먹기 싶어도 못 먹고 이러니까는 세포가 에너지가 모자라죠. 그러면 점점 다 잘못되는 게 오장육부 다 잘못돼서 합병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병을 내서 합병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을 혈당을 공제한 약을 너무 과하게 써가지고서 그 약의 부작용이가 오장육부를 다 잘못되게 만들어놨다. 즉 다시 말해서 간이 나빠진다 그 뜻입니다. 당분이가 이런 근육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그 중간에 이런 중개작용이 누구인가? 간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먼저 간부터 나빠지는 겁니다. 지방간부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당분이가 제대로 들어 못 갈까나 혈액 속으로 자꾸 들어가죠. 이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약을 달고 있음으로써 간이 나빠짐으로써 당뇨병이 오고 그걸 인해서 눈도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내사랑 거기서 오는 게죠. 예, 무슨 런앤드를 서게 되면 다 백내사 오는 겁니다. 이런 말은 듣지도 마세요. 예, 쓸데없습니다. 이런 말. 예, 그렇기 때문에 혈지를 낮춰준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고혈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장주자라는 사람들이 그 서약을 대여섯까지 달고 있던 거 저리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혈배강 순중약제에서 천연적인 중약제에서 추출해낸 게죠. 약간 안전하죠. 네, 그래서 고혈지 이걸 해결해주고 그 다음 공동주체다 뇌동맥경화를 치료해준다 썼습니다. 동맥경화라는 거는 혈관에 굳어졌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굳어진 거 나른하게 해주면서 혈관 탄력을 회복해준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런앤성 시력감퇴

0: 치료해준다. 간 좋아지기 때문에 시력 감퇴가 좋아지는 거죠. 갑상선 기능 저하, 이것도 중에서는 간과 관계되는 겁니다. 간 경락이가 갑상선까지 통했기 때문에 중이는 이렇게 갈라놓고 보지 않습니다. 뭐 간이면 간이고 뭐 갑상선은 갑상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몽땅 간 경락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만성 런성 기관지염, 이걸 치료해준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우대 활동 지금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3개월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2: 네, 네, 지금 뭐 나 한 달을 지금 심어 맞고 약을 쓰고 있는데,
0: 네,
2: 숨어 안 쉬고 지금 기침 안 나고.
0: 네, 숨 차는 게 해결됐죠. 예.
2: 네, 네. 그리고
0: 기침 나는 게 해결돼요.
2: 정신이 조금 나고.
0: 네.
2: 그다음에는 정신 상태가 지금 조금 좋아졌어요.
0: 아, 집에 어머님 지금 중풍 현상이세요. 네,
2: 네.
0: 예, 예.
2: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그거 침을 다 맞고 지금 또 두 번 12번씩 24번 맞는 또 그거 지금 활동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데.
0: 네.
2: 참가해서 지금 계속 맞으려고 합니다.
0: 예예. 예. 지금 치료를 네. 잘 받고 있죠. 예.
2: 네,
0: 예.
2: 네.
0: 오늘 또 그 약 입고 갈 겁니다. 예.
2: 예.
0: 예, 예, 예.
2: 그리고 지금 그거 가래나 그 가래나 기침 같은 게 지금 없어졌어요.
0: 아, 적감에 갔을 때 보세요. 그 가래 막 이렇게 그 기관지에 또 걸려가지고 숨 쉬는 게 막 그렁그렁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기침한다 하면 막 그러니까 눈알이 막 벌거벌게 나면서 기침하고 또 네. 눕을 때도 눕게 되면 숨이 차서 눕지 못하고 막 이럴 정도죠. 예. 예, 지금 네. 그런 증상이 다 해결됐죠. 예.
2: 네, 지금 그 상태가 지금 없고, 그리고 가래가 지금 네. 떨어졌습니다.
0: 예, 예.
2: 지금 계속 그 활동을 장려해서 계속 지금 약을 계속 쓰려고 합니다.
0: 예, 예. 예. 예. 아버님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2: 예,
0: 예.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1: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정말 있잖아, 예, 혈압이요. 전뭐 올해 전학가나 봤습니다. 그래 해라야 해라 또 이하도야 바꾸면 그래도 네. 어떻게 잘 조절해야 되고 겨우에 이 가슴도 있잖아. 딱 심장 빼라 하기보다도 계속 아이래도 이 계속 이제 가끔씩 자주 그랬다. 가슴 계속 하도도 하고 그냥 어떤 때는 계속 가슴 그릴 때는 막 손도 별로 막 또는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머리 계속 아프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 좀 뭔가 그래서 밤에 자다도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예. 나 낮에도 이제 막 한숨 쉬고 그래서 막 그래서 이 가슴 답답할 때는 그 집안에서도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겨울에도 문 열어놔야 되고 이랬단 말이다. 생각이 나면 예 선생님 내가 가서 이 좀 뭔가 친구도 바꾸기 나면은 이 뭐니까 예, 약을 먹었습니다.
0: 네.
3: 좀 뭔가 해대가 그래 먹고 난 다음부터 이제 가면 참 자주로 예 조금 조금씩 하시는 게 난 후에는 이제 가 그렇게 가슴이 후두도 하고 갑갑하고 그냥 한숨 나하고 하는 일이 없어지고 예.
0: 네.
3: 그리고 그다음에 좀 뭔가 이 혈압이하고 이제 가슴에 네. 먹다 못 떼고 이 뭔가 이거 먹고 했는데 온정되고 자소리 잘 되더란 말입니다. 예. 그러고 나 그렇게 예. 예 머리 아프고 그다음에 저 여러 가지 뭐 어떤 때는 머리도 아프고 난 머리 아프다 세게 아플 때는 뭐 무슨에서 하기도 하더니 이런 증상이 요즘 안 그래 언제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어머님은 잠깐만 올 때 정말 그 여러 곳에 댕기면서 치료를 많이 받고 돈도 많이 팔았죠. 예?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면서 지금 효과를 잘 보고 있을까나 예?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뭐니까 자꾸 사적 돌아다니면 그렇게 헛돈 팔지 말고 예 정확한 진단을 받고 예 그리고 정확한 이런 약 처방이 따라가야 되죠. 예? 그래 우리 혈배강 본신은 유일하게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당날부터 우리 혈압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끊고 우리 이 혈배강 가족설이 직접 혈압이 조절됩니다. 예? 혈관 탄력이 회복되면서 혈압 조절되거나 예? 혈압이 공제될 수 있죠. 그리고 아래의 혈압 차이가 좋아지고 예? 그리고 주심화량이 완전히 끊을 수 있는 약입니다. 예,
3: 그래요. 이래서 일주일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꽂지도 먹었단 말입니다.
0: 네.
3: 우선 이 약 먹는 다부터 예, 그렇게 주시한다 해먹고 그렇게 그래서 꾸소이 좀 안개라 그래서 마음도 그래서 예.

0: 그런데 그게 남일 것을 사람이 없이 뭘까 막 기분이 좋을 정도라는 말입니다.
1: 예. 사람 심자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0: 예.
1: 우리 혈배강은 여기 중주하게 자지청피관이란 이물질이 유일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약상에서 자지청피관이란 거는 후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배강은 다양한 이런 림상실험을 거친 결과 보게 되면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 바꿔주는 게 우리 특점입니다. 예.
0: 알겠습니다.
1: 네.
0: 예, 아무튼 이렇게 좋을 때 계속 웃어 있어가고 됩니다.
1: 예, 좋죠. 예, 이번에 우리 활동도 좋지 않습니까? 16세트에 지금 참가하는 분들 제일 많습니다. 24세트를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친구 12번 따라가고, 오늘이 딱 결정해서 싸겠다 하는 분들, 또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예.
0: 아, 그러니까, 예, 그러면, 예.
1: 거기 참가하시죠. 예. 2880018번. 예. 전화 치십.
0: 예. 00180.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나는 지금 해병왕 먹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3: 예, 계속 갖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고혈압과 간수병이 됐고 중풍이 두 번 나왔습니다.
1: 네.
3: 네. 그러니까, 중풍이 오니까, 반수는 제대로 못 쓰고, 걸으면 또 걸을 수가 없고,
1: 그렇죠. 이래야 됐습니다.
3: 네. 그리고 심장에 병이 있을까,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꾸만 가슴 제대로 걸어 안 되고,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식은 땀도 이렇게 흘리고, 그리고 매수가 없고, 매수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귀에서 또 나도 모르게 기타 소리가 나는 겁니다.
1: 네.
3: 예, 그리고 하늘이 이렇게 막 빙빙 돌아가고 이러면, 그저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1: 네.
3: 예, 정말 사는 게 고통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오늘 이때까지 그 좋다는 뭐, 다 약 먹어보고 천약까지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1: 네.
3: 진짜 돈 됐다라는. 그리고 우리 아바이드 받으신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을 좀 마구 떨고, 예. 그러니까 숟가락도 발은 못 쥐고 그런 걸도 겨우 한 발자고 재고 내야 되고 이랬었습니다. 그 후에 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혈배강과 이 선생님 친구를 결합해서 지금 우리 아바이도 그렇고 나도 정말 기적같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1: 네.
3: 그래도 친구 이상은 전 선생님입니다. 전영길 뭐 전주에서.
1: 네.
3: 선생님 친구가 벌써 전날부터 이렇게 우리 영감도 하고 말하고 나도 벌써 첫날부터 친구 맞을까요? 벌써 이게 시원하더라 말입니다.
1: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환자들이 네. 다 우리 지금 요새 환자 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도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질병들은 치료할수록 점점 잘못되고 약 처방이 틀리고 하게 되면 잘못되는 게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치료할 때 벌써 침이랑 다른 데서 맞아봤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현재서 첫날에 이렇게 맞는 순간 보게 되면, 이렇게 침 나선데 세상이 없답니다. 저는 우리 환자들을 다 제 집 가족처럼 생각하고, 아낌없이 침 다 놔줍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처럼 살로 다 모셔다 드린 데는 우리 데밖에 없습니다. 예.
3: 예, 정말입니다. 침도 그저 그렇게 좀 첫날부터 벌써 이게 강하게 나온다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1: 그 진단이 맞습니다.
3: 치료하고 치료하고 아 이런 선생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죠.
3: 그러니까 벌써 침 이렇게 침구막과 효과 있을까? 벌써 혈압을 이렇게 완전히 더위에 끊었고 혈압약도 안 먹고 주사도 안 먹습니다 지금.
1: 예.
3: 예. 벌써 이 효과가 이렇게 현저하게 나타나더라 말입니다.
1: 네.
3: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지럽던 게 어지럽지도 않고 숨도 안 차고 벌써 소화 잘 된다 주문 맞으니까
1: 소화 잘 됩니다. 그건 제일 빨리
3: 소화 잘 된다면 그러니까 밥 잘 먹고 벌써 맥이 나고 벌써 눈이 막아진단 말인데 그리고 잠도 잘 갈 수 있다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 아빠도 밖에서 진단 받아 선생님 친구를 결합했는데 벌써 우리 영감도 이렇게 하는 말이가 이러면서 어디가 친구를 땜바를 찌르고 속 시원하고 맞은 까칠하고 기분 좋고 벌써 다른 데가 마당보다 따다다
1: 어쨌든 이렇게 약이 결합도 중요하고

0: 짐도 중요하고 지미가 경락을 다 열어주는 기초상에서 약이 들어가게 되면 예, 거기서 맨 약을 쓰기보다 또 효과 더 빠른 게죠. 예.
1: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영감 하는 말이가 이런 나라마다 짐에서 효과를 보는 것 같을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예, 예. 손가락도 예, 마음대로 녹일 수 있을까지.
0: 그렇지. 예.
1: 예. 그리고 그런 거리도 예, 좀, 한 바짝 최고 정말 좀 내거든. 지금 그런 것도 많이 좋아졌어.
0: 많이 좋아졌죠. 예.
1: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입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아, 이 친구도 다른 이사요. 처음 보니까, 야, 이번에 내가 살았구나.
0: 예.
1: 선생님 내 두 번째 생명을 줬구나. 나는 계속 이 선생님 약도 먹고 친구도 맞고 이래야겠다고.
0: 예.
1: 지금 형 대단히 기뻐하고 하는 말이가 우리 개가 또 양수가 이번 우리 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0: 좋습니다. 예.
1: 예. 16세트 이래 우리 할 때 반가워. 예.
0: 네.
1: 지금 친구도 계속 대답해 맞고 이랬다고 합니다. 이래서 제가 세계적으로 없다면 이랍니다.
0: 예. 예.
1: 우리 영감 칭찬은 아예 아낍니다.
0: 아, 예.
1: 예, 정말입니다.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할 때 반가워 싸려고 합니다.
0: 예, 예. 2880018번 예, 예. 전화 치시.
1: 2880018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래서 16세트에 참가하게 되면 24세트를 더 드릴까나 예, 40세트 가게 되죠. 40세트를 한다 할 때는 약과를 따지게 되면 80과 갑니다. 그래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도 10과 더 드릴까는 90과 되죠. 그다음 어떤 분들은 이 장례통하고 성의미로방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싫다 하는 분들 또 10과 더 드립니다. 기본상 이 16세트에 참가하는 분들은 기본상 100과 가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짐도 또 12번 또 놔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겨우 짐을 알맞겠다는 분들도 그 대신 약을 또 더 드립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우리도 예, 예 지금 혈배강 쓰고 있습니다. 두 분이 다, 우리 부부가의 둘이 다.
0: 예.
3: 예, 쓰는 과정에서 정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네, 예, 이 약을 선택하기 전에는 정말 예, 어디로 좋다는 약을 다 써봤습니다.
0: 예.
3: 그래도 예, 아이들 때다.
0: 예.
3: 뭐 병원에 약을 써봐도 아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얼마가는 효과보다도 또 되돌아오니 오더라 말입니다. 예.
0: 네.
3: 그래고서 예, 병 재료고 재료고 한 게 오늘날까지 한마디씩 재료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내 선생님 내 가서 진단받을
0: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약을 사고 그거 먼저 떠나서 자기 예. 이런 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3: 맞습니다.
0: 저한테 자꾸 전화 체류하지 않습니까? 환자들.
3: 맞습니다.
0: 예.
3: 예, 그래, 나도 보셔. 내 좀만, 내처럼 선생님도 알다시피 내 병이 얼마나 엄중했습니까?
0: 네.
3: 막 우울하지, 지금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잘 났습니까?
0: 맞습니다. 금방 왔을 예. 때는 말하기도 싫어하고, 남들이 예. 자기를 뭐 어떻게, 깔보쟁가, 무서워하고, 예. 뭐 이런 어머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 예.
0: 지금 그래. 우리 이야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3: 예. 아, 그래. 예, 사람마다 예. 나를 보면 좀 신한단다.
0: 예, 우리 환자들도 자꾸 말하는 게 어머님 좀 느끼고 이럴 때 뭐, 그 예. 이야기를 잘하는 분이 아예 오는가 자꾸 기다립니다.
3: 예, 어쩐다.
0: 예.
3: 예. 예. 예, 지금, 예, 그, 그러길래 나를 보는 사람마다, 예, 나를 보면 좀 신난단다.
0: 예.
3: 네, 사실은, 예, 마음이 정말 둥둥, 정말 기쁜다. 정말 이래.
0: 예.
3: 자꾸 얘기를 하기 쉽고, 예. 네, 얼마나 심했을까. 그래, 해결설도 가졌지.
0: 예.
3: 아, 신랑도 아주 나빴지.
0: 예, 예.
3: 아, 그 다음에 위양도 있었지.
0: 아, 위양.
3: 간장염도 있었지.
0: 그렇지.
3: 예. 기혈부족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수혈 두 번 한 사람이잖아, 예.
0: 예.
3: 그래도 내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선생님께서 그 정확한 진단을 받고서 정말 치료를 하고 아 선생님은 친구도 몸에 있는 거 다 놔주잖아 이렇게 빠른 효과 보더라 말입니다.
0: 예.
3: 예. 그래 난 어떤 지금 살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지에
0: 짐이란 것도 그렇게 놔줘야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3: 맞습니다.
0: 예.
3: 난 그래 작년에 내 제일 처음에 작년에 같이 선생님과 치료하고 살이 올해선 두 번째 또 맞지만 해도
0: 네.
3: 예, 1년 동안에 예, 한 번도 손거선을 예, 재발해야 한다.
0: 맞습니다. 예.
3: 예, 이 약이 참 좋은 약입니다. 용효가 빠릅니다.
0: 예. 예,
3: 이 약 쓰므로 해서 예, 이렇게 무수게니까 날마다 예, 예. 선생님이 감이 맞다나 젊은 심장 바꿔준다지만
0: 예.
3: 정말 날마다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0: 예.
3: 예, 그래, 뭐, 내 유별하게 머리에서, 딱 머리에서만 땀 그렇게 세게 흘렸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거 없습니다, 지금.
0: 예.
3: 예, 그리고 밥 지내 먹지 못해서리 밥 지내 맨물 먹어도 마고 쌈하고 얼리 밀어서

0: 리민다모노 지네 막 뱅뱅 돌았습니다. 막 너무 네. 바빠서.
1: 예.
0: 그래도 이게 선생님들에서 친구를 하고 이래고 하는 바람에 야 지금 밥도 잘 먹고 이 과일도 먹을 수 있고 이 고기도 조금씩 먹을 수 있고 살맛이 난다 이제.
1: 예.
0: 예, 나는 그래, 항상 선생님들 감사하고, 아예 환자들도 더마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이렇게 못쓰겠니까, 약 쓰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1: 네.
0: 예, 그래, 나는 항상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예.
1: 예, 네,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저도 이 강의라는 과정에서 우선 침도 우선 오래 놓고 이 과정에서 여러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을 제가 좀 아예 살펴봅니다. 어제도 그런 환자인데 이번에는 당뇨 합병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눈도 지금 백내장이 심하고 이런데 이분이 제일 첫감에 제한테서 이렇게 침 맞고 우리 내약 세 가지 샀습니다. 저 첫감 전날에 침 맞고 그 다음 이도수는 아침 저녁으로 20개 다니시면 맞는 분입니다. 당뇨병이 영 심하죠. 발바닥 감각도 무디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예.
3: 결명왕이신 환자입니다.
1: 네.
3: 눈이 굉장히 뜨고, 네 혈관이 막 많이 막히고, 네 집도 있어서 기억력도 없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 약을 선생님 강의하신 거 듣고서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초점은 60mg가 들어가니까 네. 너무 복심이 들어서 썼습니다.
1: 예.
3: 그냥 이전에는 항상 머리 정신이 안 나면서 오줌증이 심하고 어떨 때는 몸이 시든 구름이 나갔습니다.
1: 네.
3: 오줌증이 자주 나가던 게 멘붕이 와서 선생님을 내 위지에 있는데 선생님을 찾아가서 고기가 있으면서는 속한 일비가 있으면서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1: 네.
3: 약과 같이 결부를 했는데 입관이 비뚤어졌는데
1: 네.
3: 좀 돌아왔습니다. 밥 먹기 힘들었는데 영 밥 네. 예. 먹기 힘들었댔습니다.
1: 그렇죠.
3: 그런데 침 맞으니까 인춤 효과도 왔습니다.
1: 네.
3: 그동안 약도 많이 써보고 온 곳을 다니면서 친구를 했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1: 네.
3: 네, 선생님 침을 친구가 어찌나 잘 하시는지 어디나 딱딱 짚어내면서 친구를 했는데 인춘 호전 가져왔습니다.
1: 네.
3: 그리고 간염도 있고 몸에 어디 어느 곳이나 병이 있으니까 항상 맥이고 피곤하고 너무 낮이나 밤이나 너무 일을 못 나고 했습니다.
1: 네.
3: 이약 쓴다부터는 60mg가 들어가는 이약이 되고든지 간도 좋아지고 매경이 좀 모르겠습니다.
1: 네.
3: 지금 이약 쓰니까 난 혈진 없던 게 혈기도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1: 네.
3: 혈압약을 몇 년 동안 먹던 것도 혈압약도 다 무너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머리 내 검사를 해봤습니다. 병원이가.
1: 네.
3: 머리 혈관도 다 열리고 머리도 다 맑아졌습니다.
1: 예.
3: 아무리 좋다는 약은 다 쓰고보다 이 약처럼 효과 좋은 약은 나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지.
3: 이 약은 먹기도 좋고 먹은 후는 흡수가 인출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바릅니다. 500도도 이제 흡수 바르죠.
3: 네. 이렇게 좋은 약은 처음 봅니다. 들어봅니다.
1: 네. 네.
3: 계속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시간상 관계를 길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 환자는 당뇨 합병증이 너무 심한 분입니다. 그래서 20몇 년 동안 지금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이도수를 맞다 못해서 지금 우선 20개 다니시 맞는데 제일 첫날에 침 맞고서리 이도수를 맞았거나 저혈당증이 파와가지고 그 다음 제한테 전화와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선 이도수를 완전히 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침 놀라 이래 갔는데 이도수를 끊은지 우선 나흘 된답니다. 근데 무슨 불편한 점이 없고 점점 좋아진답니다. 눈도 좀 밝아지는 게 알기고 그러니까 제가 우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침 결합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세 가지 약 결합하고 이래게 되면 이도수를 당날부터 저를 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이미 우선 그렇게 치료된 분이 있기 때문에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70년대 초 소모가 시계 공장에서 기계를 조립하는 노동자로 일할 때의 이야기다. 그때 상해 민간 전체에서는 불수강으로 만든 자각제탁 탄산 음료 뚜껑 따개가 큰 유행을 타고 있었다. 집집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생활 도구를 넘어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예술품이었기 때문이다. 뚜껑 따개에 새겨진 그림은 무척 다양했다. 손오공부터 우아한 백조, 바다의 친구 돌고래, 힘차게 달리는 말, 하늘을 나는 독수리,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까지 당시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디자인이 대부분이었다. 이 뚜껑 따개는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특별했다. 양면을 꼼꼼하게 가공하면 아주 윤기가 흘러 거울처럼 사람의 얼굴을 비출 수 있을 정도로 매끈해졌다. 여기에 숙련된 장인이 수작업을 통해 긁거나 다양한 무늬를 새기면 거울 같은 표면 위에 작은 꽃무늬가 나타나고 햇빛이 비치면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었다. 또한 각 뚜껑 따개의 입구 설계는 모두 다르게 만들어 실용성을 높였고 작은 둥근 구멍을 따로 뚫어 열쇠 고리에 간편하게 달 수 있도록 만들어 일상에서 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아이템으로 사랑받았다. 이제 소모의 공장 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보자. 그분은 시계 공장에서 최고 수준인 8급 공인이셨다. 몸이 아주 뚱뚱했지만 금속가공 분야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본 선생은 보통 오후 교대로 일했는데 저녁밥을 먹고 나면 꼭 3mm 두께의 불투명 강판을 꺼내셨다. 강판 위에는 이미 손오공, 독수리, 달리는 말, 아름다운 여인 등의 그림을 미세하게 그려두었었다. 그 후 소모는 테이블에 재료를 단단히 고정하고 칼로 구멍을 따라 하나하나 정성껏 끊어내고 매끈하게 다진 후 본 선생에게 건네면 퇴근 시간이 되었다. 뚜껑 따개의 정밀 가공 부분은 전적으로 본 선생이 직접 처리했다. 독수리의 깃털 하나하나, 말의 발굽 형태, 여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과 가느다란 다리, 섬세한 구두 뒷굽까지 굵고 가느다란 선을 자유자재로 구현하며 생생하게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연 작품의 눈 부분이었다. 눈은 사람 마음의 창문이라고 했다. 그림을 그리든 조각을 하든 눈을 잘 그리지 못하면 전체 모습이 전혀 살아나지 않았고 반대로 눈만 예쁘고 생동감 있게 만들면 다른 부분이 조금 거칠어도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였다. 시계 공장의 작업 환경은 매우 좋았다. 본 선생의 실력은 상해 최고급 금속 장인이라도 이런 손놀림은 따라할 수 없고 중식 보석 박힌

방심구에도 이런 정밀도를 갖춘 것이 거의 없어 서양식 장인 기술과도 비할 바가 아니라고 자부하셨다. 소모는 그저 본 선생의 말씀을 경청하며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체중이 100kg이 넘는 본 선생은 손발이 크고 특대형 바지를 입었다. 모습은 전체적으로 크고 뚱뚱해 보였지만 손놀림은 놀랄 만큼 정교하고 섬세했다. 통통한 당근 같은 열 손가락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뛰어난 손재주를 지녔다. 본 선생은 탄산음료 뚜껑 따개는 겉보기에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진정한 노동자는 정밀도와 결합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셨다. 말하는 사이에 본 선생은 낡은 철통을 꺼내고 안에 성냥갑 크기의 정사각형 강철 조각을 꺼내 보여주었다. 손을 살짝 흔들어 정사각형 강철에서 또 하나의 강철을 꺼냈는데 소모가 받아보니 두 조각의 정사각형 강철이 모서리가 겹쳐 완벽하게 맞물리고 끼우고 빼기가 자유로웠으며 등불 앞에 비추어도 한 줄기의 빛도 새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다. 본 선생은 웃으며 이것은 자신이 17살 때 만든 수작업품이라고 설명했다. 보기에는 간단해도 실제로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본 선생은 요즘 공인들은 37살, 47살이 되어도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소모는 정사각형 강철을 보며 본 선생이 47살이 되면 이런 정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 물었다. 하지만 본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모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 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호생은 처음 작은 공장에 배치되었고 1년 반을 그냥 보내던 중 부모님의 인연으로 금속제품 회사에 구매원으로 옮겨왔다. 업무상 자주 출장을 다녀야 했고 덕분에 몇 명의 기차 승무원과 친해지게 되었다. 표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친한 승무원의 도움으로 우편기차에 무료로 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호생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여름의 우편기차는 문이 활짝 열려있어 시원한 바람이 계속 불어들었고 밖으로는 백양나무와 넓은 들판이 빠르게 뒤로 사라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각 역에 도착하면 직원들이 몇 개의 우편주머니를 던져내고 다시 새로운 우편주머니를 회수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기차는 언제나 앞으로 달렸다. 다른 승무원들은 문 앞에 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 지루해지면 천 우편주머니 더미에 놓어 편지를 꺼내 읽곤 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 사이의 연락수단이 오직 편지뿐이었고 그 량이 매우 많았다. 기차 승무원들은 편지를 보는데 익숙했다. 먼저 글쓴이의 서명과 필체를 살펴보고 오래된 붉은 테두리의 공공기관형 봉투, 소가죽지, 재생지 봉투 등 겉모양은 상관없이 부채처럼 펼쳐 중요한 편지를 골라내곤 했다.

마치 포커 게임을 하듯 편지를 선택하고 전개한 뒤 다시 우편 주머니에 넣는 일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호쟁은 보통 문 앞에 홀로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다. 머리카락은 지저분했고 문 밖에는 빠르게 지나가는 그림자, 외로운 집들, 소와 양의 모습 등 모든 것이 서류 없이 흔적 없이 지나가고 빠르게 뒤로 흔들리며 사라졌다. 기차가 강을 지나 철교에 오르면 층층이 높은 철 구조물 사이에 주아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다. 기사가 경적을 울리고 오르막길에 들어서면 부기사는 몇 포대의 석탄을 더 넣었다. 호생의 가슴 전체는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석탄 가루가 머리카락 사이에서 흘러내려 목과 머리 사이에 쌓이고 심지어 눈에도 들어가 두 눈이 아팠다. 눈물이 나와도 호생은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주하가 몇 년 전 농촌으로 내려가 살았고 연락이 거의 끊겼으며 반년 후에 한 통의 편지를 써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편지에는 주하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주하는 호생에게 편지를 늦게 쓰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말했고 자신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며 잭 런던 전기를 비롯한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왔다고 알렸다. 정착한 곳은 조선족 지역으로 쌀과 매운 음식, 떡국을 먹고 살고 있으며 집마다 창문과 바닥이 깨끗하며 전통적인 풍습이 남아있다고 얘기했다. 또한 상해에서 길림으로 가는 기차에서 한 여학생이 추락해 다리를 잃고 상해에 남게 된 안타까운 일도 전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 주아는 호생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당연한 것이고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으며 서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세상의 추악한 모습은 웃을 가치도 없고 인생은 단 한 차례의 황량한 여행일 뿐이라고 적었다. 편지 끝에는 답장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모든 것이 순리롭기를 바란다고 남겼다. 호생은 주아의 편지가 영원한 이별의 통보일 줄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주아의 편지를 더 받고 싶었지만 더 이상 편지가 오지 않을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주아가 떠나기 전 돌려준 책 속에는 메모지가 끼어 있었는데 위에는 지나간 시대는 이미 다시 오지 않고 인생은 한 차례의 황량한 여행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

이 메모지는 허생에게 1967년 가을 중산 공무원의 기억을 선명하게 떠올리게 했다. 그때 호생은 조아와 함께 화동 지역의 한 관광지를 보러 갔다. 공원은 황량하고 조용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찾아다닌 끝에 거대한 오동나무를 발견했는데 나무 껍질은 뱀표피처럼 거칠고 몸통은 두 사람이 함께 안아도 감쌀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조아는 이 나무가 백년의 황량함을 간직하고 있다고 중얼거렸고 호생이 손을 잡아도 조용히 손을 떼며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찬바람이 불고 마른 잎이 파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공원에 울렸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94번 버스를 타고 조양 신촌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조아는 황량한 기분이 든다고 허생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마침 버스가 도착했을 때 독특한 옷차림의 젊은이들이 탔다. 그들은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상해에서 유행한 여러 개의 지퍼가 달린 운동복에 짧은 바지, 선명한 색의 양말을 신고 있었다. 당시 상해 시민들은 대부분 푸른색, 회색, 검은색의 단조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의 옷차림은 거리의 특별한 생동감과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했다. 주아는 이 색채의 강렬함에 감탄하며 과거 요공들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비교했고 허생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70년대 초 상해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을 넘어 장인의 정성어린 손맛과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아련한 마음 그리고 그 시대만의 독특한 풍경을 함께 담고 있다. 정교한 뚜껑 따개 하나에 담긴 장인의 정신, 황량한 인생을 생각하며 서로를 그리워했던 허생과 조아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한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 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기계화, 과학화 중경 생산을 다그쳐 올해 풍작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3: 변강 소도시 혼촌의 가장 인기 있는 미식이자 문화관광 명함인 킹크랩이 현지 문화관광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2: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광범한 축구팬들에게 새로운 축구 성견을 선사하게 됩니다. 먹전 농사철을 다잡고 춘경 생산에 바삐 보내고 있는 전주 각지에서는 기계화, 과학화 춘경 생산을 다그쳐 올해 풍작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여기는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의 벼재배 기지입니다. 벼재배 황금 시기를 맞아 5월, 10월부터 현지 벼 모내기 작업이 륙속 펼쳐졌습니다. 현대화 고속 이양기가 질서 있게 작업함에 따라 파릇파릇한 변모가 논에 가지런히 심어지면서 곳곳에 생기와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현대화 농기계가 오가며 파릇파릇한 변모를 논에 가지런히 정확하게 심고 있습니다. 논은 금세 파란색으로 덮였습니다. 기계화 모내기는 작업 시간을 대폭 줄였을 뿐만 아니라 재배 밀도와 깊이 기준을 보장해 모내기 질과 생산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연길시 주양천진 근로촌에서도 농기계가 분주히 돌아가는 가운데 곳곳에 실록이 더해졌으며 과학기술로 농사에 조력하고 분망이 경작하는 기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연길시 주양천진 근로촌 재배호 장국진입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30헥타르입니다. 우리 촌에 물이 들어온 것은 14일, 15일쯤인데 그 다음 논에 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17일쯤부터 썰레지를 시작했고 20일에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내기 기계 두 대가 동시에 작업하는데 매일 2헥타르 넘게 거의 3헥타르가량 심을 수 있어 이달 말이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기술 봉사도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기술 일꾼들은 기증회가 정밀한 지도를 통해 농민들의 농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 석정 농기계 전문 농장의 옥수수 밭에는 파릇파릇한 모종이 흙을 뚫고 나와 가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규모화 재배호 장수진은 밭두렁에서 싹이 튼 정황을 살피는 한편 토양의 수분 상태를 가늠해보고 있습니다. 장수진은 올해 옥수수 125헥타르를 재배하는데 파종의 보성 경작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 석정 농기계 전문농장 책임자 장수진입니다. 보성 경작을 하지 않았을 때는 1헥타르당 산량이 만여 근이었는데 지금은 산량이 50% 증가했습니다. 산량이 매우 높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의 올해 춘경 생산 중점은 보성 경작 대상입니다. 현지에서는 생태 우선, 리용과 유지의 결합, 안정적 생산과 소득 증대, 비용 절감과 효과 증대를 견제하면서 집 덮기 무경운 파종 기술, 집 덮기 줄경운 기술, 집 파쇄 혼합 경작 기술을 중점 보급하고 있습니다. 4월 중하순 파종을 시작한 이래

0: 동성용진 종합봉사중심 3.1군들은 농촌회가 기술 지도를 해줬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 종합봉사중심 3.1군 공거리입니다. 지금까지 무경문 설비 36대, 줄경문 설비 7대, 경작 설비 5대를 보호성 경작 대상에 투입했습니다. 동성용진에서는 계속해 진도를 통과하고 정책 선전과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보호성 경작 피복 면적을 끊임없이 늘려 흙토지를 잘 보호하고 리용하렵니다. 올해 전주 알곡작물 파종 면적은 579만 2600무로 예상되는데 그중 한전이 536만 1700무, 논이 43만 여무입니다. 한전에서 옥수수 파종은 355만 5900무, 콩 파종은 173만 4400무, 잡곡 파종은 7만 1400무를 완수했습니다. 목전 한전 파종 면적은 511만 3200무로 95.37% 완수했고 5월 25일 전에 파종을 마치게 됩니다. 전주 쪽으로 벼 모내기가 전면적으로 펼쳐진 가운데 8만 8,300무의 논에 모내기를 해 계획의 20.5%를 완수했고 6월 10일 전에 벼 모내기를 끝내게 됩니다. 온실 안에 육모부터 포전의 파종까지 인공정밀 관리부터 기계화 속도 향상까지 우리 주 각지에서는 과학기술로 춘경 생산의 재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식량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증수를 실현하는 데 튼실한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5월 23일 우리 주는 주황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4진 군중신소 신고 사건 도합 8건, 중점 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중점 사건 1건, 훈춘시 1건, 도나시 2건, 왕청현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8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2.5%,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2.5%,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50%,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2.5%를 차지합니다. 그늘내 싱싱한 킹크랩이 변강 소도시 훈춘의 가장 인기 있는 미식이자 문화관광 명함으로 됐습니다. 관광 성수기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이 심의 진미를 맛보기 위해 훈춘을 찾으면서 현지 문화관광 시장이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점심 무렵 훈춘의 각 해산물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해산물 식당을 찾아 직접 고른 킹크랩을 먹어보는 게 외지 관광객들의 필수 체험 코스로 됐습니다. 상해 관광객 공명량입니다. 훈춘의 킹크랩이 싱싱하고 가격도 적당하다고 해서 이번에 친구들과 함께 맛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훈춘 모 해산물 구이점 점장 사도입니다. 모든 킹크랩의 싱싱함을 보장합니다. 관광객들이 주문하면 바로 건져내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이 인기입니다. 올절 연휴 기간 성수기에는 하루 킹크랩 판매량이 300마리를 돌파했고 매출이 평소보다 1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이래 훈춘은 러시아의 근접한 지리적 우세와 종합보세구 정책에 의탁해 전국 첫 킹크랩 보세 중개 무역 새 모식을 내왔습니다. 이전의 육로 중개 운송에 비해 새 모식은 물류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가장 빠르면 9시간 만에 향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 모식보다 4, 5일 단축돼 개 생존율과 원가 우세가 뚜렷합니다. 이 모식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맛본 후 냉동 물류로 싱싱한 킹크랩을 집으로 배송하기도 합니다. 훈춘 청려 국제무역위원회사 총경리 리초입니다. 기업에 있어서 시효의 향상은 곧 킹크랩 생존율 보장입니다. 운송 원가도 절약되는데 연간 약 4천여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싱싱함을 유지한 직송 방식으로 고객군을 확대했는데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등 지역의 루계로 30여 톤을 판매했습니다.
1: 조 과학기술협회에서 주최하고 연변 영양학회에서 주관한 2026년 연변조 전민 영양주관 및 오이영 중국학생 영양열 조제선전활동 가동식이 일전 연길시 신흥소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전민 영양주관은 공무원 건강

0: 6강 중국 행동 2019-2030년과 국민 영양 계획 2017-2030년을 관철 실시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올해는 마침 제37회 520 중국 학생 영양일을 맞아 우리 조에서는 이 두 가지 건강 정파 활동을 깊이 융합하고 영양 식탁 가정 건강을 핵심 주제로 선전을 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영양 전문가는 연도 전파 주제를 설명하고 중국 주민 선식 지침 핵심 내용을 보급했으며 가정 과학 선식과 문명 건강 음식 습관을 제창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레빈들은 연길시 신흥수학교 식육 공방을 찾아 식육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함께 조선족 특색 음식인 만두기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왕청현 동장영 홍군수학교에서 주과학기술협회는 또 교정 영양식사 건강한 성장의 조력 합리 선식 건강 과학 보급 강좌를 했습니다. 강사는 고지방 고당 고염식품이 청소년들의 신체 발육과 체능 소양 수업 상태에 끼치는 부정 영향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영양 건강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연변 영양학회 이사장 최승필입니다. 2026년 전민 영양주간은 영양식탁 가정건강을 핵심 전파 주제로 좋은 영양 좋은 가정을 재창 향도로 대중이 우리나라 음식문화를 요해하고 조리 지식을 배우며 식탁 영양을 풍부히 하도록 호소합니다. 가정을 단위로 과학적으로 일상 선식을 배합하고 문명하고 건강한 음식 습관을 키우도록 격려하여 가정 건강으로 전민 건강 기반을 다지고 수많은 가정이 영양 식탁, 고품질 선식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향후 우리 조에서는 또 온 오프라인 결부 방식으로 과학 보급 강좌를 하고 선전 재료를 발급하며 영양 과학 보급 사회 구역행, 향촌행, 교정행, 병원행을 추동해 합리한 선식 리념이 천문 만호에 널리 전해지게 할 방침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새로운 축구 성년을 선사하게 됩니다. 대회는 일반 경기와 도태 경기 두 단계로 나뉩니다. 일반 경기는 5월 23일에 시작돼 8월 15일에 끝나며 단일 순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참가팀은 7겜 경기를 치르는데 도합 28겜 경기가 펼쳐집니다. 일반 경기가 끝난 후 상위권 4팀이 도태 경기에 진출합니다. 준결승전은 홈장과 원정 두 라운드 대결로 진행됩니다. 결승전과 3, 4위 순위전은 한 게임 경기 결승제로 진행됩니다. 도태 경기는 도합 6게임 경기로 일정은 9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각 라운드 경기에 대해 각 성과 자치구에서는 모두 홈장을 설치하여 각 지역 축구 팬들이 가까이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현장에서 응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경기는 주말과 공휴일에 통일적으로 배치됐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동북세계성 한개 자치구의 체육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도시문화체육 소비를 이끌며 대중체육생활을 풍부히 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새로운 지역 체육 브랜드는 세계성 한개 자치구의 체육 역량을 일정 결집시키고 전민건강체육과 경기체육 협동 발전의 활력을 전시하게 됩니다.
1: 육남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난시 도서관 문화자원봉사팀은 21일 륙정산 문화관광구 관광객 봉사중심에서 풍경구의 도서증정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문화로 관광에 힘을 실어주고 독서로 려정을 밝혀 문화관광 융합의 책향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0: 영정시에서는 연일 민족 단결, 정책 이론, 평안 반사기, 응급 과학 보급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 백인 천차례 만개역 진입 문명 실천 선전 강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해민 정책과 법률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1: 일전 안도현 공안국 옹성파출소에서는 한 건의 전신 인터넷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막아 관할구역 주민 리니어사의 경제적 손실 8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0: 전동차 도로교통사고 위험을 근원에서 낮추고 도시구역 도로 통행 질서를 지속적으로 규범화하며 광범한 대중 출행 안전과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교통경찰은 2륜, 3륜, 4륜 전동차 상시화 전문 정돈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관할구역 도로교통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했습니다. 연변 룡정 커시안팀이 24일 저녁 7시 30분에 원정에서 광동 광주표범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어 종합채널과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리나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2: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4: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신켠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그리고 세신이로 더불어서 눈병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제품에 관한 우대활동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은 특수합니다. 본 제품을 퍼센트를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금권 1,500원을 또 주게 되어 있으니까 원값에서 1,500원을 빼주는 활동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보통 1,000원을 빼주는데 이번에는 1,500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 번째 우대활동의 특점 자체는 홍광치료익이라는 이걸 또 물어다 드리게 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시장에서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도 4,980원에 해당하는 건데 이건 한 번만 장만해 놓게 되면 종생 쓸 수 있는데 홍광치료익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는 소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콤파체 그리고 기타의 뭐 무균성 염증, 유균성 염증 포함해서 무균성 염증, 골가염증은 무균성 염증입니다. 이것도 어디에 아프게 되면 어디에 딱 비추는데 아주 조작이 편리합니다. 딱 엉덩이에다 그 깐 그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코트를 딱 눌러놓게 되면 붉은색 이런 광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지광 그러니까 지광 치료법이 1호에서는 큰 한계 치료 이런 리로 범위에서는 큰 효과를 보게 되었는데 지금은 홍광치료이기가 지광치료이기를 능가하는 이런 추세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체에 딱 수여되는 그 적색치료 그 광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었는데 600부터 700남이 이 안으로 되는 이런 가시광이 딱 우리 몸에 들어오는 날이게 되면 심장부터 콤파체 이렇게지 뇌혈관으로부터 모든 발끝까지 모든 순환을 보증해줄 뿐만 아니라 콤파체 허한 분들 요실금이 생기거나 혹은 또 콤파체 이상이 생겨서 남성들의 전열선의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모로서 면역력이 낮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 제품 자체는 백혈구 자체는 두 개 얼굴을 했죠. 너무 높게 되면 염증, 너무 낮게 되면 면역력 저하. 근데 이 면역력을

0: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되는 이 홍강치료액에는 특산치료액입니다. 병원 뉴로실에서 쓸 뿐만 아니라 가정용으로도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천이 박사할 수 있는 환자입니다.
0: 아, 예.
2: 예, 오랫동안 천이 박사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흐리터나하고, 예, 기억력이 상실돼, 고만둘 심해서, 예, 빙식 갔다가도, 아, 반찬 가지러 갔다가도, 오늘 돌고 하다가, 어떨 때는 가지도 모으고, 예, 맨밥을 먹을 때도 많고, 예, 혈압도소리 받아야 되고, 그리고 소화가 아야 되고, 예, 그래서 가슴 고통 겪고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천이 박사, 노벨사 두 번 받아 그런지, 인사, 먹고 이것도 며칠 아이 됐거나에 우선 먼저 그 어림지 나던 게 맑아지고 혈압도절이 인차되고 예 그리고 예 소화가 아이 되던 게 소화가 잘 되는 거 밥을 잘 먹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신하고
0: 그렇죠.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예.
2: 그리고 거기다가 예 그런 저 어린이가 최신일을 한 대 쓰니까 여술금이 와서 그저 실수할 때도 얼마 많았겠습니까? 그런 게 그저 이거 한 대 두 가지를 겸했으니까 효과도 빠르고, 예, 몸이 무겁던 게 영 헷갑아지고, 예, 정신하고, 그래도 걸지 못하는 게 그럼 걸어가지고 저렇게 천천히 걸어서 그 활동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활동이 또 건강력이기도 준다지, 그게. 아,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2: 저는, 아이, 1,500원 또 유휴를 해주지.
0: 잘 일하고 계세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2: 이 활동에 참석해서 두 가지를 배달받다 그런
0: 그렇죠.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이 천이 박사는 우리 홍님이 지금 대접시켰는데, 부유와서에.
0: 예. 중풍 우울증 환자가 회복하는 데는 천이 박사가 기부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 공인하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제품의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3: 예, 지금 이 발이라면 두드리고 당기는 게 발도 해야 되지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0: 그러면 기본 100분째 8,90은 회복입니다. 예.
3: 예, 지금 중풍에서 꾸수 당기는 게도 발치축 뚫어서 끄뚝끄뚝 넘어가고 예, 영 신기할 정도로 지금 났습니다.
0: 예.
3: 그래서 예, 우리 저기 그 홍님이네 옆이 할머니 때가에 그거는 포 살다고 하는 게 무슨 이 발다리라 안에 쓰는데는 아무런 일도 없단다. 근데 이것도 오돈이 소배 자꾸 예, 허리 아프고 예. 그래서 예, 그 저기 기계를 하나 그거 선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천이 박사
0: 건강치료기 예. 아 그런데 아주 선택이 좋은 선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홍강치료기를 콤파치 거기다 떼고 딱 이렇게 비추게 되면 금방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와 이렇게 좋은 기가 어디 있나 예.
3: 그 할머니는 병원에 가 보이니까 예. 이 손이 쫄아들었더란다.
0: 아 그렇죠. 성공리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특히 성공능 저하가 손이 많이 쫄아들었다는 건 성공능이 기본 자기 기능을 완성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완전히 노독증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3: 그래 그 기계 써도
0: 그 기계 쓰면은 콤파치 많이 자기절로 거기 피가 제대로 심장의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피가 콤파치 1분의 2 군덩이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뇌가 돼야 되는데 콤파치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게 싹 쫄아들게 모이소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심장에 영향받고 심장에 영향받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공능에 영향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번 기회입니다. 홍강치료기를 그런 분을 하나 꼭 장만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번에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료로 들게 되어 있는데 귀해서 안 씁니까?
3: 예, 그래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데 오늘이 천이 박사 이거 몇 호 쌈준가?
0: 천이 박사는 15각을 싸면 15각을 주고 1,500원은 빼주고 홍강치료이기 주고 이렇게 합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귀해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최신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4: 근데 자꾸 귀에서 소리 나면 이 허리 다리 아픔이 마음이 소변 차수가 잦아가지고 이래서 내

0: 지금 이 세신 1호를 선택해서 봤는데 써보니까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예.
0: 뭐 비에서 자꾸 손이 나는 것도 많이 났고 이 허리 다리 아픔이 자꾸 골다공 힘들던 게 그것도 많이 나사졌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0: 이제 이 밤이 소변 차수가 12개 나고 뭐 다음 기다려 못 잔지 지금 무슨 차수가 많이 주니까 다음 기다려자고 사람 정신도 나고 맥도 납니다 지금.
1: 예.
0: 대분이 활동에 특별히 좋을 때 배달받겠습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지금까지 없었던 특대 우대 활동입니다. 예, 잘 이용하세요. 예.
0: 알겠습니다. 수고하... 네.
1: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저도 지금 이 약이 천의박사 이 약을 지금 선택했는데 나는 주약에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서 그래서 이거 썼는데 야 지금 이 약 먹으면서부터 머리가 심하게 예. 그래도 증상이 지금 없어지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물건을 가리다 갔다가는 자꾸 가는 도저히 잊어먹는다만 가면 되게 크게
1: 기억이 기억이 예. 엉망이 된다는 걸 말하죠
3: 예. 예. 이게 얼마나 야 논원에 들어가서 이게, 이게
1: 치매가 올까 봐 걱정이죠 예.
3: 예. 그래서 이 약 얻었네 이래 먹으면서 이제 나서니까 벌써 어젠데 반년은 먹었지 어젠에 완전히 허리 아이들 못 나가 그래서 아무리 한 시간 후에 이제 생각했다면 또 한 시간 후에 그거 생각한 게 생긴다만 감옥
1: 그렇죠
3: 이렇게 경력도 그래 하나는 또 이 세신 이론의 집사람과 지금 쓰고 있는데 야 그래서 자꾸 쓰던 소리 나지 그 다음에 허리 다리가 아프지 그리고 또 이 소변이가 진짜 빈곤하다만 한다 그런데 이거 저 마침 방송 듣고 썼는데 이가 벌써 얼마 했었는데 뒤에 소리가 얘 멎어지고 예. 그다음에 저 이 소변이가 얘 차츰차츰 저 졸아들 게하긴 나만
1: 예 차수가 졸아들고 예.
3: 예
1: 한 번에 나간 양은 많고 예
3: 예 그런데 지금 어떤 이 소변량도 많고 그다음에 또 전하게 뭐 한 그대 혹시 가다가 두 번이요. 어떤 때는 한 번, 이렇게 하는데. 꽤 많이 어둠이 잠도 잘 자지. 이래까지 이 약이 어쨌든 이 둘이, 우리는 이 둘이가 계속 쓰는데, 약이 지금 저 이래 활동마다 계속 빠이 이렇게 쓰는데, 예, 또 가슴이 저
1: 우리 우대성 책이 또 특수하게 예, 진행됩니다.
3: 이런 기회를 안 놓치고.
1: 건강치료이기까지 주게 되시니까.
3: 예. 이 기회 놓치면 또 배달 왔다 그냥.
1: 그렇게 하셔.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이 맹서방을 우선 한 5개월 넘어 견지에 먹고 있습니다.
1: 예.
4: 이 눈이 내 백내장이 자꾸 이 눈이 부옇고 보이지 않고 무슨 걸
1: 치약이 떨어지죠.
4: 예, 이래서 가서 배우니까 나 백내장이 있어갖고 한동안 이따 좀 지켜봤다가 수술해야 되겠는지 그럽게다 이래서 눈약도 좀 떨구고 이랬댔습니다. 그러다가 이 명서방을 지금 알고서 이래 먹었는데 지금 예용 효과가 됐습니다.
1: 그렇죠.
4: 이 심이 하고 예, 막 글자 어떨 땐 두 글자 돼 보이고 예, 막 그렇던 게 이게 지금 예용 무슨 눈이 좀 확 튀는 것 같습니다. 예.
1: 물체를 보는데 보얀지 어때서요? 빗겨졌습니까?
4: 예.
1: 보얀 게 많이 뺏겼었죠.
4: 예, 예, 확 튀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4: 보이는 것
1: 같습니다. 시력이 올라갔습니다. 예.
4: 그리고 이 항상 이 눈에 그냥 피지는 이 눈곱도 아침에도 일어나면 눈곱도 끼고 이 눈동자가 이제 가려보면서 계속 비비게 되고 이 증상도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이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4: 피지던 것도 예, 지금 예, 이 안에는 지금 기본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1: 예.
4: 지금 이 눈에 피진 일도 없습니다.
1: 그리고 이 큰 해결입니다.
4: 예.
1: 각막 출혈.
4: 예. 그리고 어떨 땐 이 눈을 인해서 예, 이 멀리 이렇게 얼리 이렇게 머리도 아픈 것 같고 귀도 아픈 것 같고 이랬습니다.
1: 안압수해야 됩니다.
4: 이 증상도 이 증상도 지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내 야구 이거 지금 명수방 먹으면서 한 그러니까는 몇 달 넉 달 그때 가서 또 다시 검사해 보니까 이 눈이 얘 많이 좋아졌다고 그랬대요.
1: 그렇죠. 본인이 예. 건강한데 시력이 어떻습니까? 시력이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습니까?
4: 실기가 지금 원래는
1: 이렇게.

0: 게 어떻습니까?
1: 보이는 게가 희미하고 이랬대는데 지금은 예, 보이는 게가 용,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보인다. 명확하게 이렇게 예. 보인다기보다도 예. 이전에보다 형마이 지금
0: 많이 좋아졌는 감이 나죠. 예예. 예. 그러면 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효과입니다. 예.
1: 예, 이래서 내 지금 이 선생 이사 배우니까나 오 약을 무슨 약 쓰는지 영마에 좋아졌다며 계속 견지해서 쓰면은 뭐 수술
0: 하지 않아도 되겠다. 아,
1: 예, 견지하겠다.
0: 예, 보통 효과 아닙니다. 예.
1: 예, 그래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는 지금 주문 많이 받아놓고 계속 이 명서방을 꾸준히 쓰려고 그럽니다.
0: 눈병치료 약품에서는 알아주는 제품이 명서방입니다. 기본으로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황반구병변, 당망증, 심망막색소변성, 심망막색소변성 이런 것도 무서운 질병입니다. 일단 시신계 위축하게 되면 5대수 4대양 어딜 가도 당신은 치료가 끝, 눈은 실명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런 것도 이 중약으로 달래는 가운데서 이 명서방이 여기 성분이 특수하고 치료 그 방안이 특수합니다. 상처열, 간단습열. 이거 보통 간단습열을 쳐주는 차원인데 이게 상처열까지 쳐주는 차원에서 눈을 구해내는 눈에 좋은 혈액이 들어가서 눈 대사를 유지해주게 되는 이런 효과까지 보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1: 배달도 계속 되지요.
0: 예,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합니다. 15가게 1500원을 1500원을 빼주고 홍강치료이기를 주게 되어 있고 배달전화는 501-7766번입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아, 저도 지금 이 천이박사로서는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안 먹기 전에는 이 나이도 보니까 정말 뭐 어디나 불편하게 없었습니다.
0: 예, 예, 그럼요. 아, 예, 나이가 병을 불러오죠. 예, 예.
3: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3: 그래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맨날 약 빨매달려서 그래서 대들에 약 먹고 할까에 정말 위마상하고 그다음에는 효과 없고 그래도 잠시 이렇다가는 또 한 가지고
0: 그럼요.
3: 그래서
0: 그렇죠.
3: 이 광고약이 달퍼야 되면서도 예, 선생님께서 이 감기라는 것 전이박사를 예. 방송에서 여러 오래 들었습니다.
0: 아, 예.
3: 오래 듣고 보니까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째서나 이 약이 국가로서 상도 받았다지 저
0: 텔레의
3: 믿음이 갑니다.
0: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그 불균형 그리고 모든 불편함을 편하게 서로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전이박사 아니겠습니까?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믿고 믿어보자 하고 드려서 먹은 7달 넘습니다.
0: 그래요? 아유. 예,
3: 예,
0: 잘하셨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3: 아이, 뭐, 처음에 한두 달 먹으니까 별로 느낌이 좋더란 말입니다.
0: 아, 그렇죠.
3: 아, 그래서 예, 계속 먹어보자고 그렇게 긴 시간 먹었는데, 예, 아, 처음에 혈압이 조절해야 되고, 밤잠도 어째서나 불편한데 말했습니다. 밤잠 못 자니까 어지럼증이 나지, 밥은 잘 먹지 못하지, 또 손이 잤지. 그래서 예, 먹었는데, 지금은 예,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0: 예.
3: 하루에 아침에 한번 먹으면 그냥 혈압이 그냥 별로 더 올라가 가고 140에서 90고 아래고 30고자올로 돕니다.
0: 그러면 됩니다. 정상입니다. 예, 예. 혈압이 정상.
3: 지금 이 나이 이만하면 예,
0: 정상입니다. 640m면
3: 예.
0: 정상입니다.
3: 그리고 또 예, 내 무슨 그러니까 증상이 어지럼증이 없고 그다음 또 밤을 잘 자고 소변 자수가 다 줄어드니까 밤을 잘 자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럼증이 생기 나고 그래서 영 정말 아침 때려 먹는 게 정말 억지를 하다시피 해 먹던 게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좋지 정말 아침 때려 하기도 예. 영 편한다.
0: 바로 이 제품이 그렇습니다.
3: 도와주고 예. 보니까 예. 예, 그래도 소화 잘 돼서 밥 잘 먹으니까 예. 그냥 그래도 자리를 보지 못해 눕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던 게
0: 예.
3: 지금은 그래도 바깥에 나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어째서나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3: 그래 이렇게 예, 좋으니까 지금 활동이 좋을 때 더 사 먹으려고 합니다.
0: 예.
3: 그리고 우리 집에 아바이는 또 원래 뭐 눈이 잘 아이 보인다니까 늙어서 그렇겠지 하면 야 그래도 말 아이도 떨지 무서웠냐고 저는.

0: 3개월 썼는가?
1: 예.
0: 그랬은 게, 고향이 이상하다고, 눈이 뿌옇게 그래도 잘 아이 보이고 이렇던 게, 좀 눈이 맑아진 감이 난다며, 이랬대다.
1: 그게 세상을 바꾸는 예. 감이 나는 거죠. 눈이 환해야 세상이 밝아지는 건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마음도 침침하고 모든 게 불안한 감 느끼게 되죠. 예. 예. 이 제품이 확실히 좋은 제품입니다. 예. 맹사방은.
0: 예. 그래,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이 천이 박사도 더 싸고, 좀 더 먹으려고.
1: 그렇게 하세요. 좋으니까. 예. 맹사방, 예.
0: 그리고
1: 천이 박사.
0: 맹사방도 예, 살려고 합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예. 전화는 의사. 이번에 우대장 색이 특수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0: 들어볼까요? 영수없을 때. 네. 감사합니다. 예.
1: 건강 장수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노벨상이라는 게 국제적으로서 최고의 이런 상입니다. 특히 이 노벨상까지 받은 이약 제품에서 노벨상까지 받았다는 것은 이건 나절로서는 뭐 임의로서 아닌 거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이런 특수상입니다. 그런데 무슨 효과를 많이 보게 됐는가 하면 크게 몇 마디로 규별한다면 이 제품 자체는 최신 생명과학이 돌파성 제품입니다. 어지간한 제품으로 대체가 되지 않는다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청춘 미마의 발견입니다. 청춘은 건강, 건강은 장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장수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중커웬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혈압이 조절받고 그 외에 지금 중풍 후유증 환자가 신경외과 박사 미국의 박사 73세가 10년 동안 누이에서 딱 깜짝 움직이지 못한 게 이 사람을 세운 제품이 국제 39개 양천공 22년 국제 39개 세계 신장내혈관학회에서 이분을 밀차에 밀고 들어와서 이분을 세울 약이 나서라 했는데 장래가 조용하다가 어느 약이 나섰는가 하면 저희들 천이 박사가 나섰어.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낸 CAMP라는 이 제품이 나섰는데 이분을 일궈세운 제품이 구체적인 그 경과가 긴데요. 바로 본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해도 심장에 집어치를 여차 않게 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 심장 박동이 1분에 40차 곧만 벗어지던 1분이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지금은 침박수가 65차 자울어서 돌아왔거든. 다시 병원에 가니까 집어치를 열 필요 없고 집어치는 10년에 한 번씩 또 바꿔야 됩니다. 큰일이죠. 이거는 방법이 없는 방법인데 이래서 천희 박사는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불균형을 균형으로 돌려놓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고 믿고 쓰시게 되면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청춘으로 되돌려놓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믿음성이라면 300집이 산지아병원의 10년 림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 노벨상까지 두 번까지 받게 되어 있죠. 황차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알게 모르게 어디에 많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가 콤파체 특히 남성들은 전열선염 전열선 비대 여성들은 뇌술금 뇌담백 그 소변에 피가 나간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그저 그러다 말겠지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콤파체 허해지게 되면 심장에 공능이 떨어지게 돼 있고 심장의 피가 몽땅 사구체 100만 개, 100만 개 왼쪽 오른쪽에 200만 개가 있다 했죠. 여기에 피가 들어가서 뇌가 됩니다. 이거 콤파 그 검사에서 뇌가도 그것도 나오게 됐는데요. 이게 제대로 뇌가 되지 못하게 되면 심장에 영향받고 심장에 영향받게 되면 오장육부에 모두 영향받게 되는데 세신이로 여기에 록혈정 그리고 전록건 32가지 중약제가 추위를 말려주고 소화가 잘 되고 뿐만 아니라 호흡계통에도 좋아지고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이로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 아이가 제일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우수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게 부모님들 마음이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포부와 달리 아이들은 사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네, 먼저 곽고분의 육아에 스며든 족살 한 토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육아에 스며든 좁쌀 한 톨, 곽고분.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를 보면서 나도 모든 엄마들이 흔히 내는 욕심을 한번 과하게 내봤다. 그것은 아이에게 좋은 독서 습관을 키워줘야 한다는 육아 지식을 바탕으로 아동책을 한 권, 두 권 사들이는 대로부터 시작했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어느새 장난감 옆자리에 묻어놓은 책 높이가 아이의 키보다 더 높아져서 보득이 육아용 책장을 따로 장만하지 않으면 안 될 판국에까지 이르렀다. 눈치를 보다 못해 남편이 한마디 한다. 집이 도서관이오? 뜨끔해서 책장을 쳐다보니 내가 보는 책보다 아이가 읽어야 할 책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겨우 두 살짜리 아이를 놓고 내가 너무 조급한 게 아닌가 회의가 드는 순간이었다. 어쩌면 나 역시 천하의 호단 부모들처럼 내게 없어서 회한이었던 부분을 내 아이에게만은 그런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는 대리만족 심리가 작용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나는 어렸을 때 독서를 많이 안 한 탓으로 지금도 독서에 대해 흥취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지금처럼 내 머릿속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야 할 시각이 닥쳐오면 마치 머리를 감는 도중에 수돗물이 끊기거나 중요한 통화를 하는 도중에 배터리가 떨어져 휴대폰이 자동으로 꺼지거나 컴퓨터로 한창 작업을 할 때 정전이 될 때랑 비슷한 심정이 된다고나 할까? 그럴 때마다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물을 만난 마른 미역처럼 내 마음속에서 부단히 부풀어나고 있었다. 어쩌면 여태껏 독서를 많이 못한 게 한이 맺혔다고 해도 과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진 한 아이의 엄마가 제 아이의 훌륭한 독서 습관을 위해 집에다 도서관을 차린다 한들 누가 감히 나서서 말리리. 그러나 내외는 또 있다. 참다 못한 남편이란 사람이 터진다. 책을 사지 말란 말이 아니고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한 권 한 권 다 읽고 충분히 소화를 했을 때 다음 단계의 책을 사란 말이오. 아직 애가 책 볼 줄이나 아냐고. 남편은 남자의 카리스마로 내게 최후의 통첩을 내렸다. 한 엄마의 공들인 탑이 애 아빠의 질타를 받는다고 당장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이미 사놓을 만큼 사놨으니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도 무방하기에 쉽게 타협이 된 셈이었다. 그날 이후부터 거의 매일이다 싶게 도착하던 도서 택배가 드디어 수령 완료라는 표시가 뜨더니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책을 구입하는 데 쓰던 정력을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대로 몰두하게 됐다. 제목이 좁쌀 한 톨이라는 우리말 전래 동화가 내가 읽어준 중에서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다. 한 젊은이가 과거를 보러 한영으로 가는 도중에 밤이 되어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면서 보찜에서 좁쌀 한 톨을 꺼내 주막집 주인에게 보관해달라고 맡겼다. 주인은 속으로 별 싱거운 녀석

가보겠네 하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담 너머로 좁쌀을 던져버렸고 다음날 아침 젊은이가 어제 맡긴 좁쌀을 달라고 하자 주인은 깜짝 놀라서 쥐가 먹었다고 둘러댔다. 젊은이는 주인장에게 그럼 좁쌀을 먹은 쥐라도 잡아주시오 라고 하자 주인은 할 수 없이 쥐를 잡아 젊은이에게 줬다. 이렇게 되어 젊은이는 처음으로 좁쌀 한 톨을 가지고 쥐 한 마리를 바꾸게 됐고 다음으로 들리게 된 주막집 주인에게는 보찜 속에 넣고 온 쥐를 맡겼다. 살다 살다 쥐를 맡기는 놈은 처음이군 소름 끼쳐. 그 집주인은 젊은이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쥐를 던져버렸다. 다음날 젊은이가 주인장에게 자기가 맡긴 쥐를 달라고 하자 주인은 할 말이 없어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젊은이가 주인장에게 그럼 쥐를 먹은 고양이를 대신 주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하자 주인은 주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젊은이는 쥐 한 마리로 고양이 한 마리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 뒤로 가면서 젊은이는 고양이 한 마리로 말 한 피를 바꾸고 그 말로 또 소 한 마리를 바꾸게 되는데 마지막에 그 소로 인해서 정승댁의 따님과 결혼까지 하기에 이른다. 전반 이야기가 생동감이 있고 마치 연쇄고리처럼 고리에 고리를 물고 진행되는 것이 신선하고 젊은이가 갖고 있던 최초의 자본이 눈덩이 굴리는 식으로 차츰 불어나는 과정 또한 신기하고 재미났다. 옛날부터 전해져온 전래 동화라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느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지금은 알 길이 없겠지만 나는 진심으로 선인의 지혜를 감탄했다. 좁쌀 한 톨은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동화책이라 나는 매일 저녁 한 번씩은 아이에게 읽어주곤 했었다. 두 살짜리 아이가 이 이야기에 담긴 내용을 지금 당장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중요한 건 아이의 긴 성장 과정에서 부모인 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나는 아마 아이에게 최소 원가로 최대리익을 창출하는 생존 법칙 같은 건 한 번에 가르칠 재간이 없을 것 같다. 이미 어른이 된 나마저도 아직 터득중에 있는 어려운 인생 과제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나는 아이에게 세상을 사는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로 나는 아이에게 세밀한 논리적 사고 능력과 재치는 언변 능력을 키워줄 생각이다. 만약 동화책 속의 젊은이가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면 주막집 주인이 궤변을 늘여놓고 고양이를 주지 않으려 할 때 십중팔구는 본전도 찾지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고양이로 말을 바꾸고 말로 소를 바꾸는 과정에서 말과 소를 가진 주인들이 멍청하지 않은 이상 손해보면서 자기 것을 쉽게 내줄 리가 있었을까? 그러니 젊은이의 능력은 현 시대를 놓고 말하면 적어도 변호사급 정도 실력은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본다. 두 번째로 나는 아이에게 변수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순찰력과 응변 능력을 련마하게끔 도울 생각이다. 예를 들면 말이 고양이를 발로 차서 죽이지 않았더라면 다음날 젊은이는 고양이 대신 말을 바꾸지 못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소가 말을 뿔로 받아 죽이지 않았더라면 젊은이가 말 대신 소를 획득할 가능성도 없다. 심지어 맨 처음 주막집 주인이 좁쌀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음날 그대로 돌려준다면 그 뒤에 모든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생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에 계획대로 실천하려면 변수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세 번째로 나는 아이가 담력이 크고 식견이 넓어지도록 도와줄 생각이다. 그것은 마치 젊은이가 정승댁에 찾아가 그 앞에서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자신의 레이를 밝히는 것과 같다. 젊은이는 정승에게 내 소를 돌려주시오 라고 말했을 뿐더러 정승이 우리 딸이 그 고기를 먹었는데 어쩌겠냐고 하자 그럼 따님을 제게 주셔야지요 라고 대답했다. 정승은 젊은이의 배짱을 알아보고 장차 크게 될 인물이라고 짐작돼 딸과 결혼을 시켰다. 요즘 세월에 남자든 여자든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기세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림기응변하자면 젊은이와 같은 담력과 식견이 꼭 필요한 것 같다. 네 번째로 나는 아이에게 항상 신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0: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다. 이야기 속의 젊은이는 좁쌀 한 톨을 원가로 드리고 8짐의 큰 가마가 행차가 없이도 정승댁의 따님과 혼이 날 수 있었으니 세상의 많은 일들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쩌면 안 될 것 같던 일도 신심과 희망을 품고 노력하다 보면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다는 도리를 나는 아이와 함께 여러 가지 실천을 통해 깨우쳐줄 생각이다. 나는 이 동화책 속의 좁쌀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동전 1원이 될 수도 있고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집 한 채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학교, 어느 직장, 또 어느 어떤 하나의 신분 등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최초의 자본이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끊임없이 당신의 자본을 승화시키고 강대해지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이기에 무시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 부모가 곧 아이의 가장 좋은 롤모델이기 때문에 아이의 교육을 잘하려면 내 본인이 우선 더 우수해져야 한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이건 누구나 잘 아는 도리이지만 필경 실천에 옮기자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나는 이걸 해내는 부모님들이 참 대견스럽다 생각하고 나도 해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현재 내 아이의 나이는 4살이다. 이제 제법 제잘제잘 말을 잘하는 아이에게 어느 날 나는 무심결에 좁쌀 한 톨을 주워들고 왜 이 동화책을 좋아하는지 물어봤다. 아이의 대답은 의외로 간결했다. 동물이 많아서요. 순간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아이의 단순한 대답에 빵 터져야 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세운 거창한 계획들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올 수가 없어서였다. 아이는 나의 모든 상상을 깨고 자기만의 세계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 또한 나만의 세계에서 아이를 위한 교육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날 나는 아이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동안 내가 간과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아이의 교육은 부모만의 생각과 계획으로 단독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육아 교육은 아이와 부모가 각자 평행선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의사와 실제 조건을 토대로 해 아이가 피라미드를 짓는 것을 부모가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다시 생각해보면 동화책 속의 젊은이도 좁쌀 한 톨로 처음부터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진행했던 건 아니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그저 상황이 그리 되니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뿐이 아닐까? 물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는 철칙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내가 미리 세운 좁쌀 한 톨의 육아 교육도 그나마 유효한 셈이지 않는가. 다만 향후부터는 남편의 의견도 적당히 참고하면서 절대 모를 뽑아서 키우는 미련한 짓 따위는 더는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아이의 성장 속도를 맞춰가면서 항상 아이의 진심과 기본 능력을 우선으로 간파한 후 아이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현명한 부모가 되고 싶다.
1: 어머니 거창한 육아 계획과 목표는요, 아예 단순한 동물이 많아서 이 동화가 좋다는 말에 와르르 무너지는데요. 단독으로 육아 계획을 잡는 것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게 계획을 잡아 교육을 하는 게 현명한 부모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김점순 씨의 네모라는 것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모난 것, 김점순. 나는 하루 대부분 시간을 네모난 데서 산다. 네모난 담장 안에 네모난 사무실과 네모난 교실을 오가면서 말이다. 네모난 사무실 안에는 네모난 천정, 네모난 벽, 네모난 바다, 네모난 책상, 네모난 컴퓨터가 있고 네모난 교실 역시 네모난 흙판과 책글상들로 꽉 차있어 그 어디서는 온통 네모난 것들 뿐이다. 나는 하루에 몇 번씩 네모난 창문을 통해 바깥 세상을 조금씩 구경하곤 한다. 바깥 세상은 네모난 것만이 아니다. 가 없이 펼쳐진 높고 푸른 하늘, 두둥실 떠있는 꽃구름, 나라에는 새들, 참 다양한 풍경을 이룬 세상이다. 학교 동쪽에는 숲속에 교실이 있다. 도시 애들한테 나무며 꽃이며 곡식을 익숙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숲속에 교실처럼 작은 식물 공원을 만들어 놓았다. 요즘 나무들이 빨갛게 노랗게 단풍이 물들었다가 한입 도입 떨어지었다. 며칠 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잠깐 숲속의 교실에서 산책한 적이 있었다. 그동안 숲속의 교실에서 산책을 하며 풍경을 흔상할 여유도 없이 바삐 보낸 듯하다. 그걸 배경으로 낭만의 사진 한 장 남긴 적도 없고 친구와 함께 계절의 아름다움을 흔상한 적도 없다. 그저 종일 네모난 사무실과 교실을 오갈 뿐이다. 21년 동안 해온 똑같은 일들만을 중복하면서 말이다. 동료들도 마찬가지다. 사무실 안에 들어서면은 일부는 동쪽 벽을 향해 마주 앉고 일부는 서쪽 벽을 향해 마주 앉아 각자 자기 일을 묵묵히 한다. 교수안을 쓰고 숙제책을 검사하고 옆으로 보나 뒤로 보나 동료들의 옆구리와 뒷잔등만 눈에 띄일 뿐이다. 물론 네모남은 반듯해 보이고 정확해 보이는 등 좋은 점도 있다. 하지만 네모남은 일종 틀린 것 같다. 네모난 공간은 스트레스를 날릴 공간도 아니다. 분노나 원망을 풀 수가 없어서 웬간한 거는 트집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른다. 동료 사이도 무관심뿐 대화할 겨를도 흥미도 없고 나만의 틀에 갇힌 무덤덤한 생활을 할 뿐이다. 나의 마음을 하소연할 만한 상대가 사실은 없다. 내가 마음을 열 때는 그가 닫고 그가 열고 싶어 할 때는 내가 닫고 항상 네모남이 틀이 되어 마음을 가둔다. 난 네모난 틀에 갇혀 갑갑정을 자주 느낀다. 그냥 모여 회의를 하고 뭔가 끊임없이 써바치고 공식적인 행사를 같이 해야 하고 그런 네모난 데서 뛰쳐나오고 싶다. 중년의 나이지만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지난 여름방학에 보름쯤 연수를 하는 동안에 내가 석사연구생이 된 기분이 들었다. 교수님들이 재미난 강의도 듣고 가끔은 커피 한 잔씩 마시며 동화 속에서처럼 하늘색 페인트를 칠한 캠퍼스 벤치에 앉아 잡담도 마음껏 늘여놓았다. 참으로 즐거웠다. 하지만 그건 잠깐의 사치일 뿐 중년의 나이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기에 나는 훌이 죽은 모습으로 다시 나의 네모남 속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본다. 한 번쯤이라도 이탈을 해볼까? 하루쯤 땡땡이를 부리고 어디론가 바람 따라 가고 싶다. 나만의 향수에 젖고 싶다. 쭉 보던 가리마 같은 길도 걸어보고 싶고 한 자락 바람과도 살며시 입맞추고 싶다. 이런 상상도 해본다. 우리의 사무상이 타원형이라면 어떠할까? 네모난 것 그건 각이 뾰족을 해서 조금은 아프게 하는 것만 같으니까. 내각이 선명한 네모난 건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피하게 한다. 친학률 때문에, 영예 때문에, 직함 때문에 사람 사이에 각이 나고 가까운 사이도 낯설어진다.
가령 사무상이 타본형이라면 우리는 그곳에 빙 둘러앉아 업무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와중에도 서로 얼굴도 바라볼 수가 있고 서로 상대방의 감정도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타원형 모양의 책상에 한 줄기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위에 커피잔을 놓고 어느 집 아이의 사진도 놓고 빵 조각이 뒹굴고 책들이 널려 있고 물건들이 뒤섞이고 그러하다면 오히려 둥글게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창문도 네모난 창문보다 가끔은 비뚤어진 창문이라도 괜찮을 것 같다. 빗돈 창문으로 바라보는 바깥 세상이 더 진실할지도 모른다. 세상은 어차피 반듯한 것만은 아니니까. 네모나든 동그랗던 비뚤어졌던 기울어졌던 따뜻한 햇살만 한 줄기 들어오면 그만이다. 삐딱한 건 삐딱한 대로, 모난 건 모난 대로, 삐죽한 건 삐죽한 대로 각자 자기 모양대로 살아가야 한다. 반듯한 네모남보다 꾸밈이 없는 진솔함이

변할 수도 있다. 가끔 실수도 하고 허물도 보이는 그런 삶이 더 소박한 삶이니까. 공식적이 아닌 캐주얼한 모양새를 연출할 수가 있는 그런 삶이 그립다. 잘난 척, 잘 나가는 척 하기보다 아프면은 아프다 하고 외로우면은 외롭다 하고 힘들면은 힘들다고 하며 구석없이 표현할 수 있는 삶 말이다. 네모난 공간 속에서 네모난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잠깐 꿈꾸어 본다. 네,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살다 보니 우리 주위에 네모난 것이 가득한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아, 이 반듯하고 깔끔해 보이는 대신에 구석과 뾰족한 모서리는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기도 하고 또 다치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반듯함과 네모난 모습 속 우리 마음속에는요, 삐죽삐죽하고 둥글기도 한 자유로운 것들이 가득한데 말이죠. 나 이런 반듯하지 않음을 자유롭고 꾸밈없이 표현할 수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으로 로인손의 카멜레온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카멜레온, 로인손. 카멜레온이란 파충류가 있다. 이 파충류는 위장도 잘하고 갖가지 재수를 부려 자신을 보호하면서 사는 영악한 놈이다. 카멜레온은 조이 환경에 따라 자신의 몸 색깔을 다양하게 바꾼다. 환경에 따라 제 모습을 빠르게 바꾸는 것은 그만의 생존 노하우이다.

그 남자를 보면 카멜레온이 떠오른다. 아드레가 학교에서 밤자습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부부는 저녁 9시면 어김없이 아드레를 데리러 학교 앞으로 간다. 전날 애를 기다리며 두리번거리던 나는 한 노래방 앞에서 꽃을 파는 남자를 봤다. 놀라웠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나는 꽃을 파는 남자를 봤다. 아니, 남자가 꽃을 팔다니? 나는 남자가 아내를 도와서 잠깐 꽃을 팔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튿날도 사흘날도 한 달, 두 달, 매일 저녁마다 그 남자는 노래방 앞에서 꽃을 팔고 있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그러지 않고 꽃을 팔러 나오는 남자. 어느 날 나는 더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꽃을 파는 남자와 몇 마디 주고받았다. 그 남자는 한족이었고 2년째 1년 사시장철 노래방 앞에서 꽃을 팔았다고 한다. 내가 돈이 없다고 아내가 나를 떠나버렸습니다. 남자는 쓸쓸하게 말했다.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더니 자기 힘으로 떳떳하게 돈을 버는데 뭐가 부끄러운 일이냐며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꽃을 파는 남자는 추운 날이면 잠깐씩 노래방에 들어가 온몸을 녹이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꽃을 판다고 했다. 낮에는 밤에 못 잔 잠을 보충하기도 하고 로력시장에 나가 푼돈 벌이를 하기도 한단다. 노래방에 들어가는 손님들 속에 여자가 끼어 있으면 그는 재빨리 달아가서 꽃을 내민다. 꽃 사세요, 꽃 사세요. 노래방에 오는 손님 중에 마음 좋은 남자는 선뜻 한 송이, 두 송이 사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살듯 말듯 희죽거리며 꽃 파는 남자의 어깨를 톡톡 치기만 하다가는 결국 한 송이도 사지 않고 노래방으로 사라져 버린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 꽃을 파는 남자에게 어떤 아픔이, 어쩔 수 없이 꽃을 팔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무시의 눈길에도 아랑곳 없이 열심히 한 송이, 두 송이 꽃을 파는 남자, 참으로 존경스럽다. 저 남자 참 근사하죠? 내 말에 남편은 씩 웃었다. 지금은 경쟁시대요. 남자도 변화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바쁜 거요. 저 남자도 돈이 없으니 결국은 아내가 떠나버린 거 아니겠소? 나는 애를 데리고 그 남자 앞을 지나갈 때마다 꽃을 많이 파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 그럴 때마다 남자는 고맙다며 환히 웃는다. 그 웃음은 그 남자의 손에 들린 꽃 묶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카멜레온은 사는 장소에 따라서 몸의 색깔을 그때그때 바꾼다. 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녹색을 띠고 나뭇가지에 천연덕스럽게 매달려 있다. 전적인 새들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나뭇잎과 똑같은 색으로 변신한다. 사막 같은 곳에서는 갈색을 띈다. 모래 배경과 서로 어울리는 변장이다. 카멜레온의 생존 법칙이 오늘과 같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딱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현대사회는 격변의 시대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나간다. 지금은 그 변화와 발전 속도가 예전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변화의 중요성은 커졌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할 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해도 카멜레온은 살아남는다. 인간 역시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언제든 변화시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명한 남자는 카멜레온처럼 주위 환경에 적응할 줄 안다. 재빨리 자기가 처한 상황을 판단하고 주위 환경에 인차 적응해가면서 나름대로 남자의 위력을 과시한다. 적어도 자기 아내와 자식한테는 자상한 남편과 따뜻한 아버지로, 자기 부모한테는 훌륭한 아들로, 친구나 동료한테는 의리를 지키고 책임심이 있는 남자로 살아간다. 또 다른 한 남자, 그는 떡을 만들어 판다. 그 남자와 아내는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 농촌에서 시내로 올라왔다. 아내는 집에서 설기 떡이며 송편 같은 것을 만들어 팔아 살림살이를 이어갔다. 농촌에서 대장을 하면서

그나마 큰 소리치던 남자는 시내에 올라오자 힘과 권력을 잃었다. 하루 이틀 고민하던 남자는 어느 날 땀덩이를 쏟으며 부엌을 오르내리면서 떡을 찌는 아내를 보고 심한 가책을 느꼈다. 남자가 다 뭔데 월병자 틀고 앉아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그날부터 남자는 팔을 걷고 아내를 도와서 떡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부부가 손발을 맞춰 하니 고생은 반으로 줄고 웃음은 배로 늘어났다. 여자들도 어렵다고 하는 송편이며 설기떡 같은 것을 어찌나 맛있게 잘 만들었는지 주문이 끊이질 않았다. 비록 주문량이 많지 않았지만 매일 수입이 있었기에 딸애와 생활하기에는 충분했다. 이런 남자를 어느 아내가 어느 자식이 존경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으랴. 이런 남자는 비록 천군만마를 거느린 대장군은 아니지만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으로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살아간다. 변화하는 남자는 과감히 편견을 버린다. 변화하는 남자는 나쁜 습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고쳐나갈 줄 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남자는 편견에 사로잡혀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남자는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해 그 습관이 자신을 얽매이는 쇠사슬로 되게 한다. 세상은 갈수록 더욱 많이 더욱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는 쉬운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 자신의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어야만이 카멜레온처럼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요즘은 눈 깜짝할 새 많은 것들이 바뀌는 시대인데요. 잠시만 발걸음을 늦추어 숨을 돌리려면 어느새 뒤따라가지 못하게 되죠. 요즘은 계획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그냥 느낍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에 맞게 카멜레온처럼 재빨리 적응을 하고 변화하는 게 요즘 제일 필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문학산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강연요,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은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장약입니다. 예,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르죠. 예,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특히는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상이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하고 서상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제조한 국가보물급 서상약입니다. 선후해서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병을 치료해주는 데서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심장의 기를 보충할 수 있게끔 심장 경락도 소통시켜주고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가지고 심근세포도 격할시켜줍니다. 쥐약의 심장이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주면서 기혈 보충도 해주고 풍한 습도 빼주고 또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 주면서 또 그 이 심줄 근육 인대를 관계할 수 있는 그 간이 간 경락에 들어가서 간을 치료해주고 간이 독소를 빼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약재로 된 일곱 가지 약재로 지금 간을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관절병으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도 치료작용이 좋습니다.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이 있다거나 또 협심증, 심교통, 심교통, 허혈성 심장병이 있다거나 심근경색이 있는 이런 분들, 고혈압성 심장병, 풍습성 심장병, 폐심병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입니다.

0: 주요하게는 새로운 치료 방법인 특효 성분인 바핵 용지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우리 신체에 막힌 곳을 눌러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주면서 뇌경색하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편마비가 왔다거나 한쪽 발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분들이거나 또 언어장애가 왔고 입과 눈이 삐뚤어졌다거나 감각이 무딘 증상하고 음식을 넘기기 곤란한 증상이랑 대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치료해준다.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특히는 신경계통질병에서 나타나는 신경성 고혈압이거나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위병,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거나 뇌위축이나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또 이 신경세포가 파괴돼서 너무 잠을 많이 이렇게 자는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잠이 너무 안 와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 장약 심리방을 써준다 할 때 치료에서 독특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5년 이상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로고 고객들이 재구매가 증가되고 있고 신고객 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약이 어느 만큼 안 되는 약이다. 이러면은 우리 5년 이상 지금까지 강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오늘도 많은 고객들이 사랑하고 믿음 관심 속에서 활기차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근 15년간 트러블로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0: 예.
2: 저희 아버지 정말 야포이 그저 줄르느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효과 아예 좋아가지고, 예, 이번에 선생님 약, 예, 강의를 듣고 별로 마음이 쏠려서 이거 먹기 시작해서 우선 근 1년 반 먹었습니다.
0: 예.
2: 예, 약 달반부터 선생님과 문의해보고 떼도 될 것 같다고 떼봤는데, 지금까지 변도 역시 계속 혈압이 온정 상태로 좀 지름나도 될 것 같습니다.
0: 예, 혈압이 그렇게 조절이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2: 예,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를 해결했어요.
0: 그렇죠, 예.
2: 그래서 이 약만 먹고, 다른 약은 다 끊고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장복해도 되겠다 하는 신심이 생기고, 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0: 장복해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약은. 5년 넘어 드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2: 피해가 도사기 없다는 것을
0: 말해요. 그렇게 높은 곳이 야생약제를 만들었고 이 약을 생산해가지고 3만여 명이 환자분들한테 산지아이웨나 대구에 이거 독성 실험하고 림상 실험을 거쳤는데 이 약이 독과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중국 민족 의학학회에서 추천하는 아주 믿음직한 약입니다. 예.
2: 예. 예. 예, 그리고 왜 다 말씀드린 세계에서는가 계속 고리 어지럽고 띵하고 예, 고라니 휘잉하고 또 뭔가 안개진 것처럼 거의 멍텅하고 기운적도 그런데 그게 또 예, 변화가 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휘 바짝 나는 게 알게 고라니 말쑥해졌단 말입니다. 예. 예, 옛날에는 그냥 흐리투분한 상태에서 고라니 이마를 찌푸리고 살았습니다.
0: 예.
2: 그리고 예, 혈이 안나 자아에 통한다. 그리고 아랫배부터 시작해서 이 아래 다리 심지어 이 발가락, 발바닥까지 너무 시려가지고,
0: 혈이 그게 딱 아예 통해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그 혈도 안 통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피가 모자래, 그렇습니다.
2: 와,
0: 그래서,
2: 그래요?
0: 예, 끝까지, 그 말단위까지 잘 가지 못하죠, 예.
2: 나도 그게 눈에 들었습니다.
0: 예.
2: 그런데 지금 이 손에 토끼 발이 되니까 발이 온기가 온다 말이 발이 오른다 같은 게
0: 그러면 그게 비가 지금 보충되고 있다 이거 말하는 게입니다.
2: 예, 그러니까 이 아랫배도 따뜻해지고 할까요? 온몸이 춥지 않고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절에도 좋고 하진 않고 이거 이번에 36과 배달 받다고 이번에 활동을 만 줬으니까요. 그래서
0: 맞습니다.
2: 네, 내 친구에 한 가지 물어봐 달랍니다. 어머니, 이 경동맥에 빵칼이 3개인지 4개인지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고 좋다 하니까 선생님하고 물어봐서만 동의해. 그 빵칼도 된다 하면은 자기도 오늘 배달 받겠다고 물어봐 달랍니다.
0: 예, 그 동맥에 빵칼이 있는 게 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이 경동맥 빵칼이라는 거는 목이 올라가는 동맥을 경동맥이라고 한다. 이 머리에

0: 올라가는 그 혈액량이 80%가 이 경동맥을 경과하셔요. 이 경동맥 빵칼이라는 건 연세가 있다 보면은 거의 한 봉건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경동맥을 통과하는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잡질들이 가라앉기 쉽죠. 이렇게 혈지가 높으면은 혈액 속에 중성 지방이 높아가지고 빵칼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놓기 때문에 녹궁수의 부수라는 게 생기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또 하품도 세게 나고 또 이렇게 그 머리가 또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빵칼을 이거 제거하지 않는다면 뇌 위축이 빨리 와가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도 또 쉽게 오고 또 신경 전달이 안 되면서 파킨슨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꼭 경동맥 빵칼이라는 거 요거 제거해줘야 되죠. 이렇게 제거해주자면은 환자분이 혈액 중에 혈지를 낮춰주면 노폐물하고 독소가 쉽게 산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영빵활이라는 게 생겨 안 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는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이 약이 들어간 것을 써서 이 빵활을 녹여가지고 소분자로 만들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켜가지고 호흡을 통하고 호흡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키고 소변 排便이 이걸 통해 가지고 체외로 배출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이 장약 심내방에 보면은 혈지를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혈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인 소홍화라든가 지룡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동맥 빵칼을 소분자로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만한 이야기 없습니다. 그분한테 아주 그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지금 우리 할도에 아주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3: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포 환자가 이 약을 도마 무슨 약 쓰냐고 도마에 어째 그렇게 병이 혹심하게 다른 사람한테 되게 심하게 왔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많은 약을 쓰고 또 병원에도 국립병원에도 수입을 입원했고 혈압이 양갱 쏙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그 뭡니까 그 심률이 또 아이 그다음에 배고 많이 넘어가고 이래가나에 제프에 올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혈압약을 하루에 세 번씩 막 쓰고 그러니 군내 되지 않아서 어서는 사람이 어서는 죽은 길밖에 없다고 보니 그래 낙심하고 누워서 이러도 못하고 그래 한숨 쉬고 그냥 그래 저를 보내다가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서장 이야기 힘이 세고 또 네 가지 황금 면 황금으로 뜬 이야기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뭐 4500m 이상이 된 이야기 그렇게 난 황금으로 된 이야기 네 가지 들어가고 또 홍경천은 5400m 이상 이야기 들어갔으니까 이야기 쓰면 되겠다고 그다음에 수치공은 그렇게 선생님 강의하시는 게 또 아유 수통 치료한다 심근경색을 치료한다죠 그러니까 선생님
0: 심근경색이라면 치료를 한다는 이런 그런 약이 조금만이 없습니다.
3: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이번에 이 약 계속 좀 희망이 있겠다 해서 썼는데 정말 약은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이 약을 쓰니까 낫기 다음에 한 달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혈압이 잘 내려야 그래 한 달 조금 벗어지니까 혈압이 차차서 잘 내려가지 심근이 내려가지 이래까 마지막 10달 써야 그 다음에 혈압약 됐다 말입니다, 선생님. 10달 전 이내도 혈압약 됐을까? 이런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0: 맞습니다.
3: 약이가 그게 그랬거나 질량이 좋고, 천연적 약되고, 정말 서장에서 직접 들어온 약이거나, 이 병이 큰 병을 그 다음 누구를 때려가지고, 본인이 제품 읽지 않고 혈압약 됐을까나, 이만한 약이 없다는
0: 거죠. 약 효력이 이렇게 강한 약이 별로 없습니다.
3: 그리고 또 더구나에 어찌가면 이거는 딱 내 주통 이거 치료한다고 수치공에
0: 써있습니다. 써있습니다.
3: 약효과 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0: 중풍도 이렇습니다. 딱 그 이 서장이 야생약 젤로 이렇게 만든 오염이 없고 그리고 산소 서장량이가 대단히 많고 이런 약 젤로 만들어서 이 그 중풍이 치료된다고 심근경색이 치료된다는 거 하고 일반 이런 게 그 치료된다는 거 하고 중풍이 치료된다는 거 하고 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약효과가 약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3: 그리고 이게 중풍 이게 그러니까 자꾸 대풍이 오고 또 중풍 읽은 사람들 보면 기운 부족이 많이 맹이 없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근데 여기는 5400m 이상 환경적이 엄청나게 그 맹이 사람이 많이
0: 기를 북돋아주는 게 있다 길이 그게
3: 그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0: 뭐 제풀 오지 않고 그다음에 그 매겼던 소리 안 났다고 맥이 난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 동산에 나가지 못한 게 동산에 계속 바깥으로 나가 걸어대기 옷은 퍼퍼나 사용하고도 한 가지로 다 무자라지 오리지라는 게 없어졌지. 변비하게 됐지. 아니 그다음에 콩팥도 허튼을 치료하면서 또 그게 그거 사득이 골프병이 심했습니다. 발목이 손목이 부어라 그거 한 사람이 다 그거 생각지도 못해 그게 이럴 수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 학원의 심리학과 질병에서는 이만해야
1: 예,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0: 예, 우리 또 이모부터의 내경색이 또 두 번 맞지. 그 다음에 또 뭐 힘이란 게 두드러지. 다리 좀 한 장에 약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달성에 야, 이런 동양이 없다. 이렇게 정말 주품하던 사람은 정말 이야기 제공을 하면서 또 이번에 우리 하던 게.
1: 한 달 쓰고도 팍 알리는 사람은 팍 알립니다. 이야기.
0: 예, 석달 썼습니다. 그래서 와는 야, 그 거짓말도 나온다. 내가 바깥나가 거짓말도 어디서 바깥에 운동하지. 정말 약을 힘이 센 약이고 좋은 약이랑 또 써야겠다.
1: 예, 이번에 우리 할도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렇게 예. 예, 전화해서 이게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 본 약 세 곡이나 더 주니까나 아주 좋죠. 예, 이런 우리 할도이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하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대대진 당뇨신 예방신 쓰고 있습니다,
1: 지금. 예.
3: 왜 혈압 조절이 안 돼서 몇십 년 동안 혈압약을 먹으니까, 예, 간이나 콩팥이나 엄청 영향을 받게 됩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러던 사스스마 선생님 간격 듣고 신예방신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 잘 돼서, 나도 달 반 만에 혈압약 끊어버렸지. 야, 이 약만 먹어도 지금 영 혈압 조절 영 잘 됩니다,
1: 그렇게
3: 지금.
1: 잘 됩니다, 원래.
3: 예, 나 예. 정말 체중의 혈압약 때 이야기 정말 어디 있습니까?
1: 맞습니다. 예.
3: 그래, 난 이야기 대한 긍정을 항상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1: 긍정이 가지요, 이야기. 예, 정말.
3: 또 나는 이게 잡아서 내게 생이 두시번 오면서 예, 나 그냥 어지럼증이 나지,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머리 무거운가 눈도 뜨기 영 힘들었습니다.
1: 네.
3: 그렇게 이 약 먹고 이 증상이 없어지니 살 것 같습니다, 지금.
1: 예.
3: 네, 결국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병지에서도 몇몇 사람 먹고 그러는데, 아, 지금 아무리 먼 거리 그래도 다리 아프줄지 모른다, 지금.
1: 그럴 수 있습니다, 예.
3: 네. 그래서 막 선생님 말 맞다나니, 이 이야기가 예, 해발 4,500m 이상 되는 오염은 없는 야생 약자지, 네 가지 연용 황금 약자가 들어가고 하니까,
1: 예.
3: 확실히 먹어보니까 예, 다른 약에 비해서 다르다는 그 확실히.
1: 느낌이 감다, 원래 벌써.
3: 예. 예. 맞습니다. 그래, 나는 예, 나처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꼭 이게 병원에서 전신적인 진단을 받은 것과 이거 약이 당뇨신 여바이나 이런 약이 먹는 수질이 꼭 대비해서 쓰면 이렇게 나처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1: 그렇습니다. 이 꼭 이 그 병원의 선진 설비로 진단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 그래 받고 결국 그 지금 우리 방송되고 있는 약은 다 OTC 약입니다. 이 그래서 약과에 쓰여 있는 이 OTC 약이라는 거는 어느 누기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로 공용 조치를 보고 본인의 증상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 다른 사람이 소개를 듣고 아, 네, 아무거 이거 썼는데 정말 효과 있게 좋더라. 이러면 그 사람이 그 소개를 듣고라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약이 OTC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병원이 선진적인 설비로 진단하느니 이런 정확한 진단을 받고 본인이 병하고 그 공농주치에 씌어 있는 거 잘 대조해가지고 OTC 약이 그 공농주치에 씌어 있는 거 요거 잘 대조해가지고 내 병이 여기 왜 있는가 이걸 잘 그 파악하고 이 약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그 명지한 선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손님처럼.
3: 그래서 예. 이제 끝나는 우리 활동도 얼마 됐습니까?
1: 맞습니다.
3: 예, 우리처럼 이렇게 말하고 하는 사람은 320원짜리 약을 세곡이나
1: 더 주지.
3: 네, 예, 이런 동기를 놓치면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1: 예, 그래. 처음입니다. 그렇게 준 이번에 이 약을 이렇게 오랫동안 소개해 주면서 이 지금 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사는 분들한테 세곡이나 주는 게 정말 5년 넘어 이거 강의 드리면서 처음입니다, 지금.
3: 예. 예. 그래, 이거는,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해서 36곡 지금 오늘 배달받아 쓰다 그럽니다.
1: 예, 36곡 배달받아서 쓰실 생각 있으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0: 잘 받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3: 네.
1: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게 해를 한, 온전한 데서 몇십 년에 해라자, 아, 이 양수야, 뭐, 그,

0: 마약을 끊는 것이 인간한 약 갖고는 아니 됩니다, 원래.
1: 글쎄 말입니다. 예. 그리고요, 나 경도마에 오른쪽 방팔이 있어서 항상 근심 속에 살다가, 난 넉다발 만에 병원을 가 검사한데, 경도마 방팔이 싹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0: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5달, 6달, 7달, 이렇게 잡숫고, 예, 경도마 방팔이 없어진 분들은 우리 부수리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이거 오랫동안 강의 드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예, 자, 난 항상 근심 속에 살다가, 이 정말이, 경동에 박화를 사라진 저 큰 근심 들었습니다, 예.
0: 예.
1: 예. 그리고 또 심장단에 관심병이들 항상 숨을 차고, 어떻게 가슴에 쏙쏙 뛰는 거 안 나고, 예. 특히 집에 들어와서나, 예. 저 공기 없는 산소 부족하니, 그저 문을 열어놓고, 아, 이래, 좀 가슴이 나온 것 같고, 예. 특히, 땡치로나, 그래 아주, 야, 소리 터박힌 것 같아도 영 기가 막혔습니다. 예.
0: 아, 그렇습니다. 예. 심장이 예, 나쁜 예. 사람들은,
1: 예. 예, 이야, 뭐부터, 예. 아, 저번 때 저래 혼자 타서 썰어, 타도에 손이 막힌 감이 없습니다. 손이 확 나옵니다, 죽고.
0: 심장의 치료됨이 그렇게 좋아집니다.
1: 예, 그리고도 나는 이게 전립선에서 소변을 하트나에 내려보셨는데, 소변량이 조금씩 나가지. 이러니까 잤수만 갖고 자지 못하는 아침에 막 낯이고 뒤에 막 붓긴 같아 그렇지. 그런데 이거 여름 생기밤 오후부터 소변 잤수하게 한번 소변량이 많아지면 소변 잤수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0: 예, 그런 거 원래 치료하는 이야기니까.
1: 예, 그래 놓고 잠 잘 때는 예, 아, 머리 박아지 사람이 골거든 정신 나온다 이러노니.
0: 예.
1: 예, 그래 나 이야기 하도 효과 좋지. 예. 아, 또 선생님 왔다라 이게 사장이 아니고 햇발 사천 오면 500m 오염으로 약자라도 그런지 하도 효과 좋을까 나니 이번에 홀도 대단히 좋습니다.
0: 맞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1: 그래 이거 홀도 전화하고 좀또
0: 치과도 주지.
1: 예, 이런 교회에 참고하고 어떤 게, 정말, 우리는 장기를 먹길래, 이제, 우리 부부간이 계속 고소리 약 먹자 해서 저런 여수가 이번에도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아,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예,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예, 2417979번입니다. 예.
1: 예, 예,
0: 예.
1: 예,
0: 안녕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지금 우리 예, 우리 활동하고 있는데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이 5월 31일까지 합니다. 예, 이번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더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예 17곽이 원래 5,610원인데 이번 이 우리 활동은 현금을 감해주는 우리 활동이기 때문에 예, 그 현금 1,610원을 감해줘서 4,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17곽을 예,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은 아, 약을 살 때 현금을 감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예, 예, 상대적으로 17곽을 사시면 본약 원래 제 그 장약 심리방을 거의 5곽을 더 드리는 것과 원래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1610원에 달하는 이런 현금을 빼주니까 얼마 좋습니까? 예, 그 외에도 다종 비타민 비속을 3곽 더 드리는데 이 3곽이면 반년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예 비속은 신진 대사를 촉진시켜주고 몸이 허약한 분들이 있으시면 빨리 처설 수 있습니다. 예.
2: 네, 그리고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내가 전약 심리방 약 먹고 효과를 본 거 얘기하자고 그랬다.
0: 예, 말씀하시오.
3: 예, 2년 전에 가슴이 떨리고 밤에 자다가 올리숨이 올라와서 2시간씩 안 잤다가 우려 고생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내 이야기 먹은 게 있고 효과를 엄청 잘 받고 아무 일도 없어서 한 2년 먹다가 잠시 중간에 끊었습니다.
0: 하하, 일 없으니까 나이.
3: 예, 그랬던 게 제 작년 겨울에 갑자기 우리 영감이 또 녹음이 와가지고 내가 효과를 보고 또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하거나 영감이 앞에가 2차 2내 이야기 들으신 게 효과를 너무 빨리 봤어요.
0: 녹공 치료에 좋지 않을까, 원래.
3: 네. 예. 금방 버티다.
0: 예.
3: 어렵지 나고 다리 한달 다리 좀 쓰지 못하고 응급을 때리고 서진 게 어떤 꼬꼬리 걸어 다니고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매일 활동하려 정상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0: 이야기 덕분이시오, 예.
3: 예, 그 이야기 쓰니까 너무 효과 좋고 우리 한번 나서진 거 보고 이 동네 아줌마들이 어떤 약 먹는가 물어볼까 내가 그래 알려주니까 여기 또 어떤 아줌마 부 맞은 게 처음에

0: 걸어다니는 것도 삐뚤때리기 꺾고 어쨌든 바깥 출입도 별로 못하던 게 고향을 한 달 자시고 지금에 바스 다 댕긴다.
1: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요즘 차에 앉아가지고 지금
1: 중풍치료에 이게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원래
0: 예, 너무 좋아지고 정신 떨어라고 다 그래. 동에서도 야 지금 그런 좋냐고 소개를 해서 야 정말 빨리 났다고 나를 자꾸 치세라.
1: 이 아군이 소개를 하면 욕 아이 먹는 이야기입니다.
0: 예,
1: 내가 이거 오랫동안 해봤길래 압니다.
0: 아, 저 아줌마 쭉 이렇고 그렇다면서.
1: 에이.
0: 나도 좀 먹어보겠다고. 가슴에 자꾸 졸리고 힘이 없고 다리 힘이 없고 피어난단다. 그래서 가슴에도 지금 싸겠다고 지금 내가 알려달라 하는데 지금 왜 활동이 좋으니까.
1: 얼마 좋습니까 이번이 활동이. 예.
0: 그랬는데 그 아줌마는 배달해 달래겠으네. 오늘 배달 받자고 그래요.
1: 예,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아, 그리고 이 비속은 또 이 구강기양이 있는 이런 분들 몹시 고생하지 않을까. 이 구강기양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쓰시면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뜰고 있는 눈약을 드리는데 이 눈약이 그러니까 성분들이 아주 좋습니다. 황금웅당분 추출물에서 또 추출을 해낸 거하고 금우나 추출물하고 진주가루에서 추출하는 이런 추출물하고 장홍화 추출물 또 야생에서 자란 국화 추출물하고 구기사 추출물 또 결명자 추출물 정말 눈이 좋다는 이런 이 아주 좋은 이런 중약재가 다 들어가죠. 예. 이런 눈약에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예. 이 세 곽이면 석 달 동안은 쓸 수 있습니다. 예. 예. 결국 36곽을 사시는 분들 7,128원이 살 수 있는데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36곽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7,128원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집적에 4,752원을 들어주기 때문에 이만한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약을 싸는 이런 분들 놓고 말하면은 현금을 들어주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예. 예, 상대적으로 36곽을 사시면 약을 더 드린다 할 때 장약 심리바 16곽을 더 가지고도 또 132원을 더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외에도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 해삼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이런 해삼인데 이런 야생 해삼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번 깜짝 우리 활동 기간이 5월 31일까지만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사시는 이런 분들 본약 장약 심리방을 세 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가치가 세 곽이면 990원이 되죠. 예. 이런 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활동이 포인트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인천 내에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모든 기관이 다 쇠퇴해지지만 특히 혈관 노화라는 것이 아주 무섭습니다. 예. 직접 우리 눈으로 들여다보지 못할 뿐이지 사람이 외모처럼 늙어갑니다. 예. 사람과 혈관은 함께 늙습니다. 예. 이 사람이 수명은 혈관이 건강과 함께 하죠. 예. 사람하고 혈관은 동수명이라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예.
2: 네, 스승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기계화, 과학화 중경 생산을 다그쳐 올해 풍작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3: 변강 소도시 혼춘의 가장 인기 있는 미식이자 문화관광 명함인 킹크랩이 현지 문화관광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2: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광범한 축구팬들에게 새로운 축구 성견을 선사하게 됩니다. 먹전 농사철을 다잡고 춘경 생산에 바삐 보내고 있는 전주 각지에서는 기계화, 과학화 춘경 생산을 다그쳐 올해 풍작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여기는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의 벼재배 기지입니다. 벼재배 황금 시기를 맞아 5월 10월부터 현지 벼 모내기 작업이 륙속 펼쳐졌습니다. 현대화 고속 이양기가 질서 있게 작업함에 따라 파릇파릇한 변모가 논에 가지런히 심어지면서 곳곳에 생기와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현대화 농기계가 오가며 파릇파릇한 변모를 논에 가지런히 정확하게 심고 있습니다. 논은 금세 파란색으로 덮였습니다. 기계화 모내기는 작업 시간을 대폭 줄였을 뿐만 아니라 재배 밀도와 깊이 기준을 보장해 모내기 질과 생산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연길시 정천진 근로촌에서도 농기계가 분주히 돌아가는 가운데 곳곳에 실록이 더해졌으며 과학기술로 농사에 조력하고 분망이 경작하는 기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연길시 정천진 근로촌 재배호 장국진입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30헥타르입니다. 우리 촌에 물이 들어온 것은 14일, 15일쯤인데 그 다음 논에 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17일쯤부터 썰레질을 시작했고 20일에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내기 기계 두 대가 동시에 작업하는데 매일 2헥타르 넘게 거의 3헥타르가량 심을 수 있어 이달 말이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기술 봉사도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기술 일꾼들은 기증에 가 정밀한 지도를 통해 농민들의 농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 석정 농기계 전문 농장의 옥수수 밭에는 파릇파릇한 모종이 흙을 뚫고 나와 가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규모화 재배호 장수진은 밭두렁에서 싹이 든 정황을 살피는 한편 토양의 수분 상태를 가늠해보고 있습니다. 장수진은 올해 옥수수 125헥타르를 재배하는데 파종의 보성 경작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룡정시 동성용진 석정 농기계 전문농장 책임자 장수진입니다. 보성 경작을 하지 않았을 때는 1헥타르당 산량이 만여 근이었는데 지금은 산량이 50% 증가했습니다. 산량이 매우 높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의 올해 춘경 생산 중점은 보호성 경작 대상입니다. 현지에서는 생태 우선, 리용과 유지의 결합, 안정적 생산과 소득 증대, 비용 절감과 효과 증대를 견제하면서 집 덮기 무경운 파종 기술, 집 덮기 줄경운 기술, 집 파쇄 혼합 경작 기술을 중점 보급하고 있습니다. 4월 중하순 파종을 시작한 이래 동성용진 종합봉사중심 3일꾼들은 농촌에가 기술 지도를 해줬습니다. 룡정시 동성용진 종합봉사중심 3일꾼 공거리입니다. 지금까지 무경운 설비 36대, 줄경운 설비 7대, 경작 설비 5대를 보호성 경작 대상에 투입했습니다. 동성용진에서는 계속해 진도를 통과하고 정책 선전과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보호성 경작 피복 면적을 끊임없이 늘려 흙토지를 잘 보호하고 이용하렵니다. 올해 전주 알곡작물 파종 면적은 579만 2600무로 예상되는데 그중 한전이 536만 1700무, 논이 43만 여무입니다. 한전에서 옥수수 파종은 355만 5900무, 콩 파종은 173만 4400무, 잡곡 파종은 7만 1400무를 완수했습니다. 목전 한전 파종 면적은 511만 3200무로 95.37% 완수했고 5월 25일 전에 파종

0: 을 마치게 됩니다. 전주 쪽으로 벼 모내기가 전면 쪽으로 펼쳐진 가운데 88,300무의 논에 모내기를 해 계획의 20.5%를 완수했고 6월 10일 전에 벼 모내기를 끝내게 됩니다. 온실 안의 육모부터 포전의 파종까지 인공정밀 관리부터 기계화 속도 향상까지 우리 주 각지에서는 과학기술로 춘경 생산의 재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식량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증수를 실현하는 데 튼실한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5월 23일 우리주는 주황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4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8건, 중점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중점사건 1건, 훈춘시 1건, 도나시 2건, 왕청현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8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50%, 기타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를 차지합니다. 그늘내 싱싱한 킹크랩이 변강 소도시 훈춘의 가장 인기 있는 미식이자 문화관광 명함으로 됐습니다. 관광 성수기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이 심의 진미를 맛보기 위해 훈춘을 찾으면서 현지 문화관광 시장이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점심 무렵 훈춘의 각 해산물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해산물 식당을 찾아 직접 고른 킹크랩을 먹어보는 게 외지 관광객들의 필수 체험 코스로 됐습니다. 상해 관광객 공명량입니다. 혼춘의 킹크랩이 싱싱하고 가격도 적당하다고 해서 이번에 친구들과 함께 맛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혼춘 모 해산물 구이점 점장 사도입니다. 모든 킹크랩의 싱싱함을 보장합니다. 관광객들이 주문하면 바로 건져내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이 인기입니다. 월절 연휴 기간 성수기에는 하루 킹크랩 판매량이 300마리를 돌파했고 매출이 평소보다 1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이래 훈춘은 러시아의 근접한 지리적 우세와 종합보세구 정책에 의탁해 전국 첫 킹크랩 보세 중개 무역 새 모식을 내왔습니다. 이전의 육로 중개 운송에 비해 새 모식은 물류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가장 빠르면 9시간 만에 향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 모식보다 4, 5일 단축돼 개 생존율과 원가 우세가 뚜렷합니다. 이 모식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맛본 후 냉동 물류로 싱싱한 킹크랩을 집으로 배송하기도 합니다. 훈춘 청려 국제무역위원회사 총경리 리초입니다. 기업에 있어서 지효의 향상은 곧 킹크랩 생존율 보장입니다. 운송 원가도 절약되는데 연간 약 4천여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싱싱함을 유지한 직송 방식으로 고객군을 확대했는데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등 지역의 루게로 30여 톤을 판매했습니다.
1: 조 과학기술협회에서 조치하고 연변 영양학회에서 주관한 2026년 연변조 전민 영양주관 및 O2형 중국 학생 영양열 조제 선전 활동 가동식이 일전 연길시 신흥소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전민 영양주관은 공무원 건강 중국 행동 2019-2030년과 국민 영양계획 2017-2030년을 관철 실시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올해는 마침 제37회 O2형 중국 학생 영양일을 맞아 우리 조에서는 이 두 가지 건강정파 활동을 깊이 융합하고 영양식탁 가정건강을 핵심 주제로 선전을 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영양 전문가는 연도 전파 주제를 설명하고 중국 주민 선식 지침 핵심 내용을 보급했으며 가정과학 선식과 문명 건강 음식 습관을 제창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레빈들은 연길시 신흥소학교 식육공방을 찾아 식육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함께 조선족 특색 음식인 만두기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왕청현 동장영 홍군소학교에서 조과학기술협회는 또 교정 영양식사 건강한 성장의 조력 합리 선식 건강 과학 보급 강좌를 했습니다. 강사는 고지방 고당 고염식품이 청소년들의 신체 발육과 체능 소양 수업 상태에 끼치는 부정 영향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영양 건강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해

0: 냈습니다. 연변 영양학회 이사장 최승필입니다. 2026년 전민 영양주간은 영양식탁 가정건강을 핵심 전파 주제로 좋은 영양 좋은 가정을 재창향도로 대중이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요해하고 조리 지식을 배우며 식탁 영양을 풍부히 하도록 고소합니다. 가정을 단위로 과학적으로 일상 선식을 배합하고 문명하고 건강한 음식 습관을 키우도록 격려하여 가정 건강으로 전민 건강 기반을 다지고 수많은 가정이 영양식탁 고품질 선식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향후 우리 조에서는 또 온 오프라인 결부 방식으로 과학 보급 강좌를 하고 선전 재료를 발급하며 영양 과학 보급 사회 구역행, 향촌행, 교정행, 병원행을 주동해 합리한 선식 리념이 천문 만호에 널리 전해지게 할 방침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새로운 축구 성년을 선사하게 됩니다. 대회는 일반 경기와 도태 경기 두 단계로 나뉩니다. 일반 경기는 5월 23일에 시작돼 8월 15일에 끝나며 단일 순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참가팀은 7겜 경기를 치르는데 도합 28겜 경기가 펼쳐집니다. 일반 경기가 끝난 후 상위권 4팀이 도태 경기에 진출합니다. 준결승전은 홈장과 원정 두 라운드 대결로 진행됩니다. 결승전과 3, 4위 순위전은 한 게임 경기 결승제로 진행됩니다. 도태 경기는 도합 6게임 경기로 일정은 9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각 라운드 경기에 대해 각 성과 자치구에서는 모두 홈장을 설치하여 각 지역 축구 팬들이 가까이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현장에서 응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경기는 주말과 공휴일에 통일적으로 배치됐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동북세계성 한개 자치구의 체육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도시문화체육 소비를 이끌며 대중체육생활을 풍부히 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새로운 지역체육 브랜드는 세계성 한개 자치구의 체육 역량을 일정 결집시키고 전민건강체육과 경기체육협동발전의 활력을 전시하게 됩니다.
1: 용남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난시 도서관 문화자원봉사팀은 21일 륙정산 문화관광구 관광객봉사중심에서 풍경구의 도서증정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문화로 관광에 힘을 실어주고 독서로 려정을 밝혀 문화관광융합의 책향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0: 영정시에서는 련일 민족단결 정책이론 평안 반사기 응급과학보급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 백인 천차례 만개역 진입 문명실천 선전 강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해민 정책과 법률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1: 일전 안도현 공안국 옹성파출소에서는 한 건의 전신 인터넷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막아 관할구역 주민 리니어사의 경제적 손실 8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0: 전동차 도로교통사고 위험을 근원에서 낮추고 도시구역 도로 통행 질서를 지속적으로 규범화하며 광범한 대중 출행 안전과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교통경찰은 2륜, 3륜, 4륜 전동차 상시화 전문 정돈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관할구역 도로교통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했습니다. 연변 룡정 커시안팀이 24일 저녁 7시 30분에 원정에서 광동 광주표범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리나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관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연명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명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곡은 문춘산 작사 손은봉 작곡의 내 고향 연변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모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염승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배소연 작사, 응란 작곡의 우리 사는 고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소소한 행복과 일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 듣는 동안 평온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사랑의 감정을 담은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빔의 작사 김모호 작곡의 우리 사랑은 부드러운 멜로디와 진솔한 가사로 사랑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전해줍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최선수 작사 황영아 작곡의 고향근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리움이 가득한 이 곡은 어디에 있든 고향을 떠올리게 만드는 마법이 있습니다. 김은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백세 인생은 인생이 즐거움과 희망을 노래하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힘이 있습니다. 유병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부부의 사랑과 동반의 노래한 곡들을 연속으로 들려드릴게요. 먼저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부부입니다. 부부 간의 깊은 사랑과 믿음,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담고 있는 곡을 최성화, 방해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조례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부의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이 곡은 부부의 일상적인 사랑과 소통을 노래하며 평범한 삶 속의 행복을 전해줍니다. 강화 최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열매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부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꿰매는 풀로 고운 목민들에게 고운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리관. 방송의 문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네, 오늘도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발효 동충하초 균분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남경 동인당 블루베리 옆황소 3곽, 코엔자임 Q10 3곽을 드립니다. 9곽 사시면 11곽을 드리고 남경 동인당 블루베리 옆황소 5곽, 코엔자임 Q10 5곽을 드리고요. 18곽 사시는 분들께는 23곽을 더 드리고 남경 동인당 블루베리 옆황소 5곽, 코엔자임 Q10 5곽 드리고 추가로 599원 가격에 칼슘 철 아연 셀레늄 단백분 두 통을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198원 가격에 국화차 선물 세트 두 세트 더 드립니다. 행사 기간은 5월 20부터 30일까지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이번 우대 활동은 30까지 진행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우대 활동이 특전문은,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더 드리면서 또 노인 분들이 필요한 영양 보충제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예, 결합해서 쓴다 하면은, 예, 로넨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도 하고 예방도 되고 또 몸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블루베리 엽황소라 할 때는 항산화 작용하고 미세 순환을 개선시켜서 시각 피로를 완화시킵니다. 예, 눈이 항상 불편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망막 황반부의 핵심 성분이기 때문에 눈 조직 노화도 늦춰주고 눈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눈이 자주 마르거나 붓거나 눈에 염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쓰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코엔자임 Q15는 심장 영양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심장을 보도하고 심장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이런 심장 영양 보충제입니다. 예, 그리고 코엔자임 Q15는 마치 심장세포 내부의 충전기와도 같아서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동시에 심근세포가 손상받지 않습니다.

0: 이렇게 방지하는 작용도 합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도 여기 동통화초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동통화초 써보니까 정말 좋은 약입니다.
0: 네.
2: 이 그런 당뇨로 오래 여러 가지 합병증이 들어와가지고 수태 많이 고생했습니다. 손도 나쁘지, 심장하고 폐 같이 물도 차고, 그 다음에 또 관심병도 있고, 그러면 심장에 물이 찬 피해도 똑같이 무슨 물이 찬도 그렇을 때라.
0: 네.
2: 예, 그러면 이건 고사 많이 하고, 약도 수태 많이 쓰고, 그래도 별로 해결도 못 받고 그랬는데, 네, 이 동성화초로 선생님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서 정말 이 4,500m 고온지대에서 자라면서 겨울에는 벌레 되고, 여름에는 풀이 되고, 예. 지금 무슨 다른 약서들이 그런 데서 자란대도 믿을 수 없는 이 동통화초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약이고, 써보니까 한 가지 동통화초를 한 가지 가서 여러 가지 병이 나가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또 동통화초를 바르실 때는 그냥 30대 이상 이 약 효과가 좋지. 어제 써보니까 아이 쉽게 내 근심이 뭐 이 근심 저 근심 없이 날마다 빙이 좋아지니까, 야, 이, 용, 동통화초에 대한 느낌이 용 좋습니다.
0: 네.
2: 이번에 새로운 또 우대 활동도 시작해서 이 주는 약들이 모두 용 좋은 것 같은데, 또 3일에서 배달받아 그런다.
0: 예, 지금 우대 활동은 이 영양 보충제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지금 노인분들이 내세 있으면 또 이 여름에 힘들어 합니다. 예, 다심내혈관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번 활동.
3: 그런다. 그런데도 코로나 후유증도 두 번씩 하다니까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지금까지 그냥 목에 기침 가려서 올라오게 기침 그냥 나고 간지간지 거린다 말입니다.
0: 네.
3: 근데 이거서는 이제 녹달 먹은데 목이 가려서 없어진다.
0: 네.
3: 많이 난다. 예.
0: 호흡기는 아주 좋습니다.
3: 예. 예. 저녁에 자산을 가려서 골라서 목이 자꾸 간질간질 거려서 기침을 다시 맞을 텐데 이상해서 완전 없어졌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0: 예. 예.
3: 예, 그리고 그 목이 지금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엄만 한 마리 돌아지면 또 잊어지고 들으면 또 잊어지고 아니 물건을 싸다 놓으면 또 그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어디 둔 거 모른다면 자꾸 두들기라도 그래 안 세세 두들기라도 또 나타나 이러더라 말입니다. 이 손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건망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0: 예.
3: 그리고 예. 머리 그냥 흉하고 올바라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머리도 지금 시간에 많이 막아집니다. 지금 올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0: 예.
3: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내 지금 오늘도 아까 또 배달해 먹자고 그랬다.
0: 예. 지금 또 활동이 또 좋습니다. 예.
3: 네.
0: 예. 아홉 가게 11과 18 가게 23곽 드리면서 이 블루베리라든가 예. 큐시 반백분 예. 국화차 이런 거 다 또 드립니다.
3: 그. 주식은 심장이 좋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심장 충전기라고 한다.
3: 아,
0: 예, 그래서 여름에 동충하초까지 같이 쓰시면 더 좋습니다.
3: 네, 예,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0: 2830666번입니다.
3: 2830666번입니다.
0: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저기 동충하초 바로 근본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이제 잠이 오지 않아서, 그래서 보통 12시 1시 그때 잠, 그런데 이 약은 잠이 잘 오면 이것입니다.
0: 네.
4: 그리고 소화가 잘, 소화가 안 돼서 밥은 얼마 먹지도 못했는데, 이거 쓰고 또 소화도 잘 되고, 혈압도 온전히인데, 혈압 항상 올라가다 내려가도 파도 심하고, 머리가 아프고, 어디다 보니 지금 그 증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4: 그래도 심장에도 좋을 때다.
0: 가슴이
4: 자고 가슴이 침침했는데 지금 숨도 자고 침침하지도 않고 그때 면역력이도 높아졌습니다.
0: 네.
4: 항상 저가 감기 왔는데 지금 어지간해서 감기 안 걸립니다.
0: 네.
4: 이리 또 밤새도 자잤습니다. 뭐 하루 전 대여섯 번 봤는데 이 약 쓰니까 그래서 한 번 자고 뭐 어디든 안 보게 어쨌든 한 가지 자고 여러 가지 비용도 얼마 좋습니다.
0: 네.
4: 그래 이번에 하도 합니까? 아까 싸서 계속 쓸 예정입니다.
0: 예, 활동기가 예, 30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830666번인 자 연계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5: 여기 동통

0: 정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문진이 시랍도 롤라이디고 자꾸 기침가래도 성공고 관심 또 있으면 유산이 심률도 고르되고 심교통도 생기고 특히 밤이 서변 차수가 자꾸 이래서 내린 동통한 소리 선택에 수업한 뒤 수업하니까 좀 많이 좋습니다 지금.
1: 네.
0: 시랍도 롤 아이디 등도 많이 나고 유산이 기침가래 뛴기 그게 힘 떨어지고 특히 밤이 서변 차수가 잡힌 게 차수가 지금 주니까 사람 잠도 지금 제대로 잠다 지금.
1: 네.
0: 네, 저 그야기 관심도 있으면 의사 심률도 고르 같은 것도 많이 났고.
1: 네.
0: 이제 턱이 생기거든, 이거 통증들도 많이 가난잡습니다, 이거 쓴 게.
1: 네.
0: 이제 우리 활도에 특별히 좋다니까 활도에 창간에 또 아홉과 배달받 오래 쓴다고 된다, 이거.
1: 네. 그 소변 차수가 정상됐다 하는 거는 곰팥이가 좋아졌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동충하초를 쓰면은 전체적으로 원기까지 회복이 되면서 몸이 다 좋아집니다. 예. 네. 지금 활동이가에 30까지입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1: 예.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중의학적으로도 신장과 폐에 작용해서 허약한 신장에 신체를 보양해주고 기를 돋궈주면서 기침가래, 오래된 기침가래라든가 천식이 있거나 빈혈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예, 때문에 신체 전반적인 기를 도와주는 데서는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가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약재 자체 이 동충하초는 전 세계적으로 예, 아주 귀중하고도 좀 특별한 이런 약효를 가지고 있는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 동충하초가 저 결구를 증식시키고 이 과산화 지지를 제거하면서 산소 소비량을 억제한다는 것이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만병통치약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 바로 옛날에 약이 없고 병기 종류가 많지 않을 때에는 예, 동충하초로 써서 병을 치료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면역 기능도 강화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또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예, 지금 노인 분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약을 써서 좀 낯선 같은데 몸이 전체적으로 허약하면서 회복이 잘안 되죠. 예, 지금 회복기가 오래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 회복을 도와주는 데서 효과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좀 오래된 천식이라든가 신장 질환에는 예, 아주 좀 특별한 효과가 있고 로화라든가 항균항 바이러스 효능이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이 뜻인 즉 우리 자주 감기를 하거나 또 유행성 감기에 걸리면서 한번 걸리면 잘 오래 낫지 않던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 치료가 빨리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신장이 양기를 보충해주고 정력을 강화시켜주면서 이 남성분들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데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내 전화인가?
1: 맞습니다.
3: 예, 나 동충하초 가슴을 먹고 있는 사람인데, 야, 이 약 먹는 게 정말 좋습니다.
1: 예.
3: 이 약을 선생 강의를 듣고 먹었는데, 이 가슴이 좀 침침하고, 예, 올라 좀 걸으면 숨을 차고 이랬댔습니다.
1: 예.
3: 그런 게, 이 약 먹은 게, 정말 무슨 다른 약 먹어도 조금 먹고, 이런 것 같은 하다 떠도 그렇고, 그렇고 한데, 이 약은 예, 정말 좋습니다.
1: 예.
3: 정말 예, 먹기도 좋고 얼마나 좋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깜빡깜빡 하면서 예, 자꾸만 뭐 잊어버려가지고 예, 찾지 못하고 이랬댔습니다.
1: 네.
3: 나는 예, 정말 치마 올까봐 무세바 했는데 그것도 이렇답니까?
1: 네. 이 뇌기능 향상이 아주 좋습니다. 예.
3: 그 정말 어제 이거 먹으면 치냐나요 어제?
1: 예, 고주 있으십시오. 그래서 예, 이 치매도 방지하거니와 이 뇌신경 전달 물질을 예,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오래 쓰다 보면은 삶의 질이가 많이 좋아집니다. 많이 또르르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3: 네, 맞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예. 자고 깨어나면 아침에 그리 멍퉁 하던 게 아침에 허리를 하면 좀 정신 안 이런 거 안 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0: 한다 그런 효과를 예. 봅니다.
1: 예. 정말 충심합니다. 이 양이 예. 먹을까나.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이 양이 정말 내 겨울에는 벌레고 여름엔 풀로 난다는 이런 약인 게 정말 좋긴 좋다고. 예. 그래, 왜 섭외를 닫아가지고 영 고사했습니다. 예. 야, 이 섭외를 닫아서 얘 내 정말 나 지금 다니고 계속 어떤 사람은 밤만 그렇던데 난 낮에 내 물 썼나 나도 그럼 물 받아 섭외를 말하고 예. 그런데 이 약 먹은 게 까다롭지 않을까? 네. 야, 정말 약은 약입니다. 정말 이게 네. 약이지. 정말 이런 게 약이지.
0: 네.
1: 야, 정말 내 이걸 내 단돈 썼는데 약 먹었는데 아이 됐대다.
0: 네, 맞습니다.
1: 그래, 예, 그래 왜 다리 아파 어디를 가자면 얘 가자도 앉아서 좀 앉아있다 가야 되지. 그냥 가자면 다리 막 저리네. 이렇게 펑펑펑펑 이렇게 물안게 되더란 말인가.
0: 네.
1: 그래서 얘 무슨 내 약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무릎이 이래가도. 근데 그것도 이렇지 않을까 많이 났습니다. 지금 여기 나이 없는데 예. 많이 났어졌습니다.
0: 예. 그 다리 시리고 아프고 맥이 풀리고 이런 증상도 다 개선됩니다. 예.
1: 그래 뭐 그리고 얘 손발이 차가워가도 얘 손발 차가워도 그냥 이 발이 시려서 얘 이불 밑에서 이렇게 아무리 어째도 녹지 않아가지고 손을 이래 주물고서 녹이고 이랬댔습니다.
0: 네.
1: 근데 이 약 먹을까 얘 손은 먼저 얘 그렇게 차갑던 게 손은 이렇게 됩니까? 네. 이게 지금은 얘 내가 지금 반년 먹는가? 그런데 발이 어디 막 땀 나옵니다.
0: 네.
1: 야,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0: 네.
1: 먹기도 좋지 않을까? 아침에 한 번만 먹으면 다른 뭐 먹을 걱정이 없었어요. 다른 약은 세 번씩 먹으면 또 먹었는지 어쩌나 어찌 나 있으니까 그렇더란 말입니다.
0: 네.
1: 야,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난 앞으로 계속 이 약으로 일생 보낼 예사입니다.
0: 예, 고수 있으십시오. 지금 활동기가 30까지입니다. 예, 이번 활동 또 예, 블루베리 여팡소도 드리고 큐십도 드리고 담배분 예, 국화차 이런 것 드리기 때문에 이번 활동 또 이용하십시오.
1: 예, 25일날 또 나오고
0: 예.
1: 보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경북 하천은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농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천은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천은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지금 한다 분들처럼 이제 다리가 시리거나 아프거나 손발이 차거나 예, 아랫배가 차면서 소변이 작거나 이런 분들은 예, 이 동충하초는 신양을 보강해 줍니다. 예, 그래서 정력제라고 합니다. 예,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예,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신장과 폐에 작용해서 약한 체질을 보강도 해주고 전기를 돋궈주면서 평상시 좀 식은 땀이 많이 나거나 기침과 이 천식이 낫지 않거나 혹은 가래가 많거나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오랜 질병을 앓은 뒤 회복해서 아주 효과적이고 로인병에도 아주 탁월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혈이라든가 평상시 추위를 많이 타거나 예, 그리고 콧물, 눈물이 많은 경우에도 예, 이런 분들에게도 효과 좋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얘기한다 할 때에는 예, 동충하초는 인체 여러 곳에 작용해서 활력을 주면서 약한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로화를 방지하는 데서의 보약이고 로화를 일으키는 이런 활성산소도 억제해주면서 각종 균에 대한 이 항균 효과하고 항바이러스 효능이가 아주 뚜렷합니다.
0: 네.
1: 예, 때문에 좀 자꾸 만성염증이 몸에 생기거나 혹은 오래된 이 폐질환이 있거나 혹은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양기가 허약해서 발생하는 예, 좀 허리가 시리면서 아프거나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또 차갑고 예, 손발이라든가 아랫배가 차갑고 대변이 무르거나 설사를 하거나 예, 그리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힘이 없이 소변을 보는 예, 이런 증상에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특별히 여성분들이 몸이 냉한 이런 체질에서 그리고 몸이 좀 허약해서 힘이 없다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아주 귀하고도 비싼 예, 이런 약재죠.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전통적으로는 폐하고 신장의 강장제로 예, 옛날엔 불려왔습니다.
0: 네.
1: 예, 때문에 호흡기 질환하고 피로해소 예, 약한 체질 개선에서는 효과를 아주 뚜렷하게 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적응성 물질이고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예, 신체를 정상화시키는 이 효능이 빠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는 예, 아무 일도 아닌 일이가 지금 연세가 들면서 몸이 허약하면서 별난 일이 아니래도 좀 오랫동안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고 또 오래 기억하는 분들도 있죠.
0: 네.
1: 이런 거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네.
1: 몸이 허약해졌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바로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러한 증상 개선에서도 효과가 좋고 몸을 든든하게 해서 어떤 스트레스든지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우리 나이가 들면은 몸만 허약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허약해지죠.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 정신 건사를 하기 더 바쁘다. 몸으로 약을 먹으면 되는데 이 마음이 허약해지는 거는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죠.
0: 네네.
1: 이런 거 느낍니다. 한 70, 80대 되면은
0: 네.
1: 예, 벌써 아무리 씩씩하던 분들도 예, 좀, 좀 이 약해지는 게 알기죠.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려 한다 할 때에는 바로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문제는 신체가 균형이 깨지면서 면역력이가 떨어져서 약한 부위부터 병이 발생합니다.
0: 네.
1: 예, 어떤 분들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소화 계통이 약하면은 소화 계통에 먼저 문제 생기죠.
0: 네.
1: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혈관이 약하면은 또 혈압이 올라가거나 가슴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안 오거나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납니다.
0: 네.
1: 예, 근데 우리 이 동충 하초로 보면은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런 적응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의 균형을 유지시켜서 건강한 몸을 보존하는 데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로 보면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활성 물질을 갖고 있어서 특별히 예, 이 산화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포 손상을 최소화시켜서 산화 스트레스를 극복시켜서 전반적인 건강에 예, 아주 중요한 이런 작용을 합니다.
0: 네.
1: 예, 아까 남은처럼 한해 이거 한 8년 드시니까니 예, 몸도 좋아지.

0: 해가지고 아, 이 건강해지는 게 알긴다 이런 에, 효과를 보는 것이가 바로 이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에, 그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항산화 성분이 가장 좋은 이런 공급원이라 합니다.
1: 네.
0: 에, 우리 항산화 작용하자면은 항산화 성분이 있어야 되죠.
1: 네.
0: 이 성분이 공급원이가 바로 동충하초다 이 말입니다.
1: 네.
0: 에,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 함유된 모든 이 생, 아, 어, 이 성분들은 예, 우리 인체에서 예, 많은 이런 생식 활동도 지원하면서 손상받은 예, 이런 어, 부분을 많이 보충해 주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아, 이 강장제라는 얘기 맞구나 예, 쓰고 보니까 몸이 많이 강해진다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다양한 방식으로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킵니다.
1: 네.
0: 예, 우리 단순히 아, 영양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기능을 높여주면서 결합해서 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집니다. 예,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폐질환 치료에서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이런 어, 예, 연구 결과도 있거니와 선천적인 면역력 증진에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이 뜻인즉 아, 나는 원래부터 날 때부터 몸이 허약했다 이런 분들도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하면은 좋은 효과를 봅니다.
1: 네.
0: 그리고 동충하초의 이런 선천적인 면역 증진은 예, 모든 내장 기능 향상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장내 세균도 사실상 우리 면역 건강에서 많은 관련이 있죠. 이 동충하초를 쓰신다 하면은 이런 위장과 관계되는 림프 조직하고 전신 면역력까지 개선시켜 주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70년대에 창작된 김경련 작사 안국민 작곡의 조국의 화원에서 보내드립니다. 활짝 꽃피어 아름답게 물든 조국의 화원 풍경, 조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희망이 담긴 가요입니다.

이어서 원어연 작사 성규화 작곡의 마음을 나누세요 보내드립니다. 서로 아껴주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정을 담은 가요입니다. 리설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60년대 창작된 김창석 작사, 동희철 작곡의 선풍금 타는 총각 준비했습니다. 선풍금을 타며 즐겁게 노래하는 총각의 모습, 서정적이고 애잔한 선율로 사랑하는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총각의 마음을 표현하였는데요.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태희 작사, 김성민 작곡의 우리 수도 북경 준비했습니다. 이 가요는 그때 당시 가야금 병창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무대에서 선보이게 된 가요입니다.

이어서 남도 민요풍에 가요죠. 정문준 작사, 김경애 작곡의 님도 동실, 나도 동실 보내드립니다. 김성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90년대에 창작된 김신자 작사 김창근 작곡의 백지 한 장 준비했는데요.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깨끗한 백지처럼 순수하고 맑은 마음, 새롭게 꿈을 그려나가는 서정적인 멜로디입니다.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석화 작사 박찬일 작곡의 작은 꿈 보내드립니다. 마음속에 품은 소박하고 아름다운 작은 꿈들,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담긴 가요입니다. 김철, 리허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가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은 최관석 작사 박성철 작곡의 어머니 구슬땀입니다. 이마에 맺힌 구슬땀에 어머니 삶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순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동혁 작사 작곡의 행복의 다원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행복의 동산. 그곳은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노래는 박해만 작사, 백희남 작곡의 산울림입니다. 깊은 살구짝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우리 인생의 대답은 때로는 멀리서 돌아옵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허황일 작사 리태어 작곡의 얼렁뚱땅 마셔입니다. 조금 독특한 제목인데요. 바쁘게 돌아가는 삶이지만 너무 얼렁뚱땅 넘기지 말고 인생은 소중하니 정성껏 살자고 다독이는 노래입니다. 최승화 방해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대명숙 작사 류영근 작곡의 나는 당신의 꽃입니다. 당신을 위해 피고 당신 곁에서 지는 꽃,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임을 노래합니다.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동진 작사 박철구 작곡의 우리네 인생입니다.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공헌과 지혜가 담긴 가사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익명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노래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홈메화입니다. 붉고 곱게 피어나는 매화처럼 역경 속에도 꺾이지 않는 기계와 사랑을 노래합니다. 허민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용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근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일곱 곽 구매하시면 다섯 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0 다섯 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0 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전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특대 희소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제가 어제 Q10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우리 40대 후반부터는 특히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꼭 써야 되는 것이 후맥 Q10입니다. 왜냐하면 심장 근육 영양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년이 돈 내고 싸먹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번 우대 활동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제약공장 측에서 주는 보조금이 나갑니다. 15곽 사는 사람들 15곽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Q10도 드리고, Q10도 15곽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저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천원은 그 자리에서 약 가격에서 빼드립니다. 15곽 싸도 15곽 가격에서 천원을 빼드리고 15곽 더 드릴까나 건네보신 한마 해도 30곽 나갑니다. Q10이 15곽 드립니다. 그리고 천원 빼준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대활동 참가하실 분들 우리 그 빨리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직접적으로 전화하셔서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셔서 주문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번 달 말이라는 게 이게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은 명액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약공장 측에서 돈을 얼마 보조금이 나온다 이게 명액이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우대 활동이 특대급으로 되는 우대활동 진행 중이라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우대활동 할 때 꼭 우리 자문전화를 잘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문전화 하면은 여러 가지 이런 그 자문도 되고 그 다음 또 더 상세하게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건네보신 환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그 좀 깊은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이미 검증된 약이다 이 말입니다. 근종황제가 쓰면서부터
0: 네.
1: 근신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근신탕이 몸을 건전하게 하는 이전엔 다 탕약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탕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근종황제는 역대 황제들 중안에서 이전에 89살이면 오래 산 겁니다. 89세까지 살았습니다. 17명의 아들을 두고 이렇게 장수한 황제다 이 말입니다. 후에 우리 로백성들이 이 좋은 약을 로백성들도 써야 된다 하면서 해방 후에 이게 다 로백성들까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방송에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이 처방이 좋습니다. 이 약이 처방이가 먼저 기혈보충이 되고 기와 혈은 우리 오장육부가 살아가면서 자기 기능을 하는데 기와 혈이 부족하면은 오장은 자기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위하면은 항상 특식하고 그게 다 오이치 보조, 피치 보조 이럴 때에는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0: 네,
1: 유동할 힘이 없단 말입니다. 네. 이래서 우리

0: 이런 그 오장육부가 자기 생리 기능을 하자면 기와 혈이 충분히 공급돼야 됩니다.
1: 네. 그다음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2: 예, 건네보시한 우리 오빠도 이제 순지 한 25세 되고 나도 여기서 순지 한 열흘 됩니다. 야, 그 이거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우리 오빠는 어떻게 되면 이 경력이 자꾸 떨어지고 이 뭡니까 밥맛이 없고 잠 못 잔다 제가 그 뭡니까 우리 오빠.
0: 네.
2: 예, 예, 그리고 먹이고 또 예, 좀 체질이 약한다. 이전에 한국과 한 10년 일하고 나와서 계속 아프시다가 이제 제일 큰 병원에가 진단 내면 무슨 병은 없다는데 몸 더 보면 약하다 마는데 이게 자꾸 맥이 자꾸 맥으로서 밥 마시고 자꾸 들어 눕는다 마는데 그런 게 이하고 무슨 한 달을 채에서인데 잠도 잘 자고 맥이 나고 기능력도 도와주고 이거 기능을 보충 세게 하는 것 같다면 이랬겠다 우리 오빠 얘기하는 게 마 그래 내복 예 그래 내복을 쓰리 나도 심장도 두근거리지 이 골도 좀 빼놨겠지 이 아픈 게 어떻게 했는가가 우리 아빠 니 나도 거울이 띵한 게 이제 거울이 띵한 게 이렇다면 기능력이 좋다면 나도 이제 쓴지 이제 한 열흘 열두 날 된다 굉장히 내 써본 건 이게 좀 예, 사람이 정신이 조금 이렇게 나고 예, 그 다음에 기능력도 네. 좋아지고 예, 눈앞이 환해진다 선생님 이야기 쓴다
0: 네.
2: 네, 그리고 또 심장 두근거리는 게 일어났습니다. 계속 밥맛이 있고 맥이 납니다. 이번 후에 학생이 영천원 또 감면해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선생님.
0: 오늘부터 예. 하는데 미치라야 합니다. 이번 달 말일 예, 것입니까.
2: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오늘 두 집에서 같이 사는 건 허체 구멍인가요? 예?
0: 네.
2: 예, 예. 싸다고 그린다. 두 집에
0: 같이 싸댑니다. 그럼 15가 15가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2: 예, 나누면 된다 말입니다.
0: 예, 예, 예. 예.
2: 수고하십시오.
0: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일단 우리 이 건네보시환을 보면은 약종들이 좋은 게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홍삼이나 로경이나 정말로 이거는 돈이 없어 못 쓰지 또 이전에는 기본상 우리 로백성들이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나는 홍삼을 못 쓴다 로경을 못 쓴다 이런다 왜 못 쓰는가 열이 청해져 갖고 코피 난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하죠 물론 열한 사람들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이라는 게 어느 약이 다 100% 좋은 게 없습니다 꼭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고 이런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약이라는 거는 음과 양이 병행을 잡아주고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이 있습니다
1: 네 땅분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3: 우리 어머니 이번에 내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치매 시초 병원에 가까 치매 시초란다 그래서 이 약을 이제 예 한 일주일 썼는데 좀 낯선가 땀이 난다 그래서 예,
0: 네.
3: 오늘이 우대 좋을 때요 먼저 조금 쌌단 말이에요 어떻게인지 몰라서 오늘이 지금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이 효과 날 때 좀 많이 써야 되지 이런 약 찾기 힘들지 그만까 예?
0: 15꽉 싸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빼드리고 약을 또 절반 가격으로 낮춰주고 예? 15꽉 빼드립니다
3: 그래 돈도 들려가고 얼마 더 오늘이 지금 배달해 줄 수 있습니까
0: 지금 우리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십시오. 배달 네.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
1: 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네.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우리 이런 약들을 쓰면서 이 약을 써서 주요 성분은 기혈을 보충한다 피가 부족하다 혈세포 부족하다 백혈구 부족하다 항상 빈혈했다 맥이 없다 기가 부족하다 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걸 해결하는 데는 홍삼 로경만한 약이 없죠 근데 그런 부작용을 이 약을 쓰면서 그런 성분은 흡수하고 부작용을 없이는 것이 바로 군천좌실이란 조제원칙입니다 이 약을 쓸 수 있게끔 쓰면서 부작용이 없게끔 만드는 처방을 말합니다. 군천좌실이란 조제원칙. 그러니까 이 약을 쓰면서 이 약을 인뇨, 약이 흡수될 수 있게끔 하는 약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약을 써서 열을 청한다, 무슨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게끔 하는 약이 예, 좌실이라는 약이 같이 들어갑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25가지나 되는 중약이 들어갔죠.
1: 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네.
4: 예, 네, 어제 이 건네버시안수고 지금 영 효과 좋아서 어제 또 배달 받았는데, 우리 오빠 지금 무슨 증세인가 하면, 이 좀, 이 그런, 그러니까, 물질관 준비돼 있는데, 어제 소변이 나아간다니까?
0: 네.
4: 예, 소변이 화장실 가면 뭐, 한바퀴 나가야 되지, 그러면서, 이, 좀 어떤 때는 뜨면 졸이기도 하단다.
0: 네.
4: 예, 이, 그냥 항상 이, 이, 뭐, 신사에 왔는데, 어제 그 약물이 이렇게, 뭐, 입술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뭐, 어지럼증 자꾸 하고, 머리 아프다, 그니까.
0: 네.
4: 네, 이 건네버시안 써봤으면 또 체크했는가, 이래 선생님과 문의답니다.
0: 소변이 잘 안 나고 졸이기 거좀 하자면 이 비뇨기통이 염증 거좀 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소변이 안 나간다는 거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우리 이 코팥에서 밀어주는 기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예? 예, 이래서 이런 약을 꼭 불선하는 약을 써줘야만이 소변이 좀 시원하게 나가고 잘 나가고, 예? 그 다음에 그 염증 거좀 없애는 약 이 25가지에 다 들어갔습니다. 예? 예, 이 진화람의 중약으로는 소염진 사람이 이름인 것 같지만 이 징인화라는 게 중약에서 아주 좋은 청열 해독 쇼연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신다 할 때 소변이 저리다, 그 다음에 잘 아예 나간다, 밤에 소변이 잦다, 특히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 다 이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래서 이 약으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4: 이제 오늘이 15가지 배달 받기죠?
0: 네. 지금부터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4: 예.
0: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네.
4: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래서 우리 이런 군이라는 거는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에서 군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걸 말합니다. 이 약에서 제일 중요한 작용을 놓을 수 있는 걸 뭐인가? 홍삼도경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군이라는 게 이게 황제를 말합니다. 에, 우리 뭐 이런 드라마를 안 보면 황제가 자기절로 자기 이름 말할 때는 군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한다, 군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 아래 부하들이 어찌입니까? 아마 발소매를 돌면서 천은 이렇게 이렇게 뭐 황제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럴 때 천이란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군천좌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걸 군이라 하고 천을 그 아래 보조하는 걸 천이라 하고, 우리 여기서 천인 약재가 뭐인가? 건비작용이 들어가는 약재입니다. 이런 좋은 약이 들어가도 흡수 못하고 잉여 약을 흡수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아래 이 약을 흡수할 수 있게끔 산약, 봉경, 백출, 거저 백출이 아예 들어갔습니다. 초바이추가 들어가, 백출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래서 이 약이가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좌실, 군천 좌실이지 않습니까? 예? 좌실이라는 거는 이 약을 쓰면서 음과 양이 병명을 잡아주고 열한 사람들도 쓸 수 있고 찬 사람들도 쓸 수 있게끔 이 약이 음양 병명을 잡아주는 약이 골고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네.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5: 시간이 좀 다문화다 된다.
0: 네.
5: 우리 군이가 이 그만 품하다가지고, 저기. 지금 이제 한 보름 받고 이제 나왔는데도, 뭐, 연습을 하고 이래서 한 번이 건의 복권을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다문해본다.
0: 예, 그런 분들이 꼭 써야 됩니다. 그냥 몸이 잘 쳐서지 못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쓰면은 몸이 빨리 회복이 되죠. 예. 꼭 쓰시기 바랍니다.
5: 오늘이야 15가지 좀 배달 받자고 된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5: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감기라면 심하게 왔을 때, 폐렴이 왔다, 감기 왔다, 심할 때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을 감기약 쓰고 났는데 뭐 열이 난다, 뭐 기침이 난다 이거는 없어졌는데 부작용이 뭔가? 그래서 입안에 그래서 밥을 여면 모래알 갖고 소화가 아이 돼서 짱도수 하거나 변비 오거나 설사하거나 맥이 똑 떨어지거나 아마 감기를 해봐서 여러분들 이 감기 뒤끝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감기약 같은 건 이게 군천좌실이란 이래 좋

0: 조제원칙이 들어간 이야기 아니라 말입니다. 또 이런 군천좌실이라는 이런 조제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이야기를 할 때는 이야기 20가지 이상이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약재가 비싸서 이렇게 20가지 이상 들어간 이야기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진기한 약재로 20가지, 25가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 이 근뇌보신화 같은 약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이 약을 쓰고 보니까 내가 어떤 증상들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실면증이 있다, 소화해야 된다. 특히 소화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이 들어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들은 약을 쓸 때 꼭 건비약이나 소화제 약을 같이 였습니다. 고가병을 치료하든 혈압을 치료하든 간을 치료하든 이런 약제를 꼭 같이 이어서 인여 약이 흡수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뇌보신화는 보면은 25가지나 되는 진기한 약제가 들어간 약이 너무 종합적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약을 쓸 때에는 시름 넣고 안전하게 써야 된다. 이 감기약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감기를 빨리 치료해야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씩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5가지 감기약을 먹고 일주일 후에 요독증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감기약이라면 좀 센 약입니다. 그래서 간 콩팥귀를 다 상한단 말입니다. 군천좌실이란 조제원칙 이거 오늘은 잘 기억하시고 저희들 이 약은 이 군천좌실이란 조제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약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들 용기 입간구복액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이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 병, 저 병 들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이야,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이야, 이런 뒤정들여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의 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혈압의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두석 달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혈압약을 또 특히 서약 같은 거는

꼭 고혈압이 있다 할 때에는 잡사서 평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즉 130허미공주 이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한 200이 되던 사람들은 140허미공주 이하에. 그런데 그걸 조절

0: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 어느 정도는 잡숴야 됩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되어있죠. 이래서 혈압약은 경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그 다음에 치료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뒤정 줄여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는 원인은 특히 우리 폐혈이 세다거나 심장혈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저도 영지 강구부에 지금 수고해야 이 당뇨 합병증이 선이 나빠졌는데 이거 쓰니까 영 좋습니다.
0: 네.
2: 네, 선도 예, 그것도 섭이 잘 나가지, 강치도 없지. 그 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예, 거품도 없어서, 영 좋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예, 붓기도 빠지고, 몸이 영 가벼워진다, 예.
0: 그렇죠.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그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그래서 이 놀라서리,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면 꼼짝 못 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담을 합시다. 이, 당뇨는 아닌데, 이 선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주소장을 한답니다. 예.
0: 네.
2: 예, 이런 분은 이것으면 어떻습니까?
0: 일단 투석을 했다면 여독증입니다. 예. 시간이 7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콩팥이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쉼터로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퍼집니다. 예.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여독증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에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쇠토하는 분들, 간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 다 이 약 쓰십시오. 이 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2: 안전하죠. 예.
0: 네.
2: 그래서 내 지금 내 구부의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문의를 드린다. 이게 바로
0: 대답. 그렇게 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특히 강경락이 막혔을 때, 이 강경락이 통과하는 이 통로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양쪽 옆구리로 올라오면서 양쪽 젖가슴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에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후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거 우리 중에서 매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강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지금 이 입간 900에서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빠릅니다. 나는 어제 쓰는 감이 야, 주약에 맥이 없고 이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하고 붓기미 소리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도를 알더미 소리 그래서 이 입간 900에 여전히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분 싹 여러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이라든가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대 그 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이분이 없어도 아이디 등에 이분이

0: 이 강북에서 보이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몸이 그냥 붓기던 게 어디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내 이거 어디는 계속 쓸려서 납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술이라 자꾸 먹을까 해. 간이 간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술을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됨까 지금.
1: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이런 약속 좀 남편 없어.
0: 그냥 게 그렇게 맥이 없고 게다가 어떤 술을 꿈꾸니까 이 약을 쓰던 동안에도 계속 탑니다. 그래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어떤은 그래 네.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길래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때 있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강정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봤죠. 예. 그 다음에 아렐루도 그렇습니다. 아렐루도 아래 배꼽 아렐루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강경락이 막히는 겁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기계화, 과학화 중경 생산을 다그쳐 올해 풍작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3: 변강 소도시 혼춘의 가장 인기 있는 미식이자 문화관광 명함인 킹크랩이 현지 문화관광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2: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광범한 축구팬들에게 새로운 축구 성견을 선사하게 됩니다. 목전 농사철을 다잡고 춘경 생산에 바삐 보내고 있는 전주 각지에서는 기계화, 과학화 춘경 생산을 다그쳐 올해 풍작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주경위 기사입니다. 여기는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의 벼재배 기지입니다. 벼재배 황금 시기를 맞아 5월, 10월부터 현지 벼 모내기 작업이 륙속 펼쳐졌습니다. 현대화 고속 이양기가 질서 있게 작업함에 따라 파릇파릇한 변모가 논에 가지런히 심어지면서 곳곳에 생기와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현대화 농기계가 오가며 파릇파릇한 변모를 논에 가지런히 정확하게 심고 있습니다. 논은 금세 파란색으로 덮였습니다. 기계화 모내기는 작업 시간을 대폭 줄였을 뿐만 아니라 재배 밀도와 깊이 기준을 보장해 모내기 질과 생산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연길시 정천진 근로촌에서도 농기계가 분주히 돌아가는 가운데 곳곳에 실록이 더해졌으며 과학기술로 농사에 조력하고 분망이 경작하는 기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연길

0: 시 정천진 근로촌 재배호 장국진입니다. 올해 비어 재배 면적은 30헥타르입니다. 우리 촌에 물이 들어온 것은 14일, 15일쯤인데 그 다음 논에 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17일쯤부터 써레지를 시작했고 20일에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내기 기계 두 대가 동시에 작업하는데 매일 2헥타르 넘게 거의 3헥타르가량 심을 수 있어 이달 말이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기술 봉사도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기술 일꾼들은 기증회가 정밀한 지도를 통해 농민들의 농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 석정 농기계 전문 농장의 옥수수 밭에는 파릇파릇한 모종이 흙을 뚫고 나와 가뜬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규모화 재배호 장수진은 밭두렁에서 싹이 튼 정황을 살피는 한편 토양의 수분 상태를 가늠해보고 있습니다. 장수진은 올해 옥수수 125헥타르를 재배하는데 파종의 보성 경작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 석정 농기계 전문농장 책임자 장수지입니다. 보호성 경작을 하지 않았을 때는 1헥타르당 산량이 만여근이었는데 지금은 산량이 50% 증가했습니다. 산량이 매우 높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의 올해 춘경 생산 중점은 보호성 경작 대상입니다. 현지에서는 생태 우선, 리용과 유지의 결합, 안정적 생산과 소득 증대, 비용 절감과 효과 증대를 견제하면서 집 덮기 무경운 파종 기술, 집 덮기 줄경운 기술, 집 파쇄 혼합 경작 기술을 중점 보급하고 있습니다. 4월 중하순 파종을 시작한 이래 동성용진 종합봉사중심 3일꾼들은 농촌회가 기술 지도를 해줬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 종합봉사중심 3일꾼 공거리입니다. 지금까지 무경운 설비 36대, 줄경운 설비 7대, 경작 설비 5대를 보호성 경작 대상에 투입했습니다. 동성용진에서는 계속해 진도를 통과하고 정책 선전과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보호성 경작 피복 면적을 끊임없이 늘려 흙토지를 잘 보호하고 이용하렵니다. 올해 전주 알곡작물 파종 면적은 579만 2600무로 예상되는데 그중 한전이 536만 1700무, 논이 43만 여무입니다. 한전에서 옥수수 파종은 355만 5900무, 콩 파종은 173만 4400무, 잡곡 파종은 7만 1400무를 완수했습니다. 목전 한전 파종 면적은 511만 3200무로 95.37% 완수했고 5월 25일 전에 파종을 마치게 됩니다. 전주적으로 벼 모내기가 전면적으로 펼쳐진 가운데 8만 8,300무의 논에 모내기를 해 계획의 20.5%를 완수했고 6월 10일 전에 벼 모내기를 끝내게 됩니다. 온실 안에 육모부터 포전의 파종까지 인공정밀 관리부터 기계화 속도 향상까지 우리 주 각지에서는 과학기술로 춘경 생산의 재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식량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증수를 실현하는 데 튼실한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5월 23일 우리주는 주황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4진 군중신소 신고 사건 도합 8건, 중점 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중점 사건 1건, 훈춘시 1건, 도나시 2건, 왕청현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8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50%, 기타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를 차지합니다. 그늘내 싱싱한 킹크랩이 변강 소도시 훈춘의 가장 인기 있는 미식이자 문화관광 명함으로 됐습니다. 관광 성수기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이 심의 진미를 맛보기 위해 훈춘을 찾으면서 현지 문화관광 시장이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점심 무렵 훈춘의 각 해산물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해산물 식당을 찾아 직접 고른 킹크랩을 먹어보는 게 외지 관광객들의 필수 체험 코스로 됐습니다. 상해 관광객 공명량입니다.
1: 혼춘의 킹크랩이 싱싱하고

0: 가격도 적당하다고 해서 이번에 친구들과 함께 맛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혼춘 모 해산물 구이점 점장 사도입니다. 모든 킹크랩의 싱싱함을 보장합니다. 관광객들이 주문하면 바로 건져내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이 인기입니다. 월절 연휴 기간 성수기에는 하루 킹크랩 판매량이 300마리를 돌파했고 매출이 평소보다 1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이래 훈추는 러시아의 근접한 지리적 우세와 종합 보세구 정책에 의탁해 전국 첫 킹크랩 보세 중개 무역 새 모식을 내왔습니다. 이전의 육로 중개 운송에 비해 새 모식은 물류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가장 빠르면 9시간 만에 향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 모식보다 4, 5일 단축돼 개 생존율과 원가 우세가 뚜렷합니다. 이 모식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맛본 후 냉동 물류로 싱싱한 킹크랩을 집으로 배송하기도 합니다. 훈춘 청려 국제무역위원회사 총경리 리초입니다. 기업에 있어서 시효의 향상은 곧 킹크랩 생존율 보장입니다. 운송 원가도 절약되는데 연간 약 4천여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싱싱함을 유지한 직송 방식으로 고객군을 확대했는데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등 지역에 루게로 30여 톤을 판매했습니다.
1: 조 과학기술협회에서 조주하고 연변 영양학회에서 주관한 2026년 연변조 전민 영양주관 및 오이영 중국학생 영양열 조제선전활동 가동식이 일전 연기시 신흥소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전민 영양주관은 공무원 건강중국행동 2019-2030년과 국민영양계획 2017-2030년을 관철 실시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올해는 마침 제37회 오이영 중국학생 영양일을 맞아 우리 조에서는 이 두 가지 건강정파 활동을 깊이 융합하고 영양식탁 가정건강을 핵심 주제로 선전을 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영양 전문가는 연도 전파 주제를 설명하고 중국 주민 선식 지침 핵심 내용을 보급했으며 가정과학 선식과 문명 건강 음식 습관을 제창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레빈들은 연길시 신흥소학교 식육공방을 찾아 식육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함께 조선족 특색 음식인 만두기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왕청현 동장영 홍군소학교에서 주과학기술협회는 또 교정 영양식사 건강한 성장의 조력 합리 선식 건강 과학 보급 강좌를 했습니다. 강사는 고지방 고당 고염식품이 청소년들의 신체 발육과 체능 소양 수업 상태에 끼치는 부정 영향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영양 건강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연변 영양학회 이사장 최승필입니다. 2026년 전민 영양주간은 영양식탁 가정건강을 핵심 전파 주제로 좋은 영양 좋은 가정을 재창향도로 대중이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요해하고 조리 지식을 배우며 식탁 영양을 풍부히 하도록 호소합니다. 가정을 단위로 과학적으로 일상 선식을 배합하고 문명하고 건강한 음식 습관을 키우도록 격려하여 가정 건강으로 전민 건강 기반을 다지고 수많은 가정이 영양식탁 고품질 선식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향후 우리 조에서는 또 온 오프라인 결부 방식으로 과학 보급 강좌를 하고 선전 재료를 발급하며 영양 과학 보급 사회 구역행, 향촌행, 교정행, 병원행을 추동해 합리한 선식 리념이 천문 만호에 널리 전해지게 할 방침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새로운 축구 성년을 선사하게 됩니다. 대회는 일반 경기와 도태 경기 두 단계로 나뉩니다. 일반 경기는 5월 23일에 시작돼 8월 15일에 끝나며 단일 순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참가팀은 7겜 경기를 치르는데 도합 28겜 경기가 펼쳐집니다. 일반 경기가 끝난 후 상위권 4팀이 도태 경기에 진출합니다. 준결승전은 홈장과 원정 두 라운드 대결로 진행됩니다. 결승전과 3, 4위 순위전은 한 게임 경기 결승제로 진행됩니다. 도태 경기는 도합 6게임 경기로 일정은 9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각 라운드 경기에 대해 각 성과 자치구에서는 모두 홈장을 설치하여 각 지역 축구 팬들이 가까이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현장에서 응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경기는 주말과 공휴일에 통일적으로 배치됐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동북세계성 한개 자치구

0: 이후에 체육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도시 문화체육 소비를 이끌며 대중체육 생활을 풍부히 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새로운 지역 체육 브랜드는 세계성 한 개 자치구의 체육 역량을 1층 결집시키고 전민 건강체육과 경기체육 협동 발전의 활력을 전시하게 됩니다.
1: 용남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난시 도서관 문화자원봉사팀은 21일 룩정산 문화관광구 관광객 봉사중심에서 풍경구의 도서증정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문화로 관광에 힘을 실어주고 독서로 려정을 밝혀 문화관광융합의 책향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0: 영정시에서는 련일 민족단결 정책 이론 평안 반사기 응급과학보급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 백인 천차례 만개역 진입 문명실천 선전 강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해민 정책과 법률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1: 일전 안도현 공안국 옹성파출소에서는 한 건의 전신 인터넷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막아 관할구역 주민 리니어사의 경제적 손실 8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0: 전동차 도로교통사고 위험을 근원에서 낮추고 도시구역 도로 통행 질서를 지속적으로 규범하며 광범한 대중 출행 안전과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교통경찰은 2륜, 3륜, 4륜 전동차 상시화 전문 정돈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관할구역 도로교통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했습니다. 연변 룡정 커시안팀이 24일 저녁 7시 30분에 원정에서 광동 광주표범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어 종합채널과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리나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 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제 전화 맞으세요?
1: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2: 예, 그 집에, 네. 그 빈집에 청소하실 그 가사 도우미 한 분 좀 찾으세요.
1: 네, 청소 도우미 한 분을 구하십니까?
2: 예.
1: 네.
2: 그 대 연락처.
1: 네.
2: 여빠빠.
1: 네.
2: 4433.
1: 네.
2: 6556.
1: 6551번. 네, 예, 집은 예. 비어 있고요.
2: 예, 연길.
1: 연길이에요?
2: 예.
1: 네, 연길에 있는 빈집을 청소해야 될 수 아, 있는
2: 창고,
1: 분을.
2: 창고식으로 된 빈집이에요.
1: 아, 네네. 알겠습니다.
2: 관리할 분 좀.
1: 예. 아, 청소도 해드리고 좀 관리가 필요하네요.
2: 예, 예, 예.
1: 네네.
2: 예.
1: 알겠습니다.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연락 기다려보시고요.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3: 농촌의 흙냥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화

0: 의장의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돼 있고 화장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됩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말씀 주세요.
3: 예, 예. 가정집에 환자분 계신 집이 있으면 혹시나 그 환자들이 대소변 받으면 차게 수여되는 사람이 있으면 제게 연락 좀 좋겠습니다. 지금 내 버리자니 좀 많아갖고 아깝고 걔가 어느 집에서 수여된다 뭐 제가 드리자고 그럽니다.
2: 아, 기저귀를 네. 말씀하십니까?
3: 예, 예, 예, 예, 예, 예.
2: 네, 성인용이죠?
3: 예, 예, 예, 성인용.
2: 네.
3: 예, 전화번호.
2: 네.
3: 138.
2: 138.
3: 9439.
2: 네.
3: 9338.
2: 9338번. 아, 그러니까 예. 사용하시다가 남은 걸 이제 필요한 분 계시면, 네, 드리겠다는 예, 말씀이니까.
3: 많이, 좀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2: 대량으로요.
3: 예, 예, 예.
2: 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네, 예. 연락 기다려보세요.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뭔가?
2: 네, 맞습니다.
4: 예, 저기, 중고 휠체어를 팔자고 그랬다.
2: 중고 휠체어를 파시려고요. 한대요? 네.
4: 예.
2: 알겠습니다.
4: 그 전화번호는 예, 네. 638.
2: 네.
4: 436.
2: 네.
4: 3587인가요?
2: 3587번. 그래요? 잘 적었고요.
4: 예, 네. 수고하세요.
2: 전 소식 기다려보세요.
1: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0: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연결시 종관천 서쪽 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쪽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이고 네,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기에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결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1: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합니다.
0: 네.
1: 지점은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0: 네.
1: 둘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심을 밭도 있습니다.
0: 네.
1: 아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의 야산에서 산화물도 많습니다.
0: 네.
1: 고유 토지여서 맹이 병행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수고하세요.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내시려고요?
2: 예, 지구 파는 정보를 내려갑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위치는 천남에 있는 재정국과 기상국 부근에 있는 펜시쇼치 3층입니다.
0: 네.
2: 예, 면적은 61평 정도 되고요.
0: 네.
2: 양수 2평입니다.
0: 네.
2: 남북집이고요.
0: 네.

0: 그리고 뒤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1: 네.
0: 예, 시장도 대단히 가까이 있습니다.
1: 네.
0: 예, 렌지 전화는 150
1: 네.
0: 0050 9121번입니다.
1: 네, 연락번호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0: 150
1: 네.
0: 0050 9121번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잘 적었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계속해서 나옴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입니까?
0: 네, 맞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1: 예, 예. 저기 네. 환자들이 그런 쓰는 그 방수 위에 루단이 있습니다. 그 석양에다 그 병우에 대사변 받아 하나도 안 있었고 용 필요합니다. 세 거에 두 개 있는데 보장 한 대로 하나는 일본계고 하나는 중국계입니다. 네. 예, 그거 팔려고 합니다. 예.
0: 네.
1: 예, 전화번호는 예. 638-433-6587입니다.
0: 연락번호 다시 말씀 주세요.
1: 638-433-6587. 네. 네. 그때 그에 아. 통계 있습니다. 또 새거.
0: 아, 방금 전에 연락 주셨죠?
1: 맞습니다.
0: 중고 실체우를 판다고 네, 정보를
1: 예,
0: 제공하신 분 맞죠?
1: 맞습니다.
0: 네.
1: 네, 잊어버렸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예.
0: 그래요?
1: 예, 알겠습니다.
0: 괜찮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려보세요. 예.

네, 동원시룡 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네, 졸집인 듯 중간집이라고 합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주변에 가야 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을 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수돗물은 샘물이고요. 네, 공기가 참 맑은 좋은 고장이라고 합니다. 네, 주변에 야산이 많아서 봄이면 산나물도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국유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여름에 남새를 가꿀 터밭도 넉넉하고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길해관 남쪽현에 위치한 6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연락번호 1384339-5613번 1384339-5613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있는 집을 세수입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인데요.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연길시 천남에 위치한 천신 아파트에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28평방미터이고 네, 남북이 통한 집이라서 통풍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북쪽현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야시장도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네, 연락번호는요. 1560059121번 1560059121번입니다. 네, 800원가량 되는 환자용 침대를 2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3807번 1370443-3807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결시 신흥광장 부근에 있는 집을 세수입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을 팝니다. 이외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의 상하수도 고장난 곳 그리고 전기 등 네,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일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훈촌에 있는 한 맹인 가정에서 출퇴근 가능한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네, 오셔서 한 3시간 동안 네, 가사 일을 도와드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주인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오시면 60원 드립니다. 연락번호 136-1077-0378번 136-1077-0378번입니다. 중고 휠체어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8-4336-3587번 138-4336-3587번입니다. 네, 학원에서 사용하던 중고 선풍금을 팔려고 합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네, 빈집을 좀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네, 한 남성분이 사용하다 남은 대량의 성인용 기저귀를 필요한 분들께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9439-9338번 138-9439-9338번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농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일전에 연결시 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에서 조직 기획하고 연결시 1인 미디어 업종 발전 협회에서 개최한 2026년 1인 미디어 달인 연길이라는 생활 탐방 활동이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20여 명 1인 미디어 운영자들이 연결시 커피숍, 사회구역, 골목, 전원 산장 등에서 렌즈로 도시 풍채를 포착하고 필지로 생활의 아름다움을 기록하여 연길 문화관광 브랜드 전파에 온라인 방문량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탐방이 끝난 후 심포지엄에서 1인 미디어 운영자들은 탐방 소감과 창작 사로를 공유하고 짧은 동영상 촬영, 사진과 글 창작 기교에 대해 교류했으며 연길이라는 생활 화제를 둘러싸고 내용 방향을 토론하고 훌륭한 주제를 선별했으며 발표 계획을 명확히 하면서 전파의 합력을 응집했습니다. 이번 탐방 활동은 1인 미디어의 기획력으로 도시 선전에 힘을 실어주고 연길의 도시 매력과 문화 관광 특색을 깊이 있게 발굴해 연길이라는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의 지명도와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 조력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렌즈를 통해 연길의 시적 감성과 일상의 정취를 리해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주지를 두었습니다.

0: 최근 연결시 시장 감독 관리국은 관할 구역 내의 치과 진료소에 초점을 맞추어 의료기기 품질 안전 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치과 임플란트, 맞춤형 의치, 일회용 구강기기 세트, 치근관 밀봉 재료, 치과 종합치료기 등 사용 빈도가 높은 의료기기를 중점으로 펼쳤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집법일꾼들은 공급업체의 자질, 제품 등록증, 합격 증명서, 구매 영수증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등록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이 만료됐거나 또 퇴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했습니다. 또한 진료소들에서 입고 검수 기록 제도를 시행하도록 독촉함으로써 의료기기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고 영수증 명세서 실물이 일치하도록 확보했습니다. 검사 일꾼들은 현장에서 의료기기의 저장 환경, 온도 습도 관리 통제 상황 및 설비 보수 기록을 검사했습니다. 동시에
1: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결을 만들어 갑시다.

전견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5월 초부터 때아린 더위가 찾아오면서 올해 여름은 사상 가장 덥다, 엘니뇨가 더위를 부추긴다 등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올해 여름 날씨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여름 더위, 정말 극히 드문 일일까요? 국가기상센터는 올해 4월 1일에 전국 평균 기온이 섭씨 13.3도로 평년 동기보다 1.1도 높아 1961년 이래 사상 다섯 번째로 높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전국의 고온 상황은 다소 극단성을 띠고 있지만 결코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올해 정말 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맞이하게 될까요? 올해 여름철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에 비해 높고 고온 일수가 평년보다 많으며 특히 남방과 신강 지역이 더 뚜렷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온 상승이 통제불능 상태는 아니며 극단적인 고온 현상은 공간적, 시간적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국가기상센터는 올해 여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측했습니다. 올해 주요 홍수기에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 동기에 비해 높고 화북,

0: 시나리오는 신기술, 신제품, 신업태가 실시 응용되는 시험장입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 판공청은 시나리오 육성과 개방을 다그쳐 새로운 시나리오 대규모 응용을 추동할 때 관한 실시 의견을 발부해 양로, 장애인 돕기, 타격 분야를 시나리오 육성과 개방 중점에 편입시킬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로봉사 수요는 구체생활전경에서 구현됩니다. 실제 시나리오를 벗어나 산업 배치를 계획하면 공급과 수요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지능 설비 기능이 너무 복잡하면 로인들이 사용하기 어렵고 봉사 모식이 천편일률적이면 로인들이 리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술 연구개발, 제품 설계든 봉사 공급이든 모두 로인들의 진실한 생활 시나리오에 립각하고 의식 주행, 건강 관리, 정신 위로 등 실제 수요에서 출발해야 하며 시나리오 실천에서 성과를 검증하고 정화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은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주동적으로 현유의 생활 시나리오를 개방해야 하고 또 새로운 봉사 시나리오도 적극 확장해 사회 역량 참여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해야 합니다. 재택 시나리오는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안전 보장, 생활 돌봄, 재활 간호 등 필수 수요를 애워싸고 전문 봉사를 천만 가구로 들여보내야 합니다. 사회구역 시나리오는 집성을 강화하고 식사 지원, 단기 위탁, 문화 오락, 복원 등 기능을 통합해 로인들의 근처 편리 봉사 향수를 도모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건강양생 시나리오는 로인 적합에 중점을 두고 느린 절주, 온기 있는 여행 거주, 양로, 노년 연학 등 맞춤화 봉사를 개발해 로인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민생을 근본으로 하고 산업을 토대로 해야 하며 생활 실제를 떠나 맹목적으로 산업 배치를 해서는 안 될 뿐더러 산업 지지를 탈리하고 민생 보장에 빈 소리만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양로봉사 시나리오 육성과 개방을 다그쳐야만이 민생 개선과
1: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2: 30여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2: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인생의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성.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네,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공하신 정보들 모두 잘 풀리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리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R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늘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과 명서방,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 자체는 특수합니다. 하나는 사지 원액은 한 각에 124원인데요.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립니다. 60각에 70각을 드리는 이게 우대활동, 큰 활동이죠. 두 번째 우대활동은 상품권 1,500원을 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더해서 1,500원을 빼줍니다. 세 번째 우대활동은 홍광치료이기를 또 드립니다. 4,980원에 해당하는 홍광치료이기, 이번에는 특수한 전례 없던 우대활동에 속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사지원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니까 너무 우수한 치료효과에 감동을 받을 정도로서 논인계에 들어서서 여러가지 질병을 제때 막아주는 데는 사지원액이다, 이 정도까지 느끼게 되어 있는 분들, 이거는 1,500원을 빼주는가 하며 세 번째 홍광치료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지금 15각에 15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1,500원을 또 빼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홍강치료이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각의 가격이 한 20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명서방은 한 각은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게 홍강치료이기는 특수한 치료이기입니다. 사용하기가 아주 간편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제가 확실하게 그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 그 이기를 놓고 제가 체험했는데 너무 우수한 이런 치료이기입니다. 안전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딱 거기에 그 엉덩이 깔고 앉는 게 있습니다. 그 코드를 하나만 딱 누르게 되면 거기서 다 설명해 주게 되는데, 붉은색 광이 인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600부터 700나미 그 홍색 그 광이 지금 모든 이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 홍색 홍광 치료이기, 이 자체가 앞으로는 지광을 지금 지광 치료 방법이 이력에서는 넓이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능가하는 이런 좋은 효과를 거두는 홍광 치료이기 또 한 대를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기한을 잘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노인이 노인답지 않게 건강하게 만년을 보내면서 100세는 그저 구호로 부르는 100세가 아니고 확실하게 100세 시대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는 눈이 네. 좋아지고 사지원액은 전반이 좋아집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사지원액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정말 좋습니다.
1: 너무 잘 선택됐다고 수시로 생각하게 되어있을 겁니다.
2: 예, 소화도 잘 되고 맥이 나고, 예. 그리고 이 놓고 왔다 가서 한 3년 전에 놓고 했는데 그냥 기억이 떨어지고 사람이 얼빤하고,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얼굴이랑 시물시물거리고 영 눈도 퍼뜩퍼뜩하고 이랬대는데 구성세 지금 까딱 이렇습니다.
1: 그렇죠. 그게 큰 해결입니다. 근육경련이라는 게 혈관성 경련을 넣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2: 그냥 안공하는 그런 말이 욕구댕겠어요.
1: 무서웠어요. 그렇죠.
2: 예쁘요가 봐요.
1: 그렇죠.
2: 그게 그러네. 그게 좋아지네. 이 심사에 붙이던 것도 지금 이렇고 저녁에 잠은 영 잘 잔다.
1: 그렇죠.
2: 그러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무슨 일하기도 허라고 맥이 나니까 나에. 어쨌든 이 사지 원액을 이전에 이 사지를 써봤는데 그것보다 이번에 이 원액이니까 그런도 효과도 바르고 약이 용 좋습니다.
1: 기가 되지 않을 정도 끔다. 예,
2: 예. 예, 용 좋습니다. 그래서 이

0: 저기 우리 동생이 빈혈이 돼서 이거 지금 내 싸지고 내가 갖다 지금 쓰고 있는데 그렇게 좋단다 빈혈에도.
1: 아, 이게 인삼 녹용이 5~6배의 효과니까 빈혈 환자들이 인삼 녹용 쓰게 되는데 인삼은 그 부작용이 무섭고 녹용은 혈압이 무섭고 이래 못 쓰는데 이 제품 자체는 그런 결함을 다 묵인하는 차원에서의 인삼 녹용이 5~6배 효과니까 조혈 공급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빈혈이 있는 분들한테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모두 좋은 제품이 바로 사지원액입니다.
0: 예, 그래 쓰고 좋으니까 지금 오늘 이 사지원액을 40가구 배달받겠단다.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특수한 우대 정책이 진행되니까 사지원에 5017766 있잖아 넣으셔.
0: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60가게, 70가게 1,500원 빼주고 홍강치료이가 따라갑니다.
0: 60가게
1: 1,500원 빼주고 홍강치료이가 따라갑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 사지원액은 반년 넘었었습니다.
1: 예.
3: 예, 이거 쓰고 지금 많은 효과를 봤는데, 특히 이거 쓴 다음에 머리가 많이 맑아지고, 그리고 얘 기억력이 참 좋아지고, 재밌게.
1: 아, 그렇죠.
3: 예, 그리고 눈이가 지금, 예, 원래 내 백내자 있는데, 여보게 그날 눈이가 지금 많이 맑아졌습니다.
1: 예.
3: 예, 예. 그리고, 저기 뭐인가 그냥 위일에서 얘네 위축성 위염이라서 어쩌면 오래 고생했습니다. 어쩌면 한 7~8년 됩니다.
1: 예.
3: 예, 소화 미안 먹으면 소화 안 되고 그 다음에 먹은 게 내려야 하고 이래던 게 지금 예 소화도 잘 되고 지금 예 아무 거 먹어도 예 지금 뭐 내분 거 먹어도 이렇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예. 예.
3: 예. 그리고 하나는 큰 문제 해결한 건데 이 전조선 미대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 남성들이 큰 문제.
3: 예. 예. 10년 넘어 된 게 예, 밤에 소변에 6번 7번씩 봤습니다. 그냥.
1: 예. 그러면 뭐 다들 저녁이 다 지나가는 거죠. 잠자기 힘들어지죠.
3: 일단 밤잠 어떻게 잡니까?
1: 못 자죠. 예.
3: 예. 그래가지고 서로 그다음에 이 약속 순단부터네 완전히 어제는 지금 하루 전에 보통 것도 많이 볼지 혹시나 어찌해서 두 번 보지고도 한 번씩 봅니다.
1: 큰 해결이죠. 보통 해결이 아닙니다. 이게
3: 이러니까 나 잠 잘 자고 하니까 나에 뭐 어디 아픈 데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아침에 있나 이 약이 이제 선생님 말씀했지만 인삼이 매우 저 뭐
1: 인삼이 6배 예 녹용이 5배 예.
3: 박스피에 써보니까
1: 면역력이 올라가, 면역이 나죠. 다리 가벼워지죠.
3: 예, 이 전신이가 봤어요. 다리부터 발끝이 예. 봐서 뭐, 나가 걸어도 매운 줄 모르고.
1: 그렇죠.
3: 힘이 안 먹으면 좀 푹푹 들어서 예. 마구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1: 예.
3: 아, 근데 네. 이, 요번에 이런 가격도 높고 또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이번에 또, 홍강치료이기 1,500원 빼주는 우대활동 얼마나 큰 우대활동인데 공장 측에서 완전히 베푸는 차원에서 여러 고객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 오늘 내 저도 60가구 배달을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5017766 전화 넣으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사지원액을 우선은 한 5달 넘어 거진 9달 되게 해서 견디해서 썼습니다.
1: 예.
4: 이거 쓰면서 예, 나는 항상 이 심장과 후들후들 하면서 예, 막 떨리는 것 같은 그런 이런 증상도 있고 신주기가 정상적이 못 되고 그리고 예, 식은땀이 그냥 하나에 이게 발다리 맥이 떨어진다는 것을 꼼짝 못하고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 예.
4: 이 사지원액을 먹으면서 이 증상과 이 요즘 한 8달 넘었었으니까 예, 기본상 지금 나왔습니다. 발다리
1: 그렇죠.
4: 힘도 나고 그렇고
1: 예.
4: 영복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관지 천식이 오행 기관지 천식이 있어서 계속 목에 카레가 달라붙어 있으면서 품이가 그냥 나고 예. 이랬는데 이것도 예 지금 기본상 좋아졌습니다.
1: 예.
4: 조금만 예 날이 차거나 하면은 또 한다 막 기침 짓으면 끊지 않고 이렇게 심하게 그랬는데 지금 이 기침이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아 그럼요. 예예. 예.
4: 예. 그리고 이 손발이가 항상 이 여름에도 난 계속 이 두꺼운 양말 이렇게 면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1: 예예예. 예.
4: 손발이가 차가워서 예.
1: 예.
4: 그런 게 지금 예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신선 부족해서 건박과 예. 심장이 그게 잘 어울리지 못하면 그런 겁니다. 예.
4: 예, 그러니까 예, 용서 쓴다고 이 손발 차가울 때는 아무리 뭐 물에 담궜다가 물에 담궈도 안 되고 변기와 공원에 놔도 예, 막 아예 잘 놓고 이랬는데 이 발 손발이 온화나까 영 온몸이 뜨뜻해지는 것 같은 게 영 좋습니다.
1: 신경 말죽까지 피가 제대로 갖다 돌아선다는 걸 말합니다. 예, 순환 장애가 크게 풀렸습니다.
4: 예. 예, 혈압도 온전히 안 됐습니다.
1: 예.
4: 그래서 혈압약을 계속 썼는데 원래는 두 알씩 먹다가 지금 하나까지 지금 내려가서 하나씩 먹고 어떨 때는 아예 먹어도 혈압이
1: 일단은 떼게 됩니다. 이거 1년만 예. 1년 2년 이렇게 쓰게 되면 혈압약은 저리 가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예. 풀리고 죽상경화가 해결되게 되어 있으니까 예.
4: 예, 그리고 이 소화계통도 안 예, 음식 먹으면 그 항대가 불쑥하고 털이 나고 이랬는데 요즘 이 소화계통도 예, 이 위가 차갑던 게 따뜻하다니까 예, 소화계통도 영도화돼서 음식도 그래서 가림없이 먹어도 예, 아무 그런 고상도 없습니다.
1: 기본으로 그렇습니다. 예,
4: 예 이러니까 이 사시원액을 먹으면서 이 여러 가지를 지금 이렇게 개선해준 게 정말 이거는 내 선택이 영다냐 잘했다고 봅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4: 예. 예.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쓰긴 해서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오늘 60각 주문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주문하게 되면 60각에 70각 드리고 1,500원 빼주고 어제부터 진행하는 보충 우대 활동 홍강치료의 길을 이게 너무 좋은 기계입니다. 홍강치료의 길 이제 받아보시게 되면 아, 전생 이야기가 과장하는 이야기 아니구나. 딱 아주 안전하게 거기 딱 앉아 어디 아프면 어디를 무릎이면 무릎, 건파치면 건파, 경추면 경추 이렇게 비추게 되면 금방 일어나게 되면 시원해집니다. 집에 이런 이게 하나 있다면 노는 게는 큰 병원을 내 하나 차린 걸로 되어 있죠. 예.
4: 예, 얼마나 좋은 이 기회입니까?
1: 기회입니다.
4: 예, 예. 그리고 오늘 60각 주문 받겠습니다.
1: 예, 5017766 전화 안 해주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저도 지금 명서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이제 자꾸 예, 바람 맞은 눈물도 나고 자꾸 눈에 고기 살아나면 피져가지고.
1: 예.
5: 선생님 눈약이랑 뭐 연느랑 한 것도 다 되지 않아요.
1: 아, 임시지 않은 눈약은. 예.
5: 명서방 좀 쓰는데 지금 많이 좋습니다. 지금.
1: 예.
5: 약이 피지던 것도 많이 나고 고기 살아나는 게 이게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5: 이제 바람 맞은 자꾸 눈물 나던 것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개별이 활동이 특별히 좋다니까 활동이 장가라 또 좀 더 대답하다 계속 쓰겠습니다.
1: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우대 활동이 이번에 진행됩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6: 사지원액을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6: 저는 어떤 야드들 썼습니다.
1: 예.
6: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을 어림지 심하고 혈압도 저리 받아야 되고 손발이 많아야 되고 예. 그래서 얼마나 깼는지 모른다. 젓가락도 예. 두르륵 떨어지고 두르륵 떨어지고 그리고 밤잠 자지 못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예. 그저 저 얻어 맞은 것처럼 힘해서 그저 계속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사지원액을 이래 썼는데 어제 야드들 쓴 게 하나하나 지금 소식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예, 어림지 나던 게 많이 좋아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놓고 밤잠 잘 자고 있고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되놓고 밥 길대라 합니다. 그러나 예, 예. 영약하던 게 그래도 군이 불어나온다. 다섯 개나 불어나온다.
1: 그게 보통 효과 아닙니다. 예, 예.
6: 예, 그 얼마
1: 노년에 보통 살이 오르기 바쁩니다. 그런데 그게 체중이 올랐다는 게 그게 보통 방법으로서는 대처가 되지 않는데 이 제품이 그런 역할을 충족하게 합니다. 인삼노경 5~6배 428가지 영양 활성소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뭐 국제대회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오메가3가 여기 포함되어 있지 다각도로 좋은 제품이 바로 사지원액입니다.
6: 그이 끓여놓거나 밥을 잘 먹어놓거나 몸이 헷갑지 했거나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5,000보씩 걸을까 그거 얼마 대단한가
1: 대단하지 5,000보씩 걷는다면
6: 예. 예. 그리고 그런 저 어니겐가 명소방 눈물이 집에서 이제나 나가나 계속 눈물 나서 그러던 게 눈물은 다 가져주고 대들여 염증이 심하고 그러고 그런 안압이 높아서 그저 머리 터지는 것 같던 게 이 명소방 다르냐고 그렇게 써도 효과를 못 봤는데 명소방에서 정말 효과를 봤습니다. 깔깔하고 아프던 게 그것도 이렇고 예. 그래 지금 이번에 활동은 또 그런 저 건강 이력이 이거를
1: 건강 치료 이게 줍니다.
6: 1,500원 또
1: 빼주고 아이고 잘 되라고 계세요.

0: 15강, 15강 주고, 예. 예. 지금까지 없었던 우대 활동입니다. 예.
1: 그 두 가지 다 배달 받아서 좀 장기적으로 즐기시오.
0: 예, 그렇게 하시오. 예, 5017766에 전화내세요.
1: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비교적 전 사회적으로서 지구적으로 인정을 하는 사지원의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 이번에 특대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었으니까 이번 우대활동은 지금까지 없었던 우대활동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3: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하지만 가끔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나에 대한 애정의 힘을 만끽할 수도 있고요. 나보다 앞선 인생길을 걸어본 경험의 힘일 수도 있을 텐데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슬며시 다가와서 툭 건네고 가는 그 손길만으로도 잔뜩 날이 섰던 마음이 둥그스름하게 깎이는 기분이 듭니다. 내가 느끼는 걸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낄 때가 많더라고요. 다만 서로가 느끼는 마음의 거리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때 다가가고 어느 때 표현해야 할지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점점 관계에서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번에 쏟아내지 않고 단번에 헤아리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오늘.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배우자의 행동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배우자의 언어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감정이나 속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익숙하고 특히 미안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하는 사람이면 배우자 역시 나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해 주기를 바랄 수 있지만 내 방식만 고집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32 여성입니다. 8살 연상의 남편과 가정을 꾸린 지도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32과 40. 이 8해라는 시간의 간극은 때로는 듬직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기 힘든 자존심의 벽이 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통의 부부들이 그러듯 사소한 일로 다투고는 해요. 지약 짜는 방식이나 빨래를 넣는 각도 같은 정말 하찮은 것부터 저희의 인생 설계가 걸린 중대한 문제까지 말이죠. 그런데 저희 부부의 다툼에는 살짝 기묘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툼의 마침표를 찍는 방식입니다. 저는 잘못을 깨닫는 순간 혹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책임감이 들 때면 비교적 쉽게 미안해 라는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릅니다. 남편은 좀처럼 아니 거의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희는 아이를 언제 가질 것인가를 두고 꽤 깊은 감정의 고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35전에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남편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죠. 대화는 금세 날카로워졌어요. 당신은 아이도 있으면서 왜 그렇게 느긋해? 라는 저의 실언에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고 남편은 너는 왜 그렇게 모든 걸 내 계획대로만 하려고 해? 라며 받아쳤죠. 서로를 찌르는 상처되는 말들이 오갔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라앉았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화를 사귀고 난 뒤 저는 거실로 나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나이가 어쩌고 한 건 내가 말이 심했어. 미안해. 그 말을 뱉고 나서 저는 남편의 입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사과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라고 답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길에 제가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부르던 딸기 크림 소금빵을 사들고 왔습니다. 소금빵을 식탁에 내려놓는 남편의 손길은 꽤 조심스러웠고 슬쩍 제 눈치를 살피는 표정에는 분명 미안함이 서려있었죠. 하지만 끝내 미안하다는 네 글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만 미친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 사과를 한 사람은 나인데 빵을 먹으며 화를 풀어야 하는 사람도 나인 상황. 이 모순적인 평화 속에서 저는 남편의 8살 연상이라는 타이틀을 떠올립니다. 혹시 남편은 어린 아내에게 고개를 숙이는 게 자신의 자존심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오빠이자 남편으로 권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포로가 그 사과하지 않는 입술인 걸까요? 또 다른 기억이 떠오릅니다. 남편이 주말 내내 약속을 잡아 저를 집안일에 홀로 남겨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운함이 폭발해 한바탕 쏘아붙인 뒤 남편은 묵묵히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침대에 누워 남편의 사과 메시지를 기다렸죠. 하지만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 남편은 말없이 주방으로 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동안에도 남편은 제 등 뒤로 미안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싱크대를 반짝반짝하게 닦아놓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 제 앞에 살며시 놓아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저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행동은 고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제 남편은 100번, 1000번 낫다는 걸 머리로는 압니다. 남편은 사과 대신 보상을 하고 미안함 대신 헌신을 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기적이게도 미안해라는 투박하고 선명한 직접적인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말은 휘발되지만 행동은 남는다고들 하죠. 그러나 가끔 어떤 마음은 오직 목소리를 타고 전달되어야만 영혼에 닿기도 합니다. 남편이 사온 빵과 깨끗해진 싱크대는 화해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직접적으로 오르만지는 치유의 손길이 되기에는 2% 부족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8살 차이. 남편에게 저는 지켜줘야 할 대상이자 동시에 완숙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관객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아내 앞에서 자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남편이 공들여 쌓아온 든든한 이미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저는 사과를 소통의 윤활유라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삐걱거릴 때 기름을 치듯 관계가 삐걱거릴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하지만 남편에게 사과는 브레이크인 것 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진행 방향이 멈춰버린다고 믿는 것이죠. 이 가치관의 차이가 저희 식탁 위에 말 없는 디저트를 자꾸만 올려놓게 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의 미안하다는 말 속에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함으로써 남편도 사과하게 만들려는 일종의 도덕적 압박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쿨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는데 당신은 어때? 라고 묻는 무언의 시위이죠. 그래서 남편이 사과 대신 선물이나 행동을 내놓을 때 저는 아, 또 나만 사과했네 라는 손해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손해가 어디 있고 믿지는 장사가 어디 있나 돌이켜보면 남편은 말로 사과하지 않는 대신에 말로 상처를 되새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남편은 토를 달지 않고 그 사과를 온전히 받아주었지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퇴근길에 사와서 조용히 건넨 디저트의 당도가 남편이 느낀 미안함의 농도였을 것이고 남편이 닦은 싱크대의 청결도는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의 깊이였을 겁니다. 말로 상처를 주지도 죄를 짓지도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이기에 말로 용서를 구하는 법도 서투른 것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남편을 기다릴 때면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칸이 남습니다. 행동이라는 번역본이 아무리 훌륭해도 때로는 원문 그대로의 살짝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싶은 아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8년이라는 세월의 벽을 허물고 쏟아져 나올 투박한 말 한마디와 그 말을 대신해 내밀어진 달콤한 간식 사이에서 저는 오늘도 어떤 진심을 먼저 읽어내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사랑하기에 더 간절하고 이해하기에 더 복잡해지는 부부 사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사과했을 때 상대도 사과해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면 사과는 소통이 아닌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아내분이 먼저 사과하는 이유는 내가 더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를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만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미안하다 했으니 너도 해라는 압박보다 나는 먼저 사과해서 이 관계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남편이 쭈뼛거리며 선물을 내밀 때 말은 왜 안 해? 라고 쏘아붙이기보다 이거 사오면서 내 생각한 거야?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미안하다는 말까지 해주면 내가 진짜 감동할 것 같아 라고 멍석을 깔아서 보세요. 남편이 아주 작게라도 사과의 말을 내뱉었을 때 말해줘서 고마워, 역시 어른스럽네 라고 칭찬해주는 게 최고의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찾아올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멋진 아빠가 될 기회를 미리 선물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 장수시대 방송 이효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몸의 변화도 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또 여러가지 건강 정보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10곽 사시면 9곽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두골대는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오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는 백자방 구복액과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구복 위양에 결합된 우산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은 한 가게 가격이 398원인데요. 지금 우대정책 가운데서 20가게 25가게를 받게 되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7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다른 때에 비해서 퍽 가격적으로서 접수하기 쉬운 이런 우수한 가격으로 여러분들과 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골대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0원인데요. 15가게를 사면 20가게를 드리는데 한 가게 평균 가격이 한 가게는 24일간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복약과 외용약을 구복약 한 가게 외용약 한 가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하게 되면 우대정책에서 우리가 아주 좋은 우대정책을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주요하게는 이번에는 15가게 20가게를 줍니다. 그러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이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우대활동을 잘 활용하신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는 관절통으로서 움직이기 힘들어지거나 관절통으로 인해서 이 좋은 날씨에 햇빛 조임하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 두골대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발라주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구복약은 꼭 함께 쓰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를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발명 특허를 받을 때면 몇백 집이 몇 년 동안이 림상 총화를 해서 림상 경험에서 확실한 좋은 효과를 거두셔서 그게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비준허마를 얻는데 특히 발명특허를 받은 이런 비준허마를 얻자면 보통 림상효과의 몇 배, 몇십 배 이런 그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만이 발명특허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대의 제품 자체는 시장에 나간 다음에 많은 분들이 와 관절 때문에 힘들던 분들이 기본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셔서 마음대로 활개치면서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제 지금 백자방 구복액을 쓰고 있는데 양의 이 약을 정말 선택 잘했습니다.
1: 아, 예.
2: 예, 네, 이거 이 다른 데 약을 하루에 세 번 먹기만 이거네 밤에 자기 전에 한번 먹으니까 스터 때는 편리하고 또 효과가 또 예 그런 약만 더 셉니다.
1: 두 번, 세 번 먹는 약보다 효과가 더 세죠? 예.
2: 예. 좋은 거 없습니다. 이래서 예, 밤에 자기 전에 이거 딱 먹으면 잠이 서러러 와서 예,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정신이 납니다.
1: 그렇죠.
2: 예. 그리고 나는 혈압조절이 잘 아이 됐는데 이게 혈압조절이 영 잘 됩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예, 혈압이 조절이 잘 되니까 항상 골이 무겁고 띠 하던 게 아침에 일어나면

0: 좀 신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게 또 밥이 맛이 없었댔는데 밥이 맛있으니까 밥 많이 먹을까에 나는 감기 걸리면 댄디 마사야 됐습니다. 그런데
1: 예.
0: 지금 올해 봄에 날씨 그닥지 않는데도 감기 걸려서 그래서 아 감기약을 한번 먹으면 또 제대로 일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역력이 올라간 거 말아야 되구먼.
1: 그럼요. 예예. 예.
0: 네. 그리고 이게 또 콩팥도 도와주고 예.
1: 콩도 도와주고
0: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여러 번 보던 것도 그래서 한날 밤에 어떤 때는 두 번이고 한번 보니까 그것도 좋고 결국 이게 맥이 납니다.
1: 그렇죠.
0: 결국 이 다리에 맥이 올라와서 예, 루티라면 씩씩하게 내려갈 수 있고 아 영혼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예, 이 백다방 구복에 예, 사람들이 백시를 살기까지 한 이야기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습니다.
0: 네. 예.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제 이 약의 우대할 때 서울 때서 많이 싸두자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이번 우대할 때 투사니까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저 그걸 대약을 지금 모두는 늙다치 했었습니다.
1: 예.
3: 야, 이 약에 확실히 이게 저기 멀리자 발견 특허 받은 약이 다른다. 내 다른 약도 옛날에 이 골반절약 지금 많이 썼는데 쓰거나 어떤 약들은 이게 위가 많이 자극받고 쨈까 이게 저 멀리자 먹약 먹으면 아이 되겠을 거다. 내
1: 예.
3: 먹다가 어떤 거는 막 그리고 효과도 야 또 그렇게 크게 안 나고 뭐 붙이는 것도 붙여보고 많이 된다 했는데 이번에 이 약 쓰면서 모두 아무 고장도 없습니다.
1: 그럼요. 예.
3: 무슨 이런 불상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아프, 언니 아프지게 되면, 그 바르는 걸 재밌죠.
1: 예. 예. 그 수술을 받을 수 있죠.
3: 예. 예. 수술을 받으면 전부 다 이게 되면 인사이도 없습니다.
1: 그렇죠.
3: 야, 예. 네, 근데, 야, 약이 이게 정말 특수한 약이라고. 예. 이런 약을 내 이때까지 나도 얘 예, 무슨 바르는, 붙이는 약 옛날에 예, 많이 쌓았댔습니다. 네, 나도 이 골반절이 허리 달려서 어제는 한 7, 8년이 됩니다. 고생하지.
1: 그럼요.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기본으로서 이 관절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이 퍼센트가 나이에 그 나이가 70은 70% 이상, 80은 80% 이상, 이렇게 50은 50% 이상 관절통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어지는데 이 제품 선택이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3: 예, 옛날에 너무 바빠서 근데 내 비주사도 맞고 무슨 뭐 무슨 진통 이런 주사도 막 여러 번 이런 주사.
1: 펑비까지 맞았다는 건 얼마나 심각한 정답은 그 정도 했겠습니까?
3: 네, 그런 게 지금 이번에 이거 몇 달째 딱 쓰니까 얼마나 지금 편안하고 예 지금 뭐 어느 마음대로 예 이렇게 업됐다 이러다고 놀리고 뭐 이래도 지금 아픈 감각이 없습니다 완전.
1: 그렇죠.
3: 예, 예. 진통도 없어지고 확실히.
1: 발명 특허를 받은 데는 그만한 많은 정면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명 특허를 받지 그러지 않으면 뭐 효과가 뜸하고 뭐 썼는지 안 썼는지 다른 제품에 비해 났을까 말까 이 정도 아닙니다. 예.
3: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뭐니까 이렇게 약이 없는데도 이렇게 예, 팔도 이렇게 솔직히 오늘 저에 15개 더 배달을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할 때 특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전화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쌤, 제가 예, 무릎 관절이 아예 좋았습니다. 바늘반도 나쁘고, 저기, 그, 영
1: 바늘반이 많이 다스렸겠죠. 예.
4: 예, 예, 다 다스렸답니다.
1: 그렇죠.
4: 이게 그 붓기고 예 뻣뻣하단 말입니다. 예
1: 그렇죠.
4: 징징 붓기고 그래서 골짜기 나면은 몇 발짝 걷고는 저기 서서 한참 있어야 된다.
1: 예.
4: 다 디디지 못해서 예.
1: 예.
4: 그래서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침도
1: 예.
4: 치료도 하고 예 그랬는데 그 저기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 말하는 게 될수록이는 봉비를 하지 말라더란 말이에요.
1: 아 그렇죠. 펑비는 예, 뭐 그래서, 방법이 아닌 방법입니다. 그 예, 격소를 그래, 이용해서 점차 앞으로는 길게는 더 심각할 수밖에요. 예.
4: 예. 그래서 아이 맞고서는 그래 견뎠습니다. 양함에 견디다가서는 내 지금 이거 두 골태로 방송 듣고 썼는데 얼마 안 있었는데 이제 붓기고 이렇게 아프고 예 디디면 아프고 저기 뻣뻣하던 게 많이 낯설졌습니다.
1: 그렇죠.
4: 예. 예, 그래서 예, 이번에 그 활동도 조치해서 내 지금 많이 배달 받아와서 좀 아는 새 쓰자고 그랬는데, 그 문의 하나 하자 그랬는
1: 예.
4: 우리 친구가 위축성 위험 진단을 받은 지는 40년이 됐는데,

0: 네. 그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예, 세기 사람이 많이 말랐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집안에 그것도 맨 위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들어서니 예, 입안이 자꾸 마르고 해 갈라지고 예, 안에 구야이 자꾸 난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예, 그냥 소화해야 되고 아래 소화해 내리 깨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위경 다 하고 MRI도 찍고 다 찍었는데 신체 검사를 했단 말입니다. 예. 개위식성 위험은 원래 그런 게니까 그것도 그냥 그 정도랍니다.
1: 예.
0: 그런데 그 담낭에 염증 있고 예. 그다음에 간이가 예. 그 이렇게 막을 씌운 마귀가 이렇게 매끄러 봐야 되는데 광화도가 없고 투덜투덜하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예. 저기 뭐니까 소약도 먹고 한약도 먹고 중약도 먹고 예 초약도 먹는데 잘 안 낫는답니다.
1: 예.
0: 그래서 예, 그 들으니까 백사발이 좀 좋다니까 어떤지 해석이랍니다.
1: 아 이제 들어보니까 그분이 위에도 문제 있고 간에도 문제 있고 이래서 예. 총체적으로서 이분은 나이가 드시면서 간에서 마지막에는 몽땅 다 고분자 화물을 단분자 화물을 해례해서 새롭게 피를 만들고 살을 만들고 골격을 만드는데 총 마지막에 어디에서 총결되는가 하면 간에서 이런 거 당대사 지방대사를 이거 다 완성하게 됐는데 지금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 그게 그 표면도가 꽝화하지 못하고 터덜터덜 한다는 것은 그게 많은 정상 간이 정상 대사를 당대사 지방대사를 완성할 수 없는 이 정도의 지금 간이 그 표면이 꽝화하지 못하는 건 부분적으로서 그게 표면은 이미 경화 상태에 들어갔다는 걸 말합니다. 전반은 아, 아니지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백자방 구복액이 백근이 천년 자원을 천년 약재를 이거 그는 줄여서 고농축해서 한 근을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주요한 강나 공능이 부간선입니다. 간과 콤파체 든든하게 해주면서 종합으로서 근육과 골격이 든든하게 하고 여기 또 상초, 중초, 하초 이걸 도와주는 역할하는 황정이라 성분이 들어갔고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는 단삼이 들어갔고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 되는 황계가 들어갔고 이랬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는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우선 밤에 뭐 새벽 11시부터 아침 이 사이에 충족하게 간에서 해독할 수 있는 간주장애를 완성할 수 있고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충족하게 완성할 수 있는 간이 좋아집니다. 콤파치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고 상처의 폐를 든든하게 해주고 심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공능이 여기에서 충분하게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을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된 간과 콤파치 버립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면서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주는데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친구분이 빨리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맞지. 예. 예. 그러면서 아껴입니다. 매달 받겠답니다. 지금 저 바쁘니까 예. 지금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자문해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달 전화번호를 알려주겠습니까?
1: 적으세요. 예.
2: 501-7755번입니다.
0: 501-7755번이
1: 예, 거기다 전화하면 예, 문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그 여사분한테는 예.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0: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그러니까 나는 거기 뭐 두고 데려 쓰는데 어서 한 넉다방 썼습니다 선생님.
1: 예.
3: 그게 그거에 바른 약이 좋아가지고 그 뭐니까 발굽이랑 손목이랑 발목이랑 아프네 무릎이라 그거 바르면 그 부종이 내립니다.
1: 예. 드시고 바르고 이거 결합하게 되면 효과가 아주 빠릅니다.
3: 예, 예. 그래 나 한 날에
1: 바르는 건 수시로 바를 수 있죠. 예,
3: 예 바른 건 나 한 날에 두 번 아침 전에 그걸 바른다.
1: 예,
3: 예 바른 거게 한 2, 3번씩 그런 문제고 예. 그다음 먹는 것도 또 그렇게 못 갈까나 용 이게 발목 빼대요, 손목 빼대 자꾸 붓기 허리도 좀 붓겠습니다. 굉장히 거기 다 붓기 내리고 붓기 내릴 때 또 섭외 또 용 많아집니다. 예, 선생님
1: 한 아, 그렇죠. 붓이 빠지는 과정이 섭외 많아지는 과정으로
3: 예,
1: 되죠. 높여보자 시천 내보내.
3: 예, 굉장히 별로 몸이 날이 비와도 이렇고 예, 몸이 가벼웠단 말인가
1: 이 그렇죠. 몸이. 맞습니다.
3: 예, 사실 예, 통증이 났던 게 저녁에 뭐 11시 전에 그래서 다리 통증이 났지 발이 통증이 났지 그래서 그래 못하지 그래진 게 이렇습니다. 그게 미네 어깨도 아프던 것도 있고 좀 다

0: 아무튼 어깨 다 났지 않았어. 예, 많이 났었나요, 어깨가.
1: 그렇죠.
0: 이번 올해 하던 15가구 사면 20가구 줍니까?
1: 이번에 두골 때는 15가구 사면 20가구를 줍니다. 예.
0: 예, 알았습니다. 이번 올해 하던 일 잠깐 좀
1: 투수합니다.
0: 났을 때
1: 예, 그렇죠. 구봉양하고 외영양이 1대1로 따라가게 되어있고 501-775번령 하면 됩니다.
0: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예, 저도 백다방 구봉액수는 한답니다.
1: 좋은 제품이죠. 써볼 수록 알릴 겁니다. 예,
3: 예, 이거 한 반년 이상 썼습니다.
1: 예.
3: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제 혈압 도돌이 달라 이랬단 말입니다.
1: 그렇죠.
3: 가슴이 계속 두근두근두근 거리면서 예, 밤잠을 설치고 예, 그래가지고 저리 영 힘들더란 말입니다. 여러 해를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듭니다.
1: 그게 제일 예. 힘들죠. 모든 예. 대사가 그걸 밤잠을 통해서 피가 소독되고 모든 공능을 새롭게 서로 이렇게 조직해주는 능력이 바로 자는 잠을 제대로 자는 과정에서 그거 완성할 수 있는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무슨 공능이나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3: 예, 잠을 못 자니까 어찌 힘든지 여러 해를 고생했습니다.
1: 아, 예.
3: 예, 그래서 아까 약도 많이 먹었죠.
1: 그랬겠죠.
3: 약을 먹었는데 그게 효과도 못 보고 예. 그 효과 이래 볼 것 처음 하다도 자꾸 반복이 오더라 말입니다.
1: 그럼요.
3: 예, 그래 이게 잘 치료도 안 되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혈압도 계속 올랐다 내렸다 이래.
1: 혈압 조절 받지 못하고.
3: 예, 조절이 예. 잘 안 되지 예. 하고 예. 계속 가슴 계속 더부르고 관계 예, 그도 소화도 안 되고 다가 그도 밥도 맛이 없고 예. 그렇던 게 이 백다방 구복액을 먹고서리 수선이 가슴이 후들후들거리던 게 이 증상이라 나사지더라 말입니다.
1: 그러면 예예. 예.
3: 제 전면에 약에 너무 올리고 나니까 많이 아이스하고 조금 다 먹어봤습니다.
1: 예.
3: 굉장히 이거 먹으면서리 반복이란 게 없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3: 쭉 예. 그 양에 쭉 조금씩에 좀 빌어 기분이 자관 좋더라 말입니다. 감각이.
1: 예.
3: 아 이게 내 맞겠구나 해서 계속 복용하다 나 완전 반년 이상 먹게 됐는데 진짜 이게 모든 면에서 영 해결을 잘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3: 예, 잠도 잘 오지, 혈압 조절도 잘 되지, 게다가 밥맛도 돌아오고 밥도 맛있지, 수선 잠 잘 자고 어찌 편안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럼요. 예.
3: 예. 예, 자관 여러 가지로 예, 이래, 나가 이래, 밥을, 밤 잘 자고 밥 잘 먹고 할까, 힘이 나지 할까, 나가 활동하기도 편리하고, 예, 영 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 좀 이렇게 계속 복용할 예산으로 이야기 조금 있긴 있는데, 이제 방송 들어볼까, 이번에 그 뭐인가 우리 헬스 정책이 대단히 좋을 때다.
1: 대단히 좋습니다. 15각 삼 20각 줍니다.
3: 예. 예, 그래서 좀 더 배달받아 계속 쓰려고 그래도 나였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구방약과 외용약이 1대1로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우대정책이 특수하게 좋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게 되면 주약의 노인성 질병은 요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반복적으로서 이 약, 저 약 많이 쓰게 되면 감각 콤파츠를 버리고 그때뿐이지 길게 가지 못하는데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면 여기 성분이 너무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 놓고 쓰시면 됩니다.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쩐 넉 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고 입이 썩었고 맥였고 그리고 머리가 흐릿허근하고 혈압도 돌이받아야 돼. 밤잠 자지 못했습니다.
1: 예.
4: 야, 밑에를 밤잠 자지 못해. 정말 앵긋나게 뭐 수면제 먹어도 안 되고 그래 놓고 사람이 싹 뒤들어지고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약을 또 어메 썼는지 암까
1: 예.
4: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저희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거 썼는데 지금 하나하나 지금 예, 조직되고 있습니다.
1: 예.
4: 우선 먼저 어림지나던 게 예, 지금 말가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소화 잘 되니까 예,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정신하고
1: 그렇죠.
4: 예, 정신하고 걸지도 예. 못하던 게 걸고 하니까 예. 그리고 두골 폐까지 한대 겸했으니까 예. 아 위를 다른 약으로는 다리 아픈데 그 무슨 약을 먹으면 위를 자극해서 그저 검사 못하고 그랬던 게 친구라면 정말 마지못해 경서까지 다

0: 감사합니다.
1: 아, 그래도
0: 예. 예,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두 번 펴주고 먹고 바르고 마사라 하고 할까나 난생 알아본 사람 같잰다.
1: 아, 그럼요.
0: 예, 예. 몸이 무겁던 게 몸이 할까봐.
1: 그렇죠.
0: 지금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 활동도 이 드물제까 이렇게
1: 독산 우대 할 때입니다. 예, 예. 예.
0: 활동 중인데 그 이 활동에 참석하죠. 두 가지 다 배달받다고요.
1: 어, 그렇게 하세요. 501-775번에 전화하세요.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다시피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어지간한 오랜 관절 통증 그리고 여러 개 부위 관절 통증 망라해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특히 나이가 드신 다음에 넘어지면 빠른 속도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 가지고 사망으로 쉽게 부를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넘어져서 상한 부위가 지금 뭐 수술까지 받고 고생까지 했고 이런 분들한테 그 병원에서는 그런다면 다른 약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전에 양하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 투골테가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넘어져서 상한 분들 가운데서는 노년에 넘어지면 다른 넘어지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몇 배로 사망 위험에 그 도래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골테이 제품 자체를 그런 분들이 저희 신변에도 그런 분들을 꽤나 많이 보게 되어 있는데요.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이런 방법이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복방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흑개미를 주요한 성분으로 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활락이 중요합니다. 경락이 수통돼야 상처가 빨리 아물어붙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동통이 제거될 수 있는데 이게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분석해봐도 이 제품 자체는 관절통을 제거해주고 이미 관절 때문에 힘든 치료를 많이 받고 상해서 뭐 거기에다 뭐 철판 같은 거 고정하면서 이 정도까지 한 분들은 조약에 제가 신변의 분들을 이렇게 알아보게 되면 동통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이런 분들이 그 수술해서 많이 나는 지었는데 움직이자 하게 되면 좀만 더 걸게 되면 동통이 따라서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투골테이 제품 자체를 견제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서 우리 지금 넘어져서 상했거나 넘어지지 않아도 경추, 요추, 어깨, 무릎, 발목 어느 관절마다 아프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아픈 이 부분은 보통 그 많게는 부증이 따르게 되는데 이런 부증을 그 풀어주는 이런 제품 성분 자체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자기 뭐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려 하지만 해도 이 방법이 기중 아주 적합한 방법에 속합니다.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서는

0: 가지 그 구복약에 그 또 외용약이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황차 이번에 좋은 우대 활동이 진행돼서 15가게, 20가게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기회로 인정하고 잘 이용하시면 노년을 무난하게 잘 지낼 수 있겠습니다. 황차 여기 백자방 구복약은 100년 장수 제품이라는데 그만한 도리가 충분하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자기 전에 쫙 드시게 되면 아주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드시지만 해도 하루에 두 번, 세 번들은 이런 약 효과를 충분하게 느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험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국의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친구들, 오늘에는 우리 생활 속에 가득 숨어있는 과학기술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과학기술은 우리와 늘 함께하는 친구랍니다. 때로는 신기한 마법처럼 다가오기도 하죠. 오늘 함께 그 마법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강성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안홍천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내가 만든 종이배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과학기술은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알람 시계가 딸깍 소리를 내며 우리를 깨우는 것. 이것도 과학기술이죠. 옛날 사람들은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일어났지만 지금은 간단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시간에 척척 깨어날 수 있습니다. 친구들, 평소 이빨을 잘 닦고 있죠?

함께 양치질할 때를 생각해 볼까요?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죠. 이 물은 정수시설을 통해 깨끗하게 정화된 거랍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물이 마침내 우리 집까지 수송되는 것. 이것도 놀라운 과학기술의 힘이죠. 그리고 치약, 칫솔도 과학기술로 만들어졌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나뭇가지와 소금으로 이를 닦았지만 지금은 부드러운 칫솔모와 향긋한 치약으로 이빨을 더욱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리금덕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꿈나무를 보내드립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도 과학기술은 빠지지 않습니다. 맛있는 빵을 구워주는 토스트기,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전자레인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오래도록 보관해주는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들이 없다면 우리의 식사는 훨씬 불편했을 거예요. 특히 냉장고는 더운 여름에도 음식이 변질되지 않도록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 준답니다. 이것은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과학 원리로 만들어진 거죠. 정홍원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방독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나비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도 과학기술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타고 가는 자동차, 친구들과 함께 타는 버스, 이 모든 것이 바로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교통수단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멀리 이동할 때 말을 타거나 걸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짧은 시간에 먼 곳까지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길가에 있는 신호등도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사물이랍니다. 빨간 불, 노란 불, 초록 불이 번갈아 켜지면서 차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죠. 게다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고 소리로 알려주는 설비도 있답니다. 강신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춘혜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짝꿍을 보내드립니다.

학교에서도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교실 벽에 걸려있는 텔레비전에 그림과 글자를 띄워주시고 컴퓨터로 재미있는 학습 영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또한 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사용하는 색연필과 크레용,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자, 음악 시간에 보는 피리까지 언뜻 보면 평범한 학용품들이지만 실은 모두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물건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놀이 시간에도 과학기술은 함께 하는데요. 춤추고 노래하는 로봇 장난감, 하늘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 장난감, 물결을 따라 움직이는 수상 로봇, 심지어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스피커까지 모두 과학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관찰하는 망원경, 작은 곤충을 크게 보는 현미경도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도구랍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작은 먼지 속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달의 표면도 자세히 볼 수 있답니다. 오기열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영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도레미화 솔라시도를 보내드립니다.

과학기술은 지구의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널리 응용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호랑이와 바다 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사빌꾼들은 특수 카메라로 숲과 바다를 지키고 또 바닷속 쓰레기를 치우는 로봇으로 바다를 깨끗하게 청결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드론으로 빠르게 불난 위치를 찾아내 산불 처리 효율을 크게 높이고 있죠. 또 태양광 발전으로 태양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 환경 보호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답니다. 박규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너와 나 마음밭에를 보내고

우리가 주변의 작은 것들을 궁금해하고 관찰하며 상상하는 그 순간부터 과학 공부는 이미 시작된 거랍니다. 친구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나뭇잎은 여름에 초록색이었다가 가을이면 노랗게 변할까요?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요? 왜 물건을 떨어뜨리면 항상 땅으로 떨어질까요? 이런

작은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과학 공부의 첫걸음이랍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과학기술을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세요. 집에 있는 기계들, 학교에 있는 물건들, 장난감 속에 숨은 과학 원리를 찾아보는 건 정말 재미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기는 궁금증을 절대 잊지 말고 책을 보거나 어른께 물어보면서 하나씩 답을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과학이 더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상상하는 마음,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미래의 멋진 과학자가 되어 새로운 과학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직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 예 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70년대 초 소모가 시계 공장에서 기계를 조립하는 노동자로 일할 때의 이야기다. 그때 상해 민간 전체에서는 불수강으로 만든 자각제탁 탄산 음료 뚜껑 따개가 큰 유행을 타고 있었다. 집집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생활 도구를 넘어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예술품이었기 때문이다. 뚜껑 따개에 새겨진 그림은 무척 다양했다. 손오공부터 우아한 백조, 바다의 친구 돌고래, 힘차게 달리는 말, 하늘을 나는 독수리,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까지 당시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디자인이 대부분이었다. 이 뚜껑 따개는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특별했다. 양면을 꼼꼼하게 가공하면 아주 윤기가 흘러 거울처럼 사람의 얼굴을 비출 수 있을 정도로 매끈해졌다. 여기에 숙련된 장인이 수작업을 통해 긁거나 다양한 무늬를 새기면 거울 같은 표면 위에 작은 꽃무늬가 나타나고 햇빛이 비치면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었다. 또한 각 뚜껑 따개의 입구 설계는 모두 다르게 만들어 실용성을 높였고 작은 둥근 구멍을 따로 뚫어 열쇠 고리에 간편하게 달 수 있도록 만들어 일상에서 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아이템으로 사랑받았다. 이제 소모의 공장 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보자. 그분은 시계 공장에서 최고 수준인 8급 공인이셨다. 몸이 아주 뚱뚱했지만 금속 가공 분야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본 선생은 보통 오후 교대로 일했는데 저녁밥을 먹고 나면 꼭 3mm 두께의 불투명 강판을 꺼내셨다. 강판 위에는 이미 손오공, 독수리, 달리는 말, 아름다운 여인 등의 그림을 미세하게 그려두었었다. 그 후 소모는 테이블에 재료를 단단히 고정하고 칼로 구멍을 따라 하나하나 정성껏 끊어내고 매끈하게 다진 후 본 선생에게 건네면 퇴근 시간이 되었다. 뚜껑 따개의 정밀 가공 부분은 전적으로 본 선생이 직접 처리했다. 독수리의 깃털 하나하나, 말의 발굽 형태, 여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과 가느다란 다리, 섬세한 구두 뒷굽까지 굵고 가느다란 선을 자유자재로 구현하며 생생하게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연 작품의 눈 부분이었다. 눈은 사람 마음의 창문이라고 했다. 그림을 그리든 조각을 하든 눈을 잘 그리지 못하면 전체 모습이 전혀 살아나지 않았고 반대로 눈만 예쁘고 생동감 있게 만들면 다른 부분이 조금 거칠어도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였다. 시계 공장의 작업 환경은 매우 좋았다. 본 선생의 실력은 상해 최고급 금속 장인이라도 이런 손놀림은 따라할 수 없고 중식 보석 박힌 장신구에도 이런 정밀도를 갖춘 것이 거의 없어 서양식 장인 기술과도 비할 바가 아니라고 자부하셨다. 소모는 그저 본 선생의 말씀을 경청하며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체중이 100kg이 넘는 번 선생은 손발이 크고 특대형 바지를 입었다. 모습은 전체적으로 크고 뚱뚱해 보였지만 손놀림은 놀랄 만큼 정교하고 섬세했다. 통통한 당근 같은 열 손가락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뛰어난 손재주를 지녔다. 본 선생은 탄산음료 뚜껑 따개는 겉보기에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진정한 노동자는 정밀도와 결합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셨다. 말하는 사이에 본 선생은 낡은 철통을 꺼내고 안에 성냥갑 크기의 정사각형 강철 조각을 꺼내 보여주었다. 손을 살짝 흔들어 정사각형 강철에서 또 하나의 강철을 꺼냈는데 소모가 받아보니 두 조각의 정사각형 강철이 모서리가 겹쳐 완벽하게 맞물리고 끼우고 빼기가 자유로웠으며 등불 앞에 비추어도 한 줄기의 빛도 새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다. 본 선생은 웃으며 이것은 자신이 17살 때 만든 수작업품이라고 설명했다. 보기에는 간단해도 실제로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본 선생은 요즘 공인들은 37살, 47살이 되어도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소모는 정사각형 강철을 보며 본 선생이 47살이 되면 이런 정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 물었다. 하지만 본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모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 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호생은 처음 작은 공장에 배치되었고 1년 반을 그냥 보내던 중 부모님의 인연으로 금속제품 회사의 구매원으로 옮겨왔다. 업무상 자주 출장을 다녀야 했고 덕분에 몇 명의 기차 승무원과 친해지게 되었다. 표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친한 승무원의 도움으로 우편 기차에 무료로 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호생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여름의 우편 기차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시원한 바람이 계속 불어들었고 밖으로는 백양나무와 넓은 들판이 빠르게 뒤로 사라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각 역에 도착하면 직원들이 몇 개의 우편 주머니를 던져내고 다시 새로운 우편 주머니를 회수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기차는 언제나 앞으로 달렸다. 다른 승무원들은 문 앞에 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 지루해지면 천 우편 주머니 더미에 놓어 편지를 꺼내 읽곤 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 사이의 연락수단이 오직 편지뿐이었고 거량이 매우 많았다. 기차 승무원들은 편지를 보는 데 익숙했다. 먼저 글쓴이의 서명과 필체를 살펴보고 오래된 붉은 테두리의 공공기관형 봉투, 소가죽지, 재생지 봉투 등 겉모양은 상관없이 부채처럼 펼쳐 중요한 편지를 골라내곤 했다. 마치 포커 게임을 하듯 편지를 선택하고 전개한 뒤 다시 우편 주머니에 넣는 일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호생은 보통 문 앞에 홀로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다.

머리카락은 지저분했고 문 밖에는 빠르게 지나가는 그림자, 외로운 집들, 소와 양의 모습 등 모든 것이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지나가고 빠르게 뒤로 흔들리며 사라졌다. 기차가 강을 지나 철교에 오르면 층층이 높은 철 구조물 사이에 주아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다. 기사가 경적을 울리고 오르막길에 들어서면 부기사는 몇 포대의 석탄을 더 넣었다. 호생의 가슴 전체는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석탄 가루가 머리카락 사이에서 흘러내려 목과 머리 사이에 쌓이고 심지어 눈에도 들어가 두 눈이 아팠다. 눈물이 나와도 호생은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주하가 몇 년 전 농촌으로 내려가 살았고 연락이 거의 끊겼으며 반년 후에 한 통의 편지를 써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편지에는 주하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주하는 호생에게 편지를 늦게 쓰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말했고 자신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며 잭 런던 전기를 비롯한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왔다고 알렸다. 정착한 곳은 조선족 지역으로 쌀과 매운 음식, 떡국을 먹고 살고 있으며 집마다 창문과 바닥이 깨끗하며 전통적인 풍습이 남아있다고 얘기했다. 또한 상해에서 길림으로 가는 기차에서 한 여학생이 추락해 다리를 잃고 상해에 남게 된 안타까운 일도 전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 주아는 호생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당연한 것이고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으며 서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세상의 추악한 모습은 웃을 가치도 없고 인생은 단 한 차례의 황량한 여행일 뿐이라고 적었다. 편지 끝에는 답장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모든 것이 순리롭기를 바란다고 남겼다. 호생은 주아의 편지가 영원한 이별의 통보일 줄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주아의 편지를 더 받고 싶었지만 더 이상 편지가 오지 않을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주아가 떠나기 전 돌려준 책 속에는 메모지가 끼어 있었는데 위에는 지나간 시대는 이미 다시 오지 않고 인생은 한 차례의 황량한 여행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

이 메모지는 허생에게 1967년 가을 중산 공무원의 기억을 선명하게 떠올리게 했다. 그때 호생은 조아와 함께 화동 지역의 한 관광지를 보러 갔다. 공원은 황량하고 조용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찾아다닌 끝에 거대한 오동나무를 발견했는데 나무 껍질은 뱀 표피처럼 거칠고 몸통은 두 사람이 함께 안아도 감쌀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조아는 이 나무가 백년의 황량함을 간직하고 있다고 중얼거렸고 호생이 손을 잡아도 조용히 손을 떼며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찬바람이 불고 마른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공원에 울렸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94번 버스를 타고 조양 신촌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조아는 황량한 기분이 든다고 허생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마침 버스가

도착했을 때 독특한 옷차림의 젊은이들이 탔다. 그들은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상해에서 유행한 여러 개의 지퍼가 달린 운동복에 짧은 바지, 선명한 색의 양말을 신고 있었다. 당시 상해 시민들은 대부분 푸른색, 회색, 검은색의 단조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의 옷차림은 고리의 특별한 생동감과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했다. 주아는 이 색채의 강렬함에 감탄하며 과거 요공들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비교했고 호생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70년대 초 상해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을 넘어 장인의 정성어린 손맛과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아련한 마음 그리고 그 시대만의 독특한 풍경을 함께 담고 있다. 정교한 뚜껑 따개 하나에 담긴 장인의 정신, 황량한 인생을 생각하며 서로를 그리워했던 호생과 조아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한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 아이가 제일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우수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게 부모님들 마음이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포부와 달리 아이들은 사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네, 먼저 곽고분의 육아에 스며든 좁쌀 한 토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육아에 스며든 좁쌀 한 톨, 곽고분.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를 보면서 나도 모든 엄마들이 흔히 내는 욕심을 한번 과하게 내봤다. 그것은 아이에게 좋은 독서 습관을 키워줘야 한다는 육아 지식을 바탕으로 아동책을 한 권, 두 권 사들이는 대로부터 시작했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어느새 장난감 옆자리에 묻어놓은 책 높이가 아이의 키보다 더 높아져서 보득이 육아용 책장을 따로 장만하지 않으면 안 될 판국에까지 이르렀다. 눈치를 보다 못해 남편이 한마디 한다. 집이 도서관이요? 뜨끔해서 책장을 쳐다보니 내가 보는 책보다 아서 부단히 부풀어나고 있었다. 어쩌면 여태껏 독서를 많이 못한 게 한이 맺혔다고 해도 과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진 한 아이의 엄마가 제 아이의 훌륭한 독서 습관을 위해 집에다 도서관을 차린다 한들 누가 감히 나서서 말리리. 그러나 내외는 또 있다. 참다 못한 남편이란 사람이 터진다. 책을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한 권 한 권 다 읽고 충분히 소화를 했을 때 다음 단계의 책을 사란 말이오. 아직 애가 책 볼 줄이나 아냐고. 남편은 남자의 카리스마로 내게 최후의 통첩을 내렸다. 한 엄마의 공들인 탑이 애 아빠의 질타를 받는다고 당장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이미 사놓을 만큼 사놨으니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도 무방하기에 쉽게 타협이 된 셈이었다. 그날 이후부터 거의 매일이다 쉽게 도착하던 도서 택배가 드디어 수령 완료라는 표시가 뜨더니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책을 구입하는 데 쓰던 정력을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대로 몰두하게 됐다. 제목이 좁쌀 한 톨이라는 우리말 전래 동화가 내가 읽어준 중에서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다. 한 젊은이가 과거를 보러 한영으로 가는 도중에 밤이 되어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면서 보침에서 좁쌀 한 톨을 꺼내 주막집 주인에게 보관해달라고 맡겼다. 주인은 속으로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네 하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담 너머로 좁쌀을 던져버렸고 다음날 아침 젊은이가 어제 맡긴 좁쌀을 달라고 하자 주인은 깜짝 놀라서 쥐가 먹었다고 둘러댔다. 젊은이는 주인장에게 그럼 좁쌀을 먹은 쥐라도 잡아주시오 라고 하자 주인은 할 수 없이 쥐를 잡아 젊은이에게 줬다. 이렇게 되어 젊은이는 처음으로 좁쌀 한 톨을 가지고 쥐 한 마리를 바꾸게 됐고 다음으로 들리게 된 주막집 주인에게는 보찜 속에 넣고 온 쥐를 맡겼다. 살다 살다 쥐를 맡기는 놈은 처음이군 소름 끼쳐. 그 집주인은 젊은이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쥐를 던져버렸다. 다음날 젊은이가 주인장에게 자기가 맡긴 쥐를 달라고 하자 주인은 할 말이 없어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젊은이가 주인장에게 그럼 쥐를 먹은 고양이를 대신 주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하자 주인은 주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젊은이는 쥐 한 마리로 고양이

양이 한 마리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 뒤로 가면서 젊은이는 고양이 한 마리로 말 한 피를 바꾸고 그 말로 또 소 한 마리를 바꾸게 되는데 마지막에 그 소로 인해서 정승댁의 따님과 결혼까지 하기에 이른다. 전반 이야기가 생동감이 있고 마치 연쇄고리처럼 고리에 고리를 물고 진행되는 것이 신선하고 젊은이가 갖고 있던 최초의 자본이 눈덩이 굴리는 식으로 차츰 불어나는 과정 또한 신기하고 재미났다. 옛날부터 전해져온 전래 동화라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느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지금은 알 길이 없겠지만 나는 진심으로 선인의 지혜를 감탄했다. 좁쌀 한 톨은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동화책이라 나는 매일 저녁 한 번씩은 아이에게 읽어주곤 했었다. 두 살짜리 아이가 이 이야기에 담긴 내용을 지금 당장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중요한 건 아이의 긴 성장 과정에서 부모인 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나는 아마 아이에게 최소 원가로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생존 법칙 같은 건 한 번에 가르칠 재간이 없을 것 같다. 이미 어른이 된 나마저도 아직 터득중에 있는 어려운 인생 과제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나는 아이에게 세상을 사는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로 나는 아이에게 세밀한 논리적 사고 능력과 재치는 언변 능력을 키워줄 생각이다. 만약 동화책 속의 젊은이가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면 조막집 주인이 궤변을 늘여놓고 고양이를 주지 않으려 할 때 십중팔구는 본전도 찾지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고양이로 말을 바꾸고 말로 소를 바꾸는 과정에서 말과 소를 가진 주인들이 멍청하지 않은 이상 손해보면서 자기 것을 쉽게 내줄 리가 있었을까? 그러니 젊은이의 능력은 현 시대를 놓고 말하면 적어도 변호사급 정도 실력은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본다. 두 번째로 나는 아이에게 변수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순찰력과 응변 능력을 련마하게끔 도울 생각이다. 예를 들면 말이 고양이를 발로 차서 죽이지 않았더라면 다음날 젊은이는 고양이 대신 말을 바꾸지 못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소가 말을 뿔로 받아 죽이지 않았더라면 젊은이가 말 대신 소를 획득할 가능성도 없다. 심지어 맨 처음 주막집 주인이 좁쌀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음날 그대로 돌려준다면 그 뒤에 모든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생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에 계획대로 실천하려면 변수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세 번째로 나는 아이가 담략이 크고 식견이 넓어지도록 도와줄 생각이다. 그것은 마치 젊은이가 정승댁에 찾아가 그 앞에서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자신의 레이를 밝히는 것과 같다. 젊은이는 정승에게 내 소를 돌려주시오 라고 말했을 뿐더러 정승이 우리 딸이 그 고기를 먹었는데 어쩌겠냐고 하자 그럼 따님을 제게 주셔야지요 라고 대답했다. 정승은 젊은이의 배짱을 알아보고 장차 크게 될 인물이라고 짐작돼 딸과 결혼을 시켰다. 요즘 세월에 남자든 여자든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기세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림기응변하자면 젊은이와 같은 담력과 식견이 꼭 필요한 것 같다. 네 번째로 나는 아이에게 항상 신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다. 이야기 속의 젊은이는 좁쌀 한 톨을 원가로 드리고 여덟짐의 큰 가마가 행차가 없이도 정승댁의 따님과 혼이 날 수 있었으니 세상의 많은 일들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쩌면 안 될 것 같던 일도 신심과 희망을 품고 노력하다 보면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다는 도리를 나는 아이와 함께 여러 가지 실천을 통해 깨우쳐줄 생각이다. 나는 이 동화책 속의 좁쌀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동전 1원이 될 수도 있고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집 한 채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학교, 어느 직장, 또 어느 어떤 하나의 신분 등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최초의 자본이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끊임없이 당신의 자본을 승화시키고 강대해지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이기에 무시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 부모가 곧 아이의 가장 좋은 롤모델이기 때문에

0: 아이의 교육을 잘하려면 내 본인이 우선 더 우수해져야 한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이건 누구나 잘 아는 도리이지만 필경 실천에 옮기자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나는 이걸 해내는 부모님들이 참 대견스럽다 생각하고 나도 해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현재 내 아이의 나이는 4살이다. 이제 제법 제잘제잘 말을 잘하는 아이에게 어느 날 나는 모심결에 좁쌀 한 톨을 주워들고 왜 이 동화책을 좋아하는지 물어봤다. 아이의 대답은 의외로 간결했다. 동물이 많아서요. 순간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아이의 단순한 대답에 빵 터져야 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세운 거창한 계획들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올 수가 없어서였다. 아이는 나의 모든 상상을 깨고 자기만의 세계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 또한 나만의 세계에서 아이를 위한 교육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날 나는 아이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동안 내가 간과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아이의 교육은 부모만의 생각과 계획으로 단독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육아 교육은 아이와 부모가 각자 평행선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의사와 실제 조건을 토대로 해 아이가 피라미드를 짓는 것을 부모가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다시 생각해보면 동화책 속의 젊은이도 좁쌀 한 톨로 처음부터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진행했던 건 아니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그저 상황이 그리 되니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뿐이 아닐까? 물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는 철칙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내가 미리 세운 좁쌀 한 톨의 육아 교육도 그나마 유효한 셈이지 않는가. 다만 향후부터는 남편의 의견도 적당히 참고하면서 절대 모를 뽑아서 키우는 미련한 짓 따위는 더는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아이의 성장 속도를 맞춰가면서 항상 아이의 진심과 기본 능력을 우선으로 간파한 후 아이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현명한 부모가 되고 싶다.
1: 어머니 거창한 육아 계획과 목표는요, 아이의 단순한 동물이 많아서 이 동화가 좋다는 말에 와르르 무너지는데요. 단독으로 육아 계획을 잡는 것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게 계획을 잡아 교육을 하는 게 현명한 부모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점천 씨의 네모라는 것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모난 것, 김점순. 나는 하루 대부분 시간을 네모난 데서 산다. 네모난 담장 안에 네모난 사무실과 네모난 교실을 오가면서 말이다. 네모난 사무실 안에는 네모난 천적, 네모난 벽, 네모난 바다, 네모난 책상, 네모난 컴퓨터가 있고 네모난 교실 역시 네모난 흙판과 책글상들로 꽉 차있어 그 어디서는 온통 네모난 것들 뿐이다. 나는 하루에 몇 번씩 네모난 창문을 통해 바깥 세상을 조금씩 구경하곤 한다. 바깥 세상은 네모난 것만이 아니다. 가없이 펼쳐진 높고 푸른 하늘, 두둥실 떠있는 꽃구름, 나라에는 새들, 참 다양한 풍경을 이룬 세상이다. 학교 동쪽에는 숲속에 교실이 있다. 도시 애들한테 나무며 꽃이며 곡식을 익숙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숲속에 교실처럼 작은 식물 공원을 만들어 놓았다. 요즘 나무들이 빨갛게 노랗게 단풍이 물들었다가 한입 도입 떨어지었다. 며칠 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잠깐 숲속의 교실에서 산책한 적이 있었다. 그동안 숲속의 교실에서 산책을 하며 풍경을 흔상할 여유도 없이 바삐 보낸 듯하다. 그걸 배경으로 낭만의 사진 한 장 남긴 적도 없고 친구와 함께 계절의 아름다움을 흔상한 적도 없다. 그저 종일 네모난 사무실과 교실을 오갈 뿐이다. 21년 동안 해온 똑같은 일들만을 중복하면서 말이다. 동료들도 마찬가지다. 사무실 안에 들어서면은 일부는 동쪽 벽을 향해 마주 앉고 일부는 서쪽 벽을 향해 마주 앉아 각자 자기 일을 묵묵히 한다. 교수안을 쓰고 숙제책을 검사하고 옆으로 보나 뒤로 보나 동료들의 옆구리와 뒷잔등만 눈에 뜨일 뿐이다. 물론 네모남은 반듯해 보이고 정확해 보이는 등 좋은 점도 있다. 하지만 네모남은 일종 틀린 것 같다. 네모난 공간은 스트레스를 날릴 공간도 아니다. 분노나 원망을 풀 수가 없어서 웬간한 거는 트집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른다. 동요 사이도 무관심뿐 대화할 겨를도 흥미도 없고 나만의 틀에 갇힌 무덤덤한 생활을 할 뿐이다. 나의 마음을 하소연할 만한 상대가 사실은 없다. 내가 마음을 열 때는 그가 닫고 그가 열고 싶을 때는 내가 닫고 항상 네모남이 틀이 되어 마음을 가둔다. 난 네모난 틀에 갇혀 갑갑정을 자주 느낀다. 그냥 모여 회의를 하고 뭔가 끊임없이 써바치고 공식적인 행사를 같이 해야 하고 그런 네모난 데서 뛰쳐나오고 싶다. 중년의 나이지만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지난 여름방학에 보름쯤 연수를 하는 동안에 내가 석사연구생이 된 기분이 들었다. 교수님들의 재미난 강의도 듣고 가끔은 커피 한 잔씩 마시며 동화 속에서처럼 하늘색 페인트를 칠한 캠퍼스 벤치에 앉아 잡담도 마음껏 누려놓았다. 참으로 즐거웠다. 하지만 그건 잠깐의 사치일 뿐 중년의 나이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기에 나는 훈이 죽은 모습으로 다시 나의 네모남 속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본다. 한 번쯤이라도 이탈을 해볼까? 하루쯤 땡땡이를 부리고 어디론가 바람 따라 가고 싶다. 나만의 향수에 젖고 싶다. 쭉 보던 가리마 같은 길도 걸어보고 싶고 한 자락 바람과도 살며시 입맞추고 싶다. 이런 상상도 해본다. 우리의 사무상이 타원형이라면 어떠할까? 네모난 것 그건 각이 뾰족을 해서 조금은 아프게 하는 것만 같으니까. 내각이 선명한 네모난 건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피하게 한다. 진학열 때문에, 영예 때문에, 직함 때문에 사람 사이에 각이 나고 가까운 사이도 낯설어진다.
가령 사무상이 타본형이라면 우리는 그곳에 빙 둘러앉아 업무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와중에도 서로 얼굴도 바라볼 수가 있고 서로 상대방의 감정도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타원형 모양의 책상에 한 줄기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위에 커피잔을 놓고 어느 집 아이의 사진도 놓고 빵 조각이 뒹굴고 책들이 널려있고 물건들이 뒤섞이고 그러하다면 오히려 둥글게 둥글게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창문도 네모난 창문보다 가끔은 비뚤어진 창문이라도 괜찮을 것 같다. 빗돈 창문으로 바라보는 바깥 세상이 더 진실할지도 모른다. 세상은 어차피 반듯한 것만은 아니니까. 네모나든 동그랗던 비뚤어졌던 기울어졌던 따뜻한 햇살만 한 줄기 들어오면 그만이다. 삐딱한 건 삐딱한 대로 모난 건 모난 대로 삐죽한 건 삐죽한 대로 각자 자기 모양대로 살아가야 한다. 반듯한 네모남보다 꾸밈이 없는 진솔함이 묻어날 수도 있다. 가끔 실수도 하고 허물도 보이는 그런 삶이 더 소박한 삶이니까 공식적이 아닌 캐주얼한 모양새를 연출할 수가 있는 그런 삶이 그립다. 잘난 척, 잘 나가는 척 하기보다 아프면은 아프다 하고 외로우면은 외롭다 하고 힘들면은 힘들다고 하며 구석없이 표현할 수 있는 삶 말이다. 네모난 공간 속에서 네모난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잠깐 꿈꾸어 본다. 네,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살다 보니 우리 주위에 네모난 것이 가득한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이 반듯하고 깔끔해 보이는 대신에 구석과 뾰족한 모서리는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기도 하고 또 다치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반듯함과 네모난 모습 속 우리 마음속에는요 삐죽삐죽하고 둥글기도 한 자유로운 것들이 가득한

0: 다음으로 로인손의 카멜레온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카멜레온, 로인손. 카멜레온이란 파충류가 있다. 이 파충류는 위장도 잘하고 갖가지 재수를 부려 자신을 보호하면서 사는 영악한 놈이다. 카멜레온은 조이 환경에 따라 자신의 몸 색깔을 다양하게 바꾼다. 환경에 따라 제 모습을 빠르게 바꾸는 것은 그만의 생존 노하우이다. 그 남자를 보면 카멜레온이 떠오른다. 아드레가 학교에서 밤자습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부부는 저녁 9시면 어김없이 아드레를 데리러 학교 앞으로 간다. 전날 애를 기다리며 두리번거리던 나는 한 노래방 앞에서 꽃을 파는 남자를 봤다. 놀라웠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나는 꽃을 파는 남자를 봤다. 아니, 남자가 꽃을 팔다니? 나는 남자가 아내를 도와서 잠깐 꽃을 팔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튿날도 사흘날도 한 달, 두 달, 매일 저녁마다 그 남자는 노래방 앞에서 꽃을 팔고 있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꽃을 팔러 나오는 남자. 어느 날 나는 더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꽃을 파는 남자와 몇 마디 주고받았다. 그 남자는 한족이었고 2년째 1년 사시장철 노래방 앞에서 꽃을 팔았다고 한다. 내가 돈이 없다고 아내가 나를 떠나버렸습니다. 남자는 쓸쓸하게 말했다.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더니 자기 힘으로 떳떳하게 돈을 버는데 뭐가 부끄러운 일이냐며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꽃을 파는 남자는 추운 날이면 잠깐씩 노래방에 들어가 온몸을 녹이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꽃을 판다고 했다. 낮에는 밤에 못 잔 잠을 보충하기도 하고 로력시장에 나가 푼돈 벌이를 하기도 한단다. 노래방에 들어가는 손님들 속에 여자가 끼어 있으면 그는 재빨리 달아가서 꽃을 내민다. 꽃 사세요, 꽃 사세요. 노래방에 오는 손님 중에 마음 좋은 남자는 선뜻 한 송이, 두 송이 사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살듯 말듯 희죽거리며 꽃 파는 남자의 어깨를 툭툭 치기만 하다가는 결국 한 송이도 사지 않고 노래방으로 사라져 버린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 꽃을 파는 남자에게 어떤 아픔이, 어쩔 수 없이 꽃을 팔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무시의 눈길에도 아랑곳 없이 열심히 한 송이, 두 송이 꽃을 파는 남자, 참으로 존경스럽다. 저 남자 참 근사하죠? 내 말에 남편은 씩 웃었다. 지금은 경쟁시대요. 남자도 변화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바쁜 거요. 저 남자도 돈이 없으니 결국은 아내가 떠나버린 거 아니겠소? 나는 애를 데리고 그 남자 앞을 지나갈 때마다 꽃을 많이 파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 그럴 때마다 남자는 고맙다며 환히 웃는다. 그 웃음은 그 남자의 손에 들린 꽃 묶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카멜레온은 사는 장소에 따라서 몸의 색깔을 그때그때 바꾼다. 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녹색을 띠고 나뭇가지에 천연덕스럽게 매달려 있다. 전적인 새들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나뭇잎과 똑같은 색으로 변신한다. 사막 같은 곳에서는 갈색을 띈다. 모래 배경과 서로 어울리는 변장이다. 카멜레온의 생존 법칙이 오늘과 같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딱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현대사회는 격변의 시대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나간다. 지금은 그 변화와 발전 속도가 예전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변화의 중요성은 커졌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할 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해도 카멜레온은 살아남는다. 인간 역시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언제든 변화시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명한 남자는 카멜레온처럼 주위 환경에 적응할 줄 안다. 재빨리 자기가 처한 상황을 판단한다.

또 다른 한 남자. 그는 떡을 만들어 판다. 그 남자와 아내는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 농촌에서 시내로 올라왔다. 아내는 집에서 설기떡이며 송편 같은 것을 만들어 팔아 살림살이를 이어갔다. 농촌에서 대장을 하면서 그나마 큰소리치던 남자는 시내에 올라오자 힘과 권력을 잃었다. 하루 이틀 고민하던 남자는 어느 날 땀덩이를 쏟으며 부엌을 오르내리면서 떡을 찌는 아내를 보고 심한 가책을 느꼈다. 남자가 다 뭔데 올병자 틀고 앉아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그날부터 남자는 팔을 걷고 아내를 도와서 떡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부부가 손발을 맞춰 하니 고생은 반으로 줄고 웃음은 배로 늘어났다. 여자들도 어렵다고 하는 송편이며 설기떡 같은 것을 어찌나 맛있게 잘 만들었는지 주문이 끊이질 않았다. 비록 주문량이 많지 않았지만 매일 수입이 있었기에 딸애와 생활하기에는 충분했다. 이런 남자를 어느 아내가 어느 자식이 존경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으랴. 이런 남자는 비록 천군만마를 거느린 대장군은 아니지만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으로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살아간다. 변화하는 남자는 과감히 편견을 버린다. 변화하는 남자는 나쁜 습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고쳐나갈 줄 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남자는 편견에 사로잡혀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남자는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해 그 습관이 자신을 얽매이는 쇠사슬로 되게 한다. 세상은 갈수록 더욱 많이 더욱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는 쉬운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 자신의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어야만이 카멜레온처럼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요즘은 눈 깜짝할 새 많은 것들이 바뀌는 시대인데요. 잠시만 발걸음을 늦추어 숨을 돌리려면요 어느새 뒤따라가지 못하게 되죠. 요즘은 계획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그냥 느낍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에 맞게 카멜레온처럼 재빨리 적응을 하고 변화하는 게 요즘 제일 필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문학산업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강현역,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을 전면 가동하고 수생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전주 하천과 호수 수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호전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3: 연결시 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식 연결시 1인 미디어 업종 발전협회에서는 일전 2026년 1인 미디어 달인 연결생활 답박 활동을 펼쳤습니다.
2: 연변 동부가 려객운수 집단에서는 통근 카드 출시, 출행보호선 승격 등 방식을 통해 연변 관광경제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을 전면 가동해 얼음이 녹는 시기에 수질 파동 민감 기간에 국가평가 단면, 중점 하천과 호수 및 처음 정돈 범위에 든 소규모 수체에 초점을 맞춰 집중 정돈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문제 향도, 원천 예방 통제와 폐쇄 순환 관리를 병행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수생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전주 하천과 호수 수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호전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도나시 액목진 주월도하 연안에 들어서면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의 집중 질의를 거쳐 한때 강기슬기 오수선했던 하천 면모가 일신돼 강물이 맑고 제방이 깨끗하며 배수가 원활해 주변 생태 환경이 뚜렷하게 승격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액목진의 변화는 우리 주 하천 정화 행동 성과의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얼음이 녹는 시기의 수질은 눈 녹은 물의 흐름, 잔류 오염물의 영향을 받기 쉬워 연중 물 환경 질의에 관건적이고 민감한 시기입니다. 우리 주 수리, 생태 환경 등 여러 부문에서는 관련 향진과 연동해 앞당겨 포치하고 전방위적으로 힘을 내 국가 평가 단면이 있는 하천과 호수, 지류 도랑 및 처음으로 정돈 범위에 든 소규모 수치에 대해 그물식, 전면 피복 조사를 전개함으로써 오염원 지점, 오염 류형을 전면 파악하고 문제 장부를 내와 조사와 시정을 병행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실행했습니다. 하천의 중점 오염물에 대해 각지에서는 인원과 장비를 동원시켜 집중 정돈과 운반을 전개해 오염물이 집중적으로 강에 유입되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하천과 호수 기슬기의 전반 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했습니다. 도나시 액목진 당위석이 조백양입니다.
4: 四州河长办部署清河行动以来
2: 주하장제 판공실에서 하천 정화 행동을 포착한 이래 액목진에서는 구역 내에 23갈래 수계를 둘러싸고 두 가지 조사, 두 가지 정돈, 두 가지 실시를 약착했습니다. 즉 하천을 조사하고 강기슬기를 조사하며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정돈하고 집을 정돈하며 책임과 시정이 실시되도록 확보했습니다. 연 600여 명의 인력과 연 1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내 수역 강기슭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시켰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계속 힘을 내 문제 반응을 엄밀히 방지하고 액목진의 맑은 물을 잘 지켜낼 것입니다. 하천 정화 행동이 깊이 추진됨에 따라 향촌의 하천과 호수의 면모가 크게 개선되고 대중들의 생태 획득감, 행복감이 끊임없이 증강됐으며 하천을 보호하고 물을 사랑하는 것이 점차 전민의 자각으로 됐습니다. 도나시 액목진 액목촌 초민 증리엄입니다. 집중 처리를 거친 후 지금 하천이 깨끗해졌고 기슭도 부르러졌습니다. 우리는 식사한 후 별일이 없으면 하천 주변에 와서 산책도 하고 신체 단련도 합니다. 지금 환경이 좋아지니 기분도 좋고 살기도 매우 편합니다. 하천 정돈을 전개하는 동시에 우리 주에서는 오염 치리와 관리 통제를 다잡아 강에 유입되는 오수 배출구의 규범화 정돈을 강화하고 연선 촌진의 오수 처리 공장, 중점 공업 기업 등 오수 배출 주체를 주시했습니다. 올 들어 하천 정화 행동과 아름다운 하천 호수 건설을 결합해 오수 배출구에 대한 규범화 승격 개조를 실시하고 전 시간대 온라인 감측, 전 과정 정보 공개를 실시해 오수가 강에 유입되는 마지막 관문을 튼튼히 지켰습니다. 왕청현 오수 처리 공장 주황 통제과 과장 루우입니다. 우리는 COD, 암모니아성 질소, 총린, 배수 류량 등 관건 수치를 실시간 성환경 감측 플랫폼에 전송합니다. 일단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근원을 찾아 처리해 방류 수가 안정적으로 1급 A 배출 표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합니다. 주 수류국 하장제 사업처처장 챙룡수입니다. 올해 봄철 하천 정화행동에서 우리는 강에 유입되는 오수 배출구 정돈, 하천 쓰레기 정돈에 초점을 맞춰 일상 순찰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각 현시, 향진의 수역과 기습 동시 치리를 지도해 전주 물환경 질이 지속적으로 호전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계속해 각급 하장, 호장의 직책을 단단히 다지고 상시화 관리 보호 기제를 수립 건전히 할 것입니다.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이 가동된 이래 전주적으로 하천 및 량안의 각종 도시농촌 폐기물 4,502립방미터를 정돈했으며 발견, 이첩, 처리, 반영의 전 사슬 폐쇄 순환 기제를 엄격히 실시해 문제가 제대로 시정되고 반등하지 않도록 확보했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생태환경 선전 강도를 높이고 상시적 하천 정화 행동으로 생태보호 성과를 공고히 하며 장기 효과화 관리 보호 기제로 록수 청산을 지켜 전주 생태 문명 건설,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수생태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3: 5월 24일 우리조는 주왕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5진 군중신소 신고 사건 도합 11건, 중점 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9건입니다. 그중 연계시 1건, 혼촌시 2건, 중점 사건 1건, 도나시 2건, 용정시 1건, 안도현 5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1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 생태 관련 사건이 8건으로 73%,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를 차지합니다. 연길 문화관광 특색을 깊이 발굴하고 도시 브랜드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연길시 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연길시 1인 미디어 업종 발전협회에서는 일전 2026년 1인 미디어 달인 연길생활 답사 활동을 펼쳤는데 20여 명의 1인 미디어 달인들이 현지 방문, 몰입형 창작을 통해 신매체 시각에서 연길 이야기를 발굴 전달했습니다. 이번 답사 활동은 로선이 풍부하고 내용이 다양했습니다. 1인 미디어 달인팀은 먼저 핸즈커피숍에 들러 연길커피의 도시 특색에 초점을 맞춰 도시의 레저문의 분위기를 포착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을 찾아 사회구역 모습, 민생봉사와 일상생활을 기록하며 연길 기층생활의 온정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오월정향산장에서 자연풍경과 특색미식을 체험하면서 연길의 다양한 생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답사 활동이 끝난 후 전체 인원은 연구 토론회를 열어 창작 경험을 교류하고 전파 기법을 공유했으며 연길 생활 화제를 둘러싸고 주제를 다듬고 내용 발표 계획을 명확히 하여 연길 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빛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2: 광범한 여객들에게 편안하고 원활하며 만족스러운 출행 체험을 제공하고자 연변 동북아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통근 카드 출시, 출행 로선 승격 등 방식을 통해 연변 관광경제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길 중심 버스역 매표 창구에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 발급 지점이 추가됐고 사업일꾼들이 승객들에게 통근 카드 수속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는 사용기한 제한이 없고 오프라인으로 버스역에서 양도할 수 있으며 친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승객의 출행을 더욱 명활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변 동북아 여객운수집단위원회사 연길중심버스역 판공실 사업일꾼 장정정입니다. 광범한 여객들에게 보답하고 민생의 혜택을 주기 위해 연변 동북아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를 내왔습니다. 일반 버스표 가격은 1인당 45원인데 통근 카드 가격은 40원이고 상무차 표 가격은 1인당 70원인데 통근 카드 가격은 60원입니다.

0: 현재 2개월 활동 기간 버스 통근 카드는 35원, 상무차 통근 카드는 55원의 활동 가격을 향수할 수 있습니다.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연변 동북아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출행 로선도 승격했습니다. 회사는 기존의 연길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 로선을 이도베카 연길 울라지보스토크 연결 수송 로선으로 승격했는데 연길 수송 탑승권을 구매하면 1회 동안 임의로 연길에서 출경할 수 있어 여객들이 장대산과 러시아 관광을 떠나는 데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주 장애인연합회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공동주최하고 연변주 문예자원봉사자협회에서 주관한 예술로 연변을 따뜻하게 하고 한마음으로 장애인 돕기 523 13번째 중국문예자원봉사자 봉사일 기념 및 36번째 전국장애인 돕기의 날 주제문의 공연이 일전 연길시 아리랑 중심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공연은 다채로운 문예 종목으로 사회의 관심을 전달하고 장애인 돕기 기풍을 고양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공연은 합창 나의 조국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합창단은 격앙된 목소리로 조국에 대한 깊은 정감과 찬사를 표달했습니다. 민요 련창은 우아한 노래소리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정감을 전달하고 휠체어 춤, 북소리 변강의 울려 퍼져는 자립자강의 견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희망, 동경 등 종목은 현장 분위기를 고조로 이끌었습니다. 진실되고 소박한 공연은 사회에 크나큰 사랑을 전달하고 장애인 연합회의 융합, 평등, 공유의 리념을 충분히 구현했으며 장애인을 돕고 지지하는 량환 기풍을 선행했습니다. 거시안 집단과 연변 용정 축구구락부는 일전 용정 해랑강 축구문화 소진에서 타이틀 스폰서십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협의에 따르면 양측은 후원, 선전 합작, 경기 협력 등 분야에서 심층 협력을 펼치게 됩니다. 2026 시즌 거시안 집단은 연변 용정 축구구락부에 600만 원의 자금을 후원하고 한 차례 경기 승리 상금을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거시안 집단은 구락부 건설, 선수 훈련 및 경기 보장을 지원합니다. 의식에서 연변 용정 축구구락부는 거시안 집단의 타이틀 유니폼을 증정했고 량측은 한마음으로 협력해 장기적인 공영을 실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거시안 집단 리사장 박걸입니다.
1: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이나 이를 기대하면서 날이라 꼭 믿습니다. 연변 축구 화이팅!
2: 5월 23일 저녁 8시 2026년 동북지역 도시 축구연맹전 개막 경기가 장춘, 심양, 할빈, 후커트 등 4개 도시에서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국가북방축구훈련기지에서 후커트팀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에서 두 팀은 공수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최종 0-0 무승부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전반전 5분경 연변팀이 전방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상대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왕자침이 슈팅을 날렸지만 공이 골대를 스치며 빗나갔습니다. 경기 10분경 왕호월이 프리킥을 공을 상대 박스 안으로 띄웠고 정천기가 헤드로 연결했으나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13분경 리진이가 크로스를 올렸지만 골문 앞으로 쇄도하던 정천기의 발에 닿지 않았습니다. 26분경 코너킥 기회에 리진이가 올린 공을 섭신가가 헤드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41분경 리진이가 상대 박스 안에서 때린 슈팅이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44분경 측면에서 진호그가 올린 크로스를 왕자침이 헤드로 마무리했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전반전은 0-0으로 종료됐습니다. 후반 들어 48분경 리진이가 상대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렸으나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후 연변팀은 연속 코너킥 기회를 얻었지만 결정적인 공격 찬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53분경 장수영이 상대 박스 외곽에서 강슛을 날렸으나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60분경 연변팀이 코너킥 기회를 얻었고 리진이가 키커로 나섰습니다. 공이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골망을 흔들었지만 주심이 선제 파울을 선언하며 아쉽게도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3분경 왕호월이 파울을 범해 주심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수적 열세에 처한 연변팀은 진호거와 섬자우를 빼고 김수진과 장자기를 교체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연변팀에게 득점 기회가 있었으나 끝내 골문을 열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0-0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 선수 리진입니다.

0: 우선 저의 활약이 만족하지만 아쉽게도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해 팀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축구팬 여러분께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후코트 대표팀 선수 장가명입니다. 연변팀은 매우 끈기 있는 팀이며 실력도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팀이 모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연변 축구팬 김홍봉입니다. 우리 연변 축구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수들이 점점 더 잘해서 우리 연변 축구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봉입니다. 오늘 경기장에 오신 모든 축구팬들, 특히 연변에서 온 200여 명의 원정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를 잘 치른 선수들에게 감사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감독진이 경기 전에 지시한 전술적 의도를 수행했고 왕성한 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공격면의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더욱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후코트 대표팀 감독 류월애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연변팀은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경기 전 배치에 따라 준비한 내용을 잘 수행했습니다. 오늘 후코트 팀의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후코트 시의 축구 팬들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6월 13일 저녁 7시 40분 연변 대표팀은 심양 대표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동북축구연맹전 2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윤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요, 평소에 요도 섭취에 종시를 돌리고 있나요? 네. 요도는요, 인체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고 또 음식을 통해서 꼭 섭취를 해야 하는 필수 미량 영양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원소로 신체 성장 발효, 뇌 발달, 신진대사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도가 부족하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고 목이 풀리는 이 갑상선 비대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는요, 요도 결핍 피해가 더 심각하죠. 어린이는 지능 발달 지체, 학습 능력 저하, 성장 지연이 생기게 되고 또 임산부는요, 태아의 뇌 발달 장애, 유산이나 또 조산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장기적으로 요도 섭취가 부족하면은요, 만성 피로, 무기력, 추위를 잘 타게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나타나서 일상생활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요도 결핍은요, 단순한 영양 부족을 넘어서 온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습관병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요도 결핍 예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도 소금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예방 방법입니다. 일반 천일염보다 요도가 첨가된 식용소금을 선택을 해서 가정요리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소금을 너무 많이 쓰면 고혈압 위험이 있으므로 적정량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요도 함량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를 해야 합니다.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와 새우, 조개, 생선 등 해산물에 요도가 많이 들어있어서 주 2, 3회 이상 식탁에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정제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지 말고요, 채소, 곡류, 해산물을 골고루 먹는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임산부, 성장기 어린이는요, 일반인보다 요도 필요량이 더 많으므로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보충 문제에 대해서는요,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도 결핍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예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5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요, 12번째로 되는 전민 영양 주간이며 또 5월 20일은요, 37번째로 되는 중국 학생 영양일입니다. 이번 전민 영양 주간의 선전 주제는요, 영양 밥상 가족 건강이고, 중국 학생 영양일의 선전 주제는요, 학교 영양식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밥을 먹는 일은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구입니다. 가정 밥상은요, 건강의 출발점이며, 영양 밥상은 한 가정의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혈압, 구혈당, 구혈지, 비만과 같은 많은 건강 문제는요, 밥상에서 비롯되며, 건강을 지키려면 가정의 밥상부터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기념일을 계기로 오늘에는요, 특별히 영양 밥상과 가정 건강을 둘러싸고 좋은 정보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의학 교연실 원 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한춘희 선생님은 중국 영양학회 이사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또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3: 네.
2: 올 이 전민 영양 주간의 선전 주제는 영양 밥상 가장 건강으로 정했잖아요.
3: 네.
2: 이 가장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의 영양 밥상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데, 영양 밥상과 가장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상세히?
3: 아니, 이 영양 밥상 하면 뭐 모든 사람과 관계되죠.
2: 네.
3: 그러면 우리 먼저 이 좀 우리 전국의 그 우리나라 성인들의 그 건강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과체중과 비만율은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뚱뚱한 사람이 너무 많죠. 네, 그리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통풍 뭐 이러한 그 만성 질환 유병률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그 선진국에서는 이런 그 질병들의 발병률이가 유병률이가 지금 떨어진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과학적인 원인을 보면,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 아마도 뭐 아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런 만성 질환이 다 잘못 먹어서. 먹는 것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질병이 되죠. 거기에다가 그 생활 방식이가 뭐 잘못된 생활 방식,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뭐 그리고 활동량도 좀 너무 적고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뭐 이런 생활 방식이 여기에 같이 따라가면, 그러니까 잘못된 음식 습관에다가 이 밥상이가 잘못된 밥상에다가 이런 생활 방식이 좋지 못해서 이래서 이런 만성 질환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어린 시절부터 우리 가정에서의 이 밥상은 어린 시절부터 식생활의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어떻게 먹느냐가 앞으로 이 아이가 성인이 된 다음에 계속 그 맛을 갖고 있죠. 그 엄마의 손맛이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2: 맞아요.
3: 네, 그래서
2: 옛적에 뭐 생활이 어렵고 잘 못 살 때는 배불리 먹는 거 먹고
3: 네네.
2: 싶다. 아, 저거 좀 많이 먹고 싶다. 언제 하면 배부르게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만 신경을 써요. 언제 영양적으로 따져서는 잘 안 한 것 같아요.
3: 네네.
2: 지금은 영양을
3: 따져요. 예, 지금은 또 이 영양을 안 따지고 너무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2: 예.
3: 이러다 보니까 이런 습관이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습관하면 앞으로 성인이 된 다음에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가정 음식 문화가 뭐 이 성인들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 건강에 아주 큰 이런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봅니다.
2: 상당히 중요한 영양 밥상. 말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는.

0: 영양밥상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될까요?
1: 아니 영양밥상 하면 뭐 사실 별로 신기한 건 없습니다. 영양밥상이라면 단순히 맛있게 먹는 걸 것이 아니라 뭐 영양밥상 하면 뭐도 영양밥상 하면 그것이 맛있는가 맛이 없는가 뭐 이렇게 작생하는데 사실 단순히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챙기면서도 또 전통적인 음식 문화를 계속 살리는 이런 균형 잡힌 식단을 우리 영양 밥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성 요소를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양소 균형입니다. 우리 영양 밥상을 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다 할 때 밥을 지었다 할 때 이 영양 모든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여기에 탄수화물, 지방, 탄수, 단백질 이 세 가지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 음식들을 곁들여서 이래서 광물질, 그리고 미네랄, 또 비타민 이런 영양소들이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 균형.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식품군의 다양성입니다. 우리 영양식단 하면 혹은 영양밥상 하면 식품 종류가 많아야 되죠. 고기 있어야 되고 밥 있어야 되고 채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뭐 과일도 있고 견과류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식품군의 다양성이라고 그다음에 저염, 저당 그리고 저포화지방 그러니까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이렇게 먹으면 이것이 그 영양 밥상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개인 맞춤형 조정입니다. 우리 그 가정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별난 사람 다 있잖아요. 그 당뇨 있는 사람 있고 고혈압 있는 사람 있고 또 비만한 사람도 있고 가정 이 식구가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린이 있는가 하면 노인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영양 밥상 하면 개인 맞춤형으로 여러 부동한 사람들의 자기 체질에 맞춰서 이 밥상을 조금씩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로 이렇게 네 가지를 짚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 가정의 영양 밥상 즉 하루 세끼 밥상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럼
1: 하루 세끼 밥상을 매 끼마다 뭐 하루 세끼 드신다면 세끼 다 준비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도 두 끼 잡수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두 끼 드신다면 그러면 두 끼 식사를 이 영양 밥상으로 만들려면 매 끼마다 복합탄수화물이 있어야 됩니다. 복합탄수화물을 하면 우리 잡곡밥 뭐 이런 음식들을 우리 복합탄수화물이라죠. 네. 감자, 고구마 다 여기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단백질 특히 품질이 아주 좋은 이런 단백질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고기, 뭐 물고기, 뭐 그리고 콩류 이런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은 이런 음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빼놓지 못할 채소. 하루의 채소, 성인들의 채소 표준은 한 근입니다. 500g 좌우로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채소, 이 채소는 또 여러 가지 색상이 채소. 우리가 뭐 제창하는 것이 그 무지개 색깔로 이 채소를 뭐 이렇게 맞춰서 식단을 짜라 이러는데 여기에 그 푸른색을 띤 이런 채소가 절반 차지하고 그다음에 붉은색 뭐 또 자지색 뭐 이런 그 색상의 그 채소들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채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일은 적당히 사실 어떤 사람들 보면 과일을 하루에 한 근씩 뭐 드신다는 사람도 있고 한 근 남아 드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문의하는 것이 내가 과일을 매일 한 근씩 먹는데 이거 괜찮은가 사실 과일을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좀 상관한 것이죠. 예, 과일에 당분이 너무 많잖아요. 과당의 함량이 너무 많아서.
0: 특히 오후 서너 시부터는 과일도 먹지 말라 이러잖아요.
1: 예, 너무 뚱뚱한 사람은 이 과일은 좀 제한하고.
0: 네. 낮 시간.
1: 예, 그리고 견과류는 한 줌. 한 줌을 초과하면 이 에너지가 지방이 너무 많아요.
0: 먹다 보게 되면 배불리 먹는 거.
1: 네, 적적으로 너무 많이 먹어요.

0: 조금 그것을 기면해드립니다.
1: 위가
0: 네.
1: 부담이 가죠, 그는.
0: 네, 그래서 매 끼마다 이렇게 준비하면 영양밥상이 되죠. 네.
1: 알겠습니다. 이 노년기에 들어서면은요, 네. 인체 기능의 퇴화로 노인들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평소보다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0: 아, 네네네.
1: 그만큼 음식 섭취도 많은 중시를 돌려야 하는데, 영양밥상과 노인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0: 아니, 영양밥상은 사실 그 노인들이 건강과 장수를 결정짓는 이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실 우리 80세 이상, 90세 이상 혹은 100세 이상 그 노인들한테 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평소에 무엇을 잡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음식이가 우리 장수, 건강 장수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 노인들의 음식 상은, 이 밥상은 정말 영양 밥상으로 이렇게 구성되는데, 특히 이 노인들이 그 신진대사가 변화하면서 60세 이상부터 신진대사가 지금 변하죠. 그리고 근육 감소증은 비면할 수 없습니다. 60세 이상부터 근육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실 40세 이상부터 근육이 조금 줄어듭니다. 60세 이상부터 근육이 팍 줄어들죠. 그러면 이 근육량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우리 이런 현상을 노인들이 어떻게 이거 비면하고 예방하겠는가, 이것이 여기에는 영양밥상이 아주 중요한 이런 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첫째가 근감소증 예방. 이것이 노인들에게 영양밥상이 주는 이런 중요한 그 작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인 시설이 되면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죠. 네, 고혈압, 고혈지, 뭐 고혈당, 뭐 이런 그 질병들이 많은데, 이런 질병들에 대처해서 영양밥상에서 뭐 콩류, 통곡물, 아보카도 이런 그 음식들을 많이 곁들여서 이렇게 드시면 이런 질병들도 많이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도 노인들은 많이 발생합니다. 뭐 점차적으로 골다공증, 80세 이상 골다공증 뭐 기본상 다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또 여기에 우유, 채소, 뭐 고기류 이런 음식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특히 그 뇌 건강, 우리 노인들이 이 뇌 건강에 대해서 아주 저기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 장수 시대지 않아요. 그러면 80세 이상일 때는 우리 이 뇌강의 치매, 그 알츠하이머라고도 하고 이 치매에 걸리는 이런 위험성이 정말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뇌 건강과 그리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려면 또 이 음식 영양 밥상이 여기 따라가야 돼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이런 그 해산물 식품도 많이 곁들여 드시고, 그리고 뭐 들깨, 아마씨 이런 음식도 여기 많이 곁들여서 드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혈당 조절에 노인들이 당뇨 환자도 많잖아요. 그러면 혈당 조절에도 이 음식 밥상이 첫째입니다. 약물 치료가 첫째인 것이 아니라 당뇨 환자는 음식 치료가 첫째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양밥상은 단순한 한 끼를 넘어서 노년기의 그 생물학적 연령을 관리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그 강력한 도구라고 봅니다.
1: 네. 노인들의 영양밥상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야 되는가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이 밥상이 고혈압, 고혈당, 고혈지, 비만도 대자증후군 예방에도 이롭다고 하던데,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0: 네, 이것은 이미 과학적, 뭐 정말 많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 뭐 많은 연구 데이터를 보면 노인들의 그 영양 밥상은 이 노인들의 그 건강이 아주 이렇게 작용이 큰 이런 그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고품질 단백질. 노인들이 그 식단에 고품질 단백질이 여기 있으면 살코기, 닭가슴살, 두부, 콩류 이런 음식들이 많이 포함되면 이 노인들의 건강이 아주 좋고, 그다음에 건강한 지방. 우리 여기 건강한 지방이라 하면 연어, 고등어 이렇게 해산물에서 오는 지방, 오메가3 지방이죠. 그리고 씨앗류에서 뭐

0: 얘기했으려 뭐, 앞에서 말씀드린 들깨, 아마씨, 뭐 이런 씨앗류에도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는데 여기에 그 비타민 D, 비타민 B12, 그리고 비타민 C 이런 영양소들도 우리 영양밥상을 통해서 많이 보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노인들이 건강에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곡물, 채소 이런 음식을 통해서 식이섬유를 충족하게 섭취하고 매일 수분을 제때제때 보충해서 충족하게 수분을 보충하고 그리고 채소를 여러 가지 무지개 색깔의 채소를 통해서 우리 항산화 이런 물질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노인들의 건강 그리고 노인들의 그 장수에 아주 좋죠.
1: 그렇죠. 네. 먹는 것이 단지 그 영양밥상도 중요하지만 질병도 그렇고 특히 질병 중에서 우리 보게 되면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당뇨병 환자가 꽤 많아요.
0: 네, 그래요.
1: 우리 당뇨병 환자들은 네. 어떻게 영양밥상을 그러면 준비하면 좋을까요? 당뇨병 환자.
0: 당뇨병 환자 지금 당뇨병 환자 사실 노인뿐 아니라 성인들,
1: 중년들도 있죠.
0: 중년들도 많고 젊은들도 지금 당뇨병이 맞아요. 많이 걸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 환자들의 그 음식을 보면 그 음식 식단을 보면 영양 밥상 할 때는 이 당뇨 환자들이 여기에 그 또 그 통곡물을 잡곡밥을 제창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맨 그 흰 그 쌀밥 혹은 흰빵 네. 사실은 냉수만 먹어서 살찐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먹어서
1: 그렇죠.
0: 예 그리고 그 이 식사 방식이가 좀 틀려서 그래서 비만이 초래할 수 있는데 이 비만을 뭐 어떻게 좀 공제하고 살 좀 빼려면 첫째는 211 이런 식단을 211 아마 이걸 222 중국말로 222 찬판 예 211 식단 예 이런 방식으로 뭐 계속 한 달만 이렇게 유지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살 빼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 이건
1: 먹는 양이 중요하거든요.
0: 예, 예, 먹는 양. 네, 네, 이 먹는 양을 첫째는 먹는 양을 딱 공지하고. 예, 이 한 사라에 이 여기에 211 이것이 무엇인가? 2가 여기 2가 채소입니다.
1: 맞아요. 예.
0: 이 사라의 절반이가 채소고. 예, 이 채소에는 감자, 고구마 이런 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식이섬유가 많은 푸른 채소, 이런 채소들은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것이가 절반, 사라의 절반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남은 4분의 1이가 우리 밥이죠. 잡곡밥. 좋기는 잡곡밥 4분의 1. 그다음에 4분의 1이가 단백질 식품입니다. 고기류, 두부 이런 것을 합쳐서 4분의 1. 이래서 내가 한때 먹는 식품의 음식을 먹당 이 한 사라에다 넣으면 이런 방식으로 211 이런 방식으로 식사하면 한 달만 견지하면 이 살 빼는데 정말 효과적인 이런 이것은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두 번째 식사 효과라는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아침 식사를 할 때 여기에 뭐 단백질이 풍부한 그 콩류를 많이 곁들여서 이렇게 드시면 채소를 많이 드시면 우리 점심 때 가서 이 혈당이 막 이렇게 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 당분이가 많이 흡수됐다는 걸 말하죠. 그러면 당분이 많이 흡수되면 비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사 효과 이런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고단백 음식과 그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됩니다. 단백질이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밥량하고 단백질 음식이 반반. 네, 이렇게 하면 이 체중을 공제하는데 뭐 좀 유리하겠군요.
1: 생각은
0: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1: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 허물어질 때가 많잖아요. 계획이.
0: 네.
1: 여기서 먹는 거 입
0: 그러니까
1: 좋습니다.
0: 그러니까 어딘가 하나 이력 가지고 살까 힘들어요.
1: 어, 1, 2년 까지 괜찮다. 3, 4, 5년부터 괜찮은 것 같아서 풀어놓으면은 몸이 다시 또 그 속도로
0: 또 반탄
1: 불어나는
0: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계속.

0: 계속 유지해야 돼.
1: 그래, 작게 먹는 것이 몸에 좋고 또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그 네네네. 건강에도 좋고 해서.
0: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네,
1: 적게 먹는다. 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적게 먹죠. 그 오늘이 실행이 잘 안 됐어.
0: 맛있는 음식을 보면 또 많이 먹게
1: 맞아요,
0: 되고.
1: 맞아요, 맞아요. 앞에서도 뭐 우리가 늘 평소에도 또 얘기를 합니다만 배달 음식 시켜 먹다 보기에도 편하고 맛도 좋고 해서 시켜 먹는 분들이 꽤 많이 늡니다. 하지만요 배달 음식이 될수록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데 배달 음식의 영양밥상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
0: 네, 지금 배달 음식을 뭐 먹지 말라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지금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이용해요. 네, 편리하고 뭐 이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 배달 음식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배달 음식도 사실은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여기에 따라서 아주 훌륭한 영양 밥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 음식도 우리가 주문할 때 또 여기에 2-1-1 식사법을 이용하면서 씁니다. 그 채소가 절반, 그 다음에 밥하고 고기 식품류가 반반.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서 그 배달 음식을 뭐 고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서 이 배달 음식을 잘 이렇게 고를 때 채소가 많은 이런 그 메뉴들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기름에 튀긴 이런 음식을 대신 대로 비면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배달 음식에 잡곡밥이 있는 배달 음식이 뭐 있는지 저는 배달 음식을 별로 먹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잡곡밥이 있으면 더 좋고
1: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눈이 즐겁게끔 뭐 또 손이 놀려서 자기 구미에 맞는 음식을 해 먹는 것이 제일 좋죠.
0: 그것이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배달 음식은 네, 정말 밥을 딱 내가 배를 채워야 되겠다. 이거 뭐 너무 배고플 때 먹는 거지.
1: 맞아요. 그리고 보게 되면 또 하는 어른은 또 나름 그렇고 아이들도 그런데 배달 음식 학생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의 영양 상황이 생장 발육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로도 신체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응당 높은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올 중국 학생 영양일 그래요. 중국 학생 영양일의 선전 주제는 학교 영양시 건강 성장을 돕는다로 정했는데요. 학교에서 영양시 공급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0: 네, 이 학교 영양시 하면 지금 대부분 그 학교에 점심 식사는 점심 식사는 다 학교에서 공급하게 됩니다. 네. 이 학교 급식이라 하죠.
1: 맞아요.
0: 그러면 이 학교 급식이가 아이들이 그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전국적으로 연구 결과도 지금 많이 나왔고 이런데 그 학교에서 공급하는 이 한 끼 음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한 끼 음식이가 우리 성장기의 필수 영양소의 공급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 급식에는 학교 급식을 한다 할 때는 뭐 학교에서 직접 만들든지 혹은 어느 그 이런 단체에서 학교 급식을 해서 이렇게 공급하든지 어떤 데서 하든지 다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그 식단을 과학적으로 짜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을 보면 영양소를 다 이렇게 골고루 고려해 가지고 국가에 이런 표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학교 급식의 그 영양 표준, 이 영양 표준에 반드시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 필수 영양소의 그 안정적인 공급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우리 점심 식사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영양식을 공급하면 오후 수업을 또 보장할 수 있죠. 네. 점심을 잘 먹어야 오후에 계속 공부하는데 이렇게 에너지도 공급하고 영양소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교육적 가치가 있습니다. 네. 식습관 학교에서 이런 식사를 할 때 이 식습관을 아마 선생님들도 뭐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겠죠. 예, 어린 시절부터 이 식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식습관 양성 그리고 음식 예절 뭐 이런 방면에서도 아주 필요하고 그리고 만성질환의 조기 예방에도 아주 필요한 이런 학교 급식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건강에서 가정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영양 밥상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0: 네, 이게 집에 어린이 있는 이런 집에서 영양 밥상을 하려면 첫째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합리적으로 배합하는 것입니다. 뭐 아이가 딱 어느 것을 먹기 좋아한다고 딱 그 음식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해서 아이가 잘 안 먹는다 할 때는 좀 교육해서 어떻게 설득해서 그걸 먹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들의 작용이죠. 그래서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합리적으로 배양하는 이렇게 배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건강한 조리법을 해야 돼요. 아이들 있으면 기름에 튀긴 음식은 되도록 피면하고 그리고 뭐 이 조리법을 찌거나 삶거나 뭐 이런 굽기 이런 방식으로서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양 조절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뭐 아이들이 얼마 먹으면 뭐 한 밥을 한 사발 먹으면 모자란 다음에 또 야 더 먹어라 이래서 지금 너무 비만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적절한 양 조절을 하고 그리고 그 식품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아이들이 이 식품 재료를 구입할 때 반드시 신선하고 안전한 이런 식품 재료들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아침 식사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챙겨줘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성장 발육에도 좋을 수 없고 그리고
1: 아침에 늦게 또 자고 일어나고 뭐 이것저것 챙겨 세수하고 브라브라만 가다 보니까 예, 쫓기고 뭐 대충 먹고 길거리 가면서 먹는 어린이들 차에 앉아서 먹는 어린이들 네네네. 뭐 이런 게
0: 그래서 이 아침 식사는 꼭 보상해야 됩니다. 점심 식사도 중요하지만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식사. 그리고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뭐 이렇게 배양하고 식사 예절을 많이 가르치고
1: 그죠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리고 아이들 공부 부담이 얼마나 커요?
0: 네 그래요.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 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 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 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특대 희소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제가 어제 Q10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우리 40대 후반부터는 특히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꼭 써야 되는 것이 후메 Q10입니다. 왜냐하면 심장 근육 영양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년이 돈 내고 싸먹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번 우대 활동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제약공장 측에서 주는 보조금이 나갑니다. 15곽 사는 사람들 15곽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Q15도 드리고 Q10도 15곽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1,000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1,000원은 그 자리에서 약가격에서 빼드립니다. 15곽 싸도 15곽 가격에서 1,000원을 빼드리고 15곽 더 드릴까나 건네보신 한마 해도 30곽 나갑니다. Q10이 15곽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빼준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대활동 참가하실 분들 우리 그 빨리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직접적으로 전화하셔서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셔서 주문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번 달 말이라는 게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명액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약공장 측에서 돈을 얼마 보조금이 나온다 이게 명액이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대활동이 특대급으로 되는 우대활동 진행 중이라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우대활동 할 때 꼭 우리 자문전화를 잘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문전화 하면은 여러 가지 이런 그 자문도 되고 그 다음 또 더 상세하게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건뇌보신환은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그 좀 깊은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이미 검증된 약이다 이 말입니다. 건종 황제가 쓰면서부터
0: 네.
1: 예, 근신.

0: 신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신탕이 몸을 건전하게 하는 이전엔 다 탕약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탕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건종 황제는 역대 황제들 중안에서 이전에 89살이면 오래 산 겁니다. 89세까지 살았습니다. 17명의 아들을 두고 이렇게 장수한 황제다 이 말입니다. 후에 우리 로백성들이 이 좋은 약을 로백성들도 써야 된다 하면서 해방 후에 이게 다 로백성들까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방송에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이 처방이 좋습니다. 이 약이 처방이가 먼저 기혈보충이 되고 기와 혈은 우리 오장육부가 살아가면서 자기 기능을 하는데 기와 혈이 부족하면은 오장은 자기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위하면은 항상 특식하고 그게 다 오이치 부족, 피치 부족 이럴 때에는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1: 네,
0: 유통할 힘이 없단 말입니다. 예. 이래서 우리 이런 그 오장육부가 자기 생리 기능을 하자면 기와 혈이 충분히 공급돼야 됩니다.
1: 네, 그다음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2: 예, 건네보시오. 우리 오빠도 이제 순지 한 25세지고 나도 이제 순지 한 열흘 됩니다. 야, 이거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우리 오빠는 어떻게든지 이 경력이 자꾸 떨어지고, 예, 이 뭡니까? 밥맛이 없고 잠 못 잔다, 제 뭡니까? 우리 오빠.
0: 네.
2: 예, 그리고 맥이고서 예, 좀 체질이 약한다. 이전에 한국과 한 10년 일하고 나와서 계속 아프시다가 이제 제일 큰 병원에 가 진단 내면 푸른 병은 없다는데 몸이 더 보면 약하다 말한다. 이게 자꾸 맥이 자꾸 맥으로서 밥 마시고 자꾸 들어 눕는다 말한다. 그러니 이하고서 한 달을 새 애썼는데 잠도 잘 자고 맥이 나고 기능력도 도와주고 이거 기운 보충 세게 하는 것 같다면 이랬대다. 우리 오빠 얘기하는 게
0: 맞습니다.
2: 그래 내복 예, 그래 내보고 소리 나도 심장도 두근거리지 이 골도 좀 빼놨기 때문에 아픈 게 어떻게 했는가가 우리 아빠 니 나도 골이 쨍한 게 이제 골이 쨍한 게 이렇다면 기능력이 좋다면 그래 나도 이제서 이제 한 열두 날 됩니다. 굉장히 내 써본 건 이게 좀 예, 사람이 정신 조금 이렇게 나고 예, 그 다음에 기능력도 네. 좋아지고 예, 눈앞이 환해진다 선생님 이야기 쓰셨죠.
0: 네.
2: 네, 그리고 또 심장 둥거리는 게 일어났습니다. 계속 밥맛이 우리 맥이 납니다. 이번 네. 활성에 용천원도 감면해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선생님?
0: 오늘부터 하는데 미치라 합니다. 이번 달 말일 예, 것입니다.
2: 예, 예. 그럽니다. 예, 그래 오늘 두 집에서 같이 산 건 헐채구멍인가? 예.
0: 네.
2: 예, 예. 싸다고 그럽니다. 우리 두 집에
0: 같이 싸댑니다. 그럼 15가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2: 예, 나누면 된다 말입니다. 예,
0: 예, 예, 예.
2: 수고하십시오.
0: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일단 우리 이 건네보시환을 보면은 약종들이 좋은 게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홍삼이나 로경이나 정말로 이거는 돈이 없어 못 썼지 또 이전에는 기본상 우리 로백성들이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나는 홍삼을 못 쓴다, 로경을 못 쓴다 이런다. 왜 못 쓰는가? 열이 청해져 갖고 코피 난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하죠. 물론 열한 사람들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이라는 게 어느 약이 다 100% 좋은 게 없습니다. 꼭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고 이런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약이라는 거는 음과 양이 병행을 잡아주고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이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3: 우리 어머니 이번에 내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치매 시터 병원에 갈까 치매 시터란다. 그래서 이 약을 이제 예 한 일주일 쓰는데 좀 낮은가 땀이 남다. 그래서 예
0: 네.
3: 오늘이 우대 좋을 때요. 먼저 조금 쌌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오늘이 지금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이 효과 날 때 좀 많이 써야지. 이런 약 찾기 힘들지 그뭡니까 예?
0: 15곽 싸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빼드리고 약을 또 절반 가격으로 낮춰주고 예? 15곽
3: 그래 돈도 들려고 얼마 더니까 예, 오늘 지금 배달해 줄 수 있습니까?
0: 지금 우리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예.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 네.

0: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네.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우리 이런 약들을 쓰면서 이 약을 써서 주요 성분은 기혈을 보충한다, 피가 부족하다, 혈세포 부족하다, 백혈구 부족하다, 항상 빈혈했다, 맥이 없다, 기가 부족하다, 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걸 해결하는 데는 홍삼 독용 만한 약이 없죠. 근데 그런 부작용을 이 약을 쓰면서 그런 성분은 흡수하고 부작용을 없이는 것이 바로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입니다. 이 약을 쓸 수 있게끔 쓰면서 부작용이 없게끔 만드는 처방을 말합니다. 이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 그러니까 이 약을 쓰면서 이 약을 인여 약이 흡수될 수 있게끔 하는 약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약을 써서 열을 청한다, 무슨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게끔 하는 약이 좌실이란 약이 같이 들어갑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2: 25가지나 되는 중약이 들어갔죠.
1: 네, 여보세요.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네.
3: 예, 네, 어제 이 건네버치 안쓰고 지금 영 효과 좋아서 어제 또 배달 받았는데 우리 오빠 지금 무슨 증세 있는가 하면 이좀이 그런 그러니까 중립일관 줄이돼 있는데 어제 소변이 나아간다 제가.
2: 네.
3: 예, 소변이 화장실 가면 뭐 한바퀴 나가야 되지 그러면서 이 그럼 어떤 때는 뜨문뜨문 졸이기도 하단다.
2: 네.
3: 이 그냥 항상 이 뭐 신사에 왔는데 어제 그냥 물이 이렇게 물이 줄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뭐 어지럼증 자꾸 하고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2: 네.
3: 네. 이 건네버시 안 써봤으면 또 체크했는가 이래 선생님과 문의답니다.
2: 소변이 잘 안 나고 저리기 거좀 하자면 이 비뇨기통이 염증 거좀 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소변이 안 나간다는 거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우리 이 코팟에서 밀어주는 기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예? 이래서 이런 약을 꼭 불선하는 약을 써줘야만이 소변이 좀 시원하게 나가고 잘 나가고, 예? 그 다음에 그 염증 거좀 없애는 약 이 25가지에 다 들어갔습니다. 예? 이 진화람의 중약으로는 소용지 입니다. 사람이 이름인 것 같지만 이 징이화라는 게 중약에서 아주 좋은 청열 해독 쇼연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신다 할 때 소변이 저리다, 그다음에 잘 아예 나간다, 밤에 소변이 잦다, 특히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 다 이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래서 이 약으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3: 이제 오늘 15가구 배달 받기죠.
2: 네. 지금부터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3: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래서 우리 이런 군이라는 거는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에서 군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걸 말합니다. 이 약에서 제일 중요한 작용을 넣을 수 있는 걸 뭐인가? 홍삼독용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군이라는 게 이게 황제를 말합니다. 우리 뭐 이런 드라마를 보면 황제가 자기절로 자기를 말할 때는 군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한다, 군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 아래 부하들이 어찌입니까? 아마 발소매를 돌면서 천은 이렇게 이렇게 뭐 황제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럴 때 천이라는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군천좌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걸 군이라 하고 천을 그 아래 보조하는 걸 천이라 하고, 우리 여기서 천인 약재가 뭐인가? 건비작용이 들어가는 약재입니다. 이런 좋은 약이 들어가도 흡수 못하고 인뇨 약을 흡수 못하면 아예 되죠. 그래서 그 아래 이 약을 흡수할 수 있게끔 산약, 봉경, 백출, 거저 백출이 아예 들어갔습니다. 초바에 추가 들어가, 백출이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이 약이가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좌실, 군천 좌실이지 않습니까? 예? 좌실이라는 거는 이 약을 쓰면서 음과 양이 평형을 잡아주고 열한 사람들도 쓸 수 있고 찬 사람들도 쓸 수 있게끔 이 약이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골고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4: 선생님 시간이 좀

0: 타문하다 겐다.
1: 네.
0: 우리 국민이 그만 품하다가지고 저기. 뭐 이제 한 보름 받고 이제 나왔는데도 내가 뭐 연습을 하고 이제 한번 건의보다는 있으면 어떻게 생가 다음 내본다.
1: 예, 그런 분들이 꼭 써야 됩니다. 걔가 몸이 잘 쳐서지 못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쓰면은 몸이 빨리 회복이 되죠. 예. 꼭 쓰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이야 15과 좀 배달 받자고 된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들어가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아, 우리 감기라면 심하게 왔을 때, 폐렴이 왔다, 감기 왔다, 심할 때,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을 감기약 쓰고 났는데, 뭐, 열이 난다, 뭐, 기침이 난다, 이거는 없어졌는데, 부작용이 뭔가. 그래서 입안에 그래서 밥이오면 모래알 갖고 소화가 아이 돼서 장두수하거나 변비 오거나 설사하거나 맥이 똑 떨어지거나 아마 감기를 해봐서 여러분들 이 감기 뒤끝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감기약 같은 건 이게 군천좌실이란 이래 조제원칙이 들어간 이야기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이런 군천좌실이란 이런 조제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이야기를 할 때는 약이 20가지 이상이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약재가 비싸서 이렇게 20가지 이상 들어간 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진기한 약재로 20가지, 25가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 이 근뇌보신화 같은 약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이 약을 쓰고 보니까 내가 어떤 증상들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실면증이 있다, 소화해야 된다. 특히 소화가 아니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이 들어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들은 약을 쓸 때 꼭 건비약이나 소화제 약을 같이 였습니다. 고가병을 치료하든 혈압을 치료하든 간을 치료하든 이런 약제를 꼭 같이 이어서 인여 약이 흡수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뇌보신화는 보면은 25가지나 되는 진기한 약제가 들어간 이 약이 너무 종합적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약을 쓸 때에는 실음 놓고 안전하게 써야 된다. 이 감기약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감기를 빨리 치료하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씩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5가지 감기약을 먹고 일주일 후에 요독증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감기약이라면 좀 센 약입니다. 그래서 간 콩팥 위를 다 상한단 말입니다. 군천좌실이란 조제원칙 이거 오늘은 잘 기억하시고 저들 이 약은 이 군천좌실이란 조제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약이다 이 말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용기 입간구복액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예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 병

0: 접영 들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이야,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이야, 이런 뇌정서료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 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혈압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 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2석달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혈압약을 또 특히 서약 같은 거는 꼭 고혈압이 있다 할 때에는 잡사서 평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즉 130허미공주 이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한 200시대 든 사람들은 140허미공주 이하에. 그런데 그걸 조절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압약을 끊었던 사람들이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가면은 혈관이 터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혈압약 아예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 어느 정도는 잡숴야 됩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이래서 혈압약은 경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그 다음에 치료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뇌정지료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는 원인은 특히 우리 폐혈이 세다거나 심장혈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예, 저도 용지 간구부에 지금 수야 이 당뇨 합병증이 선이 나빠졌는데 이거 쓰니까 용 좋습니다.
0: 예.
2: 예, 선도 예, 그것도 섭이 잘 나가지, 강치도 없지, 그 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예, 거품도 없어서 용 좋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예, 붓기도 빠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예.
0: 그렇죠.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아무것도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그래서 이 놀라서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담문합시다. 이 당뇨는 아닌데 이 손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두석이라는 걸 한답니다.
0: 예.
2: 예, 이런 분은 이것으면 어떻습니까?
0: 일단 투석을 했다면 뇌독증입니다. 시간이 700-8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콩팥이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제토로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퍼집니다.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뇌졸중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에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쇠토하는 분

0: 분들, 방정화로 앓고 있는 분들 다 이약 쓰십시오. 이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1: 어, 안전하죠, 예?
0: 네.
1: 그래서 내 지금 예, 구비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문의 듣는다, 이게 뭐?
0: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 특히 강경락이 막혔을 때, 에, 이 강경락이 에, 통과하는 이 통로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어, 양쪽 옆구리로 올라오면서 어, 양쪽 젖가슴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후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거 우리 중에서 매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강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2: 네.
0: 그래서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지금 이 입간 900에서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빠릅니다. 나는 어제 쓰는 감이 야, 두약에 맥이 없고 이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하고 붓기면서리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도를 아이들면서리 그래서 이 입간 900에서 내 여전히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분 싹 열어내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에 되던 게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대 그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이분이 하면서 아이디던 게 이번에 입간 구벅에 쓴 후에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네. 이로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예, 몸이 그냥 붓기던 게 어제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내 이거 어제는 계속 쓸려서 납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술이라 자꾸 먹을 거예요. 간이 간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술을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됩니까 지금 이 간이
0: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이런 약속 좀 남편 없어.
3: 그런 게 그렇게 맥이 없고 게든 것은 술을 꿈꾸니까 이 약을 쓰던 동안에서 계속 탑니다. 그래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어제는 그래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길래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때 있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네 강경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받죠. 예. 그 다음에 아렐루도 그렇습니다. 아렐루도 아래 배꼽 아렐루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 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강경락이 막혀있는 겁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가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은 최관석 작사 박성철 작곡의 어머니 구슬땀입니다. 이마에 맺힌 구슬땀에 어머니 삶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순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동혁 작사 작곡의 행복의 다원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행복의 동산. 그곳은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노래는 박해만 작사, 백희남 작곡의 산울림입니다. 깊은 살구짝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우리 인생의 대답은 때로는 멀리서 돌아옵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허황일 작사 리태워 작곡의 얼렁뚱땅 마셔입니다. 조금 독특한 제목인데요. 바쁘게 돌아가는 삶이지만 너무 얼렁뚱땅 넘기지 말고 인생은 소중하니 정성껏 살자고 다독이는 노래입니다. 최승화 방해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동진 작사 박철구 작곡의 우리네 인생입니다.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공감과 지혜가 담긴 가사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익명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노래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홈메화입니다. 붉고 곱게 피어나는 매화처럼 역경 속에도 꺾이지 않는 기계와 사랑을 노래합니다. 허미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용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eo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eo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매일 같은 출퇴근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자신을 잃곤 합니다. 눈앞에 컴퓨터 화면과 쌓인 업무만 보다 보면 세상이 이것만 있는 줄 알고 살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떠나는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틀을 깨고 내면을 찾는 과정이자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자아를 알게 해준 여행은 어느 때의 여행이었나요?

0: 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 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인데요.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고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하는 우리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성원인인 박영률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네, 오늘은 걸리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걸리무는 연영성 본계시 환인현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유행되던 걸립농화놀이에서 추는 춤으로서 마을이 풍작과 안녕을 기원하는 민속무용 허용 행식으로서 전승발전하였습니다.
0: 네, 걸림무는 어느 지역에서 전승발전하고 있는지요?
1: 예, 그 걸림무에서 걸립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사라를 빌다라는 뜻입니다.
0: 네.
1: 옛날 조선족 마을에서 마을 잔치나 행사를 치를 때 쌀이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동들이 잘 사는 집 문 앞에서 춤과 노래를 추면서 구원을 요청했던 풍습에서 시작되는데 연영성 번개시 환인현에서 오래전부터 그 마을이 풍작과 안녕을 기원하는 민속무용 표현 행식인 걸리무농화놀이로 전승 발전시키면서 2006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보단에는 환인현 만족자치현 문화관광발전공무중심이며 전승인은 1948년생인 김명환 선생님 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걸림농악이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예, 걸림농악이란 마을이 공동행사에서 필요한 비용을 장만하기 위해서 걸립회를 조직하여 주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농악을 울리고 놀이마당을 벌리는 선동수단으로서 그 단체적인 연기와 개미 창기를 곁들여서 하면서 남녀노소가 동원됩니다.
0: 네.
1: 이런 행사를 하는 단체를 걸립회 혹은 사당패라고 합니다.
0: 네. 걸림무의 독특한 형상 특징이 있나요?
1: 예. 어른들이 어깨 아래 어린 무동을 태우고 장기를 자랑하는 놀이 방식은 걸립농악이 독특한 형상 특징이요. 또한 특수한 기회 표현 수단입니다.
0: 네.
1: 그 본포지역을 살펴보면 연영성 한현을 중심으로 연변 지구와 기타 지역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걸림무는 상모춤, 장고춤, 적시춤, 소도박춤, 부채춤 등 여러 가지 무용 행식에서 쌍춤무, 즉 무동타기 정수가 서로 융합되어 형성된 무용으로서 조선적인 독특한 품격을 보여준 민속 문화입니다.
0: 네, 걸림무를 연행하는 그 형식은 어떠한지요?
1: 예, 그 걸림무를 연행하는 형식은 공식화된 형식도 있지만 장소와 네. 연행할 때 구체적인 그 정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합니다.
0: 네.
1: 예, 일반적으로 연행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걸리무 대화가 입당할 때 남성 청년 한 명과 남성

0: 국정원인 한 명이 나란히 앞에 서서 상황물을 돌리며 입장하고 그 뒤로 걸림을 총 뒤다가 발화를 치며 대화를 이끕니다. 지휘자는 마을 앞에서 덕망이 높은 남성 노인이 맞고 그 뒤로 복수와 장고자리가 각 한 명이 나서서 따르고 이어서 남녀 청년 무용수를 따 남녀 노인 무용수들이 따르고 제일 뒤에 쌍춤이라고 하는 무동춤을 추는 배우들이 따릅니다. 이때 그 남성 어른이 어깨 위에 선 무동들은 손에 쥔 비단수건이나 생화를 연속 흔들면서 분위기를 돋굽니다.
1: 네, 걸림무만의 그 순서가 있군요. 그럼 예.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예, 모든 사람들이 입당한 뒤 발화수의 지휘에 따라서 그 무용대가 큰 원형을 형성합니다. 연후로 북수 장고자비 청년과 노인들이 엇바꿔서 원형 안에 들어가서 각자마다 부동한 연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배우들이 한데 올려서 춤을 추며 보도를 이루는 뒤 보도가 한참 동안 지속되다가 배우들이 그 발화수의 지에 따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뒤 서서히 해당합니다.
1: 네. 그렇다면 이 걸림무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0: 예. 걸림무는 기본적인 지신 밖기 농화무나 오락성 농화무에 비해서 공연성이 강한 특징을 지닙니다.
1: 네.
0: 예. 걸림무는 복잡한 형태, 세련된 동작, 뛰어난 기교로 조선족 무용 중에서 독특한 지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걸림무는 대중들을 매우 즐겨하는 민간 무용으로서 독특한 표현 기법과 품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송원인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걸림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관인현의 걸림무 연원을 살펴보면 1939년부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걸림무 제4대 전승인인 김명환의 일가는 1939년 그의 할아버지 대에 조선 반도로부터 중국의 려녕성 환인현으로 이주하여 왔고, 김명환의 할아버지 김흥진의 고향은 조선 평안북도 벽동군의 벽동읍입니다. 김흥진이 벽동읍에서 살던 시기 그곳에는 강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했는데요. 당시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 원인은 벽동읍의 지형과 관련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벽동읍의 지형은 마치 암초에 부딪혀 기울어진 배의 형태와도 비슷하다고 하면서 그 형태를 바로 잡자면 대형적인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는 속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벽동읍에서는 해마다 정월달에 줄달리기를 하게 되었고, 줄다리기 행사를 벌리는 과정은 약 10일간 걸리는데요. 3개 단계를 나눠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자금을 모으는 단계로서 정월 5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때 지푸로 용두 모양의 물체를 엮는데 그것을 초령의 머리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초령두가 액을 물리치고 북을 불러들이는, 복을 불러들이는 상스러움의 상징물로 믿었는데요. 건립을 할 때 초령두에 복이 많은 사람 한 명을 앉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초령두를 메고 부잣집, 상점집이 있거나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농약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며 자금을 구걸하는데, 자금을 얻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것을 건립이라고 하는데 이 행사는 건립회가 하며 건립회 가운데서 덕망이 높은 사람이 총지휘를 맡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초룡의 몸체를 만드는 밧줄을 엮는 단계로서 정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건립 행사를 벌려 얻은 돈으로 칡농쿨 같은 것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줄다리기에 사용할 밧줄을 엮습니다. 밧줄의 형태는 중간 부분이 좀 실하고 양쪽은 점차 가늘게 생겼는데요. 중간 부분의 직경은 1m 정도 되고 밧줄의 총 길이는 수십 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엮는 밧줄은 원줄과 곁줄로 구성되었는데요. 원줄 양쪽에 수많은 곁줄이 달려있어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할 때 원줄의 양쪽에 서서 곁줄을 쥐고 당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밧줄 다리기를 벌이는데 반드시 정월 대보름날에 벌려야 합니다. 줄다리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수백 명 내지 천여 명에 달하고 동서 두 편으로 갈라져서 남북을 향한 큰 길을 경계선으로 하고 시합을 한답니다. 양편의 응원자들도 백여 명에 달하며 관중들은 수천 명에 달하겠죠. 응원자들이 응원할 때에 농락을 울리면서 함성을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어깨에 7, 8세 되는 남자애나 여자애를 세우고 춤을 춥니다. 이때 동남 동녀, 즉 어린 아이들이죠. 이들의 손에는 쥔 꽃이나 비단 수건을 흔들면서 함께 응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대형 밧줄 다리기 장면은 실로 장관이며 요란한 응원 소리는 천지를 진동합니다. 경기가 끝나면 경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어울려서 농악놀이를 벌리며 즐겁게 논다고 합니다.

이른 걸림동강놀이는 정월 대보름, 5월 단오거나 추석 같은 중요한 명절뿐만이 아니라 어느 집에서 돌 생일잔치, 결혼잔치, 환갑잔치, 회혼잔치 같은 경사가 있으면 그 집에 가서 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규모는 정월 대보름에 행하는 놀이보다는 훨씬 작겠죠. 걸림농악놀이에서 사용하는 악기로는 꽹과리, 징, 북, 장고, 체납 등이 포함이 됩니다.

현재 걸림무의 전승자들은 수년간 걸림무 공연을 여러 측면에서 변화 발전시켜왔고 이에 따라 걸림무는 그 내용과 형식이 풍부하게 발전이 됐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은 이들의 노력에 의해 고유의 멋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대의 멋을 가미하는 방향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앞으로도 독특한 민속, 민간 문화 생태와 전승의 특수 환경을 구성하는 환인현 조선족 걸림무는 대대로 전승되면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네, 현재 본래 형태의 걸림물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공연하는 일은 드물고 전통문화예술의 회복을 위해 군중을 조직해서 공연하는 경우에나 공연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문화 오락 형식이 다양한 데다가 경비를 해결하기 어렵고 공연 인원을 조직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걸림무 전승 지역의 해당 부문에서는 걸림무 연구실, 전승 업무실 등을 설립하고 걸림무 보호 조치 등을 강구하고 장기적인 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 여행의 시작은 연영미의 여행 가이드에서.
1: 네.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 이어집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책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나도 아이들도 쿨한 삶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상처가 두려워 시작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 마음을 미련 없이 다 쏟아낼 수 있는 사랑을 하기를. 모든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나도 아름다울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싱그럽게 이슬을 머금은 꽃잎 하나가 내게 인생을 가르친다. 아침 산책에서 만난 꽃잎도 푸르게 펼쳐진 하늘도 길가에 흐트러진 작은 돌멩이 하나도 모두 여행에서 만난 인생 스승이다.

저자는 삶에 커다란 숙제가 주어졌을 때 혹은 풀리지 않는 복잡한 실타래 같은 고민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울 때마다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본능처럼 불쑥 찾아오곤 했습니다. 사실 여행은 매번 그 어떤 해결책도 거저 건네준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요. 그럼에도 왠지 떠나기만 하면 지금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무언가가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길을 나섭니다. 마치 그곳에서 좋은 날이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란 상상으로 말이죠.

본명 조만간 저자에게 했던 저자. 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여행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로 남게 되길 바랄게요.

우리는 일상의 피로를 풀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는 우리의 마음을 침식시키지만 새로운 곳에 도착하면 바람이 흩날리는 나뭇잎, 낯설지만 아름다운 풍경, 낯선 사람들의 미소가 그 모든 피로를 사라지게 해줍니다. 바다 앞에서 바람을 맞고 산 정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순간 일상의 작은 걱정들은 모두 잊히게 되는 것인데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역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좋은 기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여러분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맑은 물, 푸른 숲, 청신한 공기,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찬란한 별무리. 이는 우리가 바라는 삶의 터전입니다. 녹화 미화 연길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그 길은 더욱 의미가 있고 아름다워지죠.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인연들을 응원합니다.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인생길 우리 함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젊은 시절, 그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들 말입니다. 방신국 작사, 허순자 작곡의 그 시절이 좋았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잠시 내려놓고 청산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리상각 작사 박송철 작곡의 청산 소곡을 황순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청산의 평온함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학교 다닐 적 그 시절로 함께 떠나볼까요?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잊지 못할 동창들하는 함께 뛰놀던 운동장, 도시락을 나눠 먹던 교실과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잊지 못할 동창들을 노래하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시며 옛 친구들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하지만 가끔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나에 대한 애정의 힘을 만끽할 수도 있고요. 나보다 앞선 인생길을 걸어본 경험의 힘일 수도 있을 텐데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슬며시 다가와서 툭 건네고 가는 그 손길만으로도 잔뜩 날이 섰던 마음이 둥그스름하게 깎이는 기분이 듭니다. 내가 느끼는 걸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낄 때가 많더라고요. 다만 서로가 느끼는 마음의 거리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때 다가가고 어느 때 표현해야 할지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점점 관계에서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번에 쏟아내지 않고 단번에 헤아리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오늘.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배우자의 행동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배우자의 언어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감정이나 속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익숙하고 특히 미안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하는 사람이면 배우자 역시 나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해 주기를 바랄 수 있지만 내 방식만 고집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32 여성입니다. 8살 연상의 남편과 가정을 꾸린 지도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32과 40. 이 8해라는 시간의 간극은 때로는 듬직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기 힘든 자존심의 벽이 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통의 부부들이 그러듯 사소한 일로 다투고는 해요. 지약자는 방식이나 빨래를 넣는 각도 같은 정말 하찮은 것부터 저희의

인생 설계가 걸린 중대한 문제까지 말이죠. 그런데 저희 부부의 다툼에는 살짝 기묘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툼의 마침표를 찍는 방식입니다. 저는 잘못을 깨닫는 순간 혹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책임감이 들 때면 비교적 쉽게 미안해라는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릅니다. 남편은 좀처럼 아니 거의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희는 아이를 언제 가질 것인가를 두고 꽤 깊은 감정의 고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35 전에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남편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죠. 대화는 금세 날카로워졌어요. 당신은 아이도 있으면서 왜 그렇게 느긋해? 라는 저의 실언에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고 남편은 너는 왜 그렇게 모든 걸 내 계획대로만 하려고 해? 라며 받아쳤죠. 서로를 찌르는 상처되는 말들이 오갔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라앉았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화를 사귀고 난 뒤 저는 거실로 나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나이가 어쩌고 한 건 내가 말이 심했어. 미안해. 그 말을 뱉고 나서 저는 남편의 입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사과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라고 답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길에 제가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부르던 딸기 크림 소금빵을 사들고 왔습니다. 소금빵을 식탁에 내려놓는 남편의 손길은 꽤 조심스러웠고 슬쩍 제 눈치를 살피는 표정에는 분명 미안함이 서려있었죠. 하지만 끝내 미안하다는 네 글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만 미친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 사과를 한 사람은 나인데 빵을 먹으며 화를 풀어야 하는 사람도 나인 상황. 이 모순적인 평화 속에서 저는 남편의 8살 연상이라는 타이틀을 떠올립니다. 혹시 남편은 어린 아내에게 고개를 숙이는 게 자신의 자존심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오빠이자 남편으로 권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포로가 그 사과하지 않는 입술인 걸까요? 또 다른 기억이 떠오릅니다. 남편이 주말 내내 약속을 잡아 저를 집안일에 홀로 남겨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운함이 폭발해 한바탕 쏘아붙인 뒤 남편은 묵묵히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침대에 누워 남편의 사과 메시지를 기다렸죠. 하지만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 남편은 말없이 주방으로 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동안에도 남편은 제 등 뒤로 미안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싱크대를 반짝반짝하게 닦아놓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 제 앞에 살며시 놓아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저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동은 고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제 남편은 100번, 1000번 낫다는 걸 머리로는 압니다. 남편은 사과 대신 보상을 하고 미안함 대신 헌신을 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기적이게도 미안해라는 투박하고 선명한 직접적인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말은 휘발되지만 행동은 남는다고들 하죠. 그러나 가끔 어떤 마음은 오직 목소리를 타고 전달되어야만 영혼에 닿기도 합니다. 남편이 사온 빵과 깨끗해진 싱크대는 화해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직접적으로 오르만지는 치유의 손길이 되기에는 2% 부족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8살 차이. 남편에게 저는 지켜줘야 할 대상이자 동시에 완숙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관객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아내 앞에서 자신이 틀렸다고 말한 것은 남편이 공들여 쌓아온 든든한 이미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저는 사과를 소통의 윤활유라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삐걱거릴 때 기름을 치듯 관계가 삐걱거릴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하지만 남편에게 사과는 브레이크인 것 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진행 방향이 멈춰버린다고 믿는 것이죠. 이 가치관의 차이가 저희 식탁 위에 말없는 디저트를 자꾸만 올려놓게 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의 미안하다는 말 속에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함으로써 남편도 사과하게 만들려는 일종의 도덕적 압박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쿨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는데 당신은 어때? 라고 묻는 무언의 시위이죠. 그래서 남편이 사과 대신 선물이나 행동을 내놓을 때 저는 아, 또 나만 사과했네 라는 손해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손해가 어디 있고 믿지는 장사가 어디 있나 돌이켜보면 남편은 말로 사과하지 않는 대신에 말로 상처를 되새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남편은 토를 달지 않고 그 사과를 온전히 받아주었지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퇴근길에 사와서 조용히 건넨 디저트의 당도가 남편이 느낀 미안함의 농도였을 것이고 남편이 닦은 싱크대의 청결도는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의 깊이였을 겁니다. 말로 상처를 주지도 죄를 짓지도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이기에 말로 용서를 구하는 법도 서투른 것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남편을 기다릴 때면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칸이 남습니다. 행동이라는 번역본이 아무리 훌륭해도 때로는 원문 그대로의 살짝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싶은 아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8년이라는 세월의 벽을 허물고 쏟아져 나올 투박한 말 한마디와 그 말을 대신해 내밀어진 달콤한 간식 사이에서 저는 오늘도 어떤 진심을 먼저 읽어내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사랑하기에 더 간절하고 이해하기에 더 복잡해지는 부부 사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사과했을 때 상대도 사과해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면 사과는 소통이 아닌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아내분이 먼저 사과하는 이유는 내가 더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를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만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미안하다 했으니 너도 해라는 압박보다 나는 먼저 사과해서 이 관계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남편이 쭈뼛거리며 선물을 내밀 때 말은 왜 안 해? 라고 쏘아붙이기보다 이거 사오면서 내 생각한 거야?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미안하다는 말까지 해주면 내가 진짜 감동할 것 같아 라고 멍석을 깔아줘 보세요. 남편이 아주 작게라도 사과의 말을 내뱉었을 때 말해줘서 고마워, 역시 어른스럽네 라고 칭찬해 주는 게 최고의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찾아올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멋진 아빠가 될 기회를 미리 선물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독일의 작가 헤르타 밀러가 쓴 장편 소설 숨군에는 2차 대전 후 우크라이나 강제노동 수용소로 이송된 17살 독일 소년의 삶을 충격적이고도 강렬한 시적 언어로 밀도 있고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독일로 망명한 밀러가 자신처럼 망명한 시인이자 실제 수용소 생존자인 오스카 파스티오로의 구술을 토대로 작품을 썼습니다. 주인공 아우베르크가 강제노동 수용소로 떠나던 날 들었던 마지막 말, 너는 돌아올 거야 라는 2006년에 작고한 시인 파스티오르가 수용소로 떠나던 날 들었던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실제 우크라이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5년을 보낸 파스티오르의 체험을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그의 체험은 독일계 소수민이었던 밀러의 전 세대가 공유했던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밀러는 2차 대전 후 수용소 생활을 했던 독일계 소수민들의 비극적 운명에 주목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간인들이 유배됐기 때문에 나는 집단적 죄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민간인들이 차출되었고 아주 나이 어린 사람들, 자기 손으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17살짜리도 포함됐습니다. 나치 독일의 범죄가 없었다면 류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요소입니다. 그런 일이 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밀러의 아버지 또한 2차 대전 당시 나치 무장 칭의대로 징집되었다가 돌아왔고 어머니는 우크라이나의 강제 수용소에서 5년간 노역했습니다. 단지 독일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던 마을 사람들은 돌아와 묵은 침묵을 지킵니다. 침묵의 무게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밀러는 침묵 뒤로 숨은 말들을 찾아놨습니다. 2001년 밀러는 강제 추방당했던 마을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동료 시인 파스티오르도 추방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 파스티오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밀러는 1년 가까이 글을 쓰지 못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그의 생일에 강제 수용소의 참상을 그린 이 소설 숨군에를 발표합니다. 순찰 때가 나를 데리러 온 건 1945년 1월 15일 새벽 3시였다. 령나 15도 추위는 점점 심해졌다. 소년 아우베르크는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아우베르크의 이야기이자 그와 함께 수용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결정된 집단학살 수용소가 아닌 노동수용소에서의 5년 동안 기본적인 욕구만 남은 고통스러운 일상과 단조롭고 끝없는 고독을 경험하며 삶과 죽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늘 굶주림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고향으로 돌아와 대도시로 이사를 하고 결혼을 한 후에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용소는 계속 그의 안에 있습니다. 밀러의 신작 소설 숨근에는 생존자에게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은 비참한 경험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강제노동 수용소의 참상을 그린 기록문학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수용소에서의 공포와 불안을 강렬한 시적 언어로 아름답게 승화시켰습니다. 수용소 안의 강제 노동자들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단절되고 이전의 삶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기존의 언어로는 비현실적이기조차 한 수용소를 표현해낼 수 없습니다. 동세의 작품에서 언어는 수용소가 아닌 존재하지 않지만 희망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수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 뮐러는 그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독특한 조어들을 탄생시킵니다. 숨근의 배고픈 천사, 감자 인간, 볼빵 등은 독일어로 이루어진 말이지만 정작 독일어에는 없는 말이며 두 단어가 합쳐져 새로운 상징어가 됩니다. 숨근에는 숨과 근에라는 말이 합쳐져 인간의 숨이 근에처럼 흔들리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로 재탄생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를 넘나들면서 가쁘게 흔들리는 숨근에는 수용소에서의 5년 동안 강제 노동자들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밀러의 언어는 독자가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수용소의 일상을 머릿속에 섬뜩 가리만치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그려놓습니다. 저자는 주인공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 경험의 핵심을 미적으로 시화합니다. 인간의 남은 삶 전체를 결정짓는 통렬한 경험, 그 원초적인 고통을 거장의 솜씨로 설득력 있게 묘사해냈습니다. 충격적이고도 강렬한 표현력으로 독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숨근이를 끝까지 읽었다면 당신은 결코 이 작품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밀러는 잔인할 만큼 정직하고 무시무시하게 슬픈 비범한 목소리를 창조해냈습니다. 밀러에게는 초원의 힘이 있습니다. 그의 언어들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밀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학적 증인입니다. 이 책에 쏟아지는 찬사들입니다. 인간성이 사라진 극단의 땅으로의 초방,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숨막히는 공포와 불안에 맞선 신비로운 시적 언어, 소설을 뛰어넘은 언어예술, 밀러는 응축된 시정과 산문의 진솔함으로 소외계층의 풍경을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0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은 따뜻하고 명쾌한 힘으로 사람들이 믿었던 시도 화려한 인물 설정도 없지만 가장 평범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시끌벅적한 한 가정을 통해 가족의 실패, 꿈, 그리고 자기 수용에 대한 인생의 진리를 전합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웃으며 눈물 흘리고 울며 마음을 놓게 하며 진정한 행복은 끝까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초라하게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임을 세상에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 후보 가족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 가족은 모이면 그야말로 실패의 집합입니다. 각자 자신의 집착과 곤경을 안고 있으면서도 꽉 붙어 시끌벅적 살아갑니다. 7살 소녀 올리브는 가족에서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존재입니다. 통통한 몸매에 큰 안경을 쓰고 있지만 눈부신 꿈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리틀 미스 선샤인 어린이 미스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텔레비전을 보며 미스 콘테스트 참가자들의 동작을 따라하고 미소와 걸음걸이를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녀의 작은 마음 속에서 이 대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올리브의 아버지 리처드는 성공하기 집착하는 강사로 자신의 9단계 성공법을 팔려다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가정 경제도 위기에 처합니다. 그는 병적으로 승리를 추구하며 승자와 패자를 입에 달고 살며 자신과 가족이 남에게 실패자로 보일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공을 잡으려 애쓸수록 인생은 그에게 연이은 타격을 줍니다. 할아버지 에드윈은 양로원에서 쫓겨난 말괄량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미녀를 좋아합니다. 성격은 거칠지만 손녀 올리브를 유난히 아끼죠. 세상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직접 올리브의 미스 콘테스트 춤을 만들어주며 집에서 가장 거침없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빠 드웨이는 반항기의 청소년으로 비행학교에 합격하기 위해 합격할 때까지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무려 9달 동안 오직 연필과 메모로 의사소통하고 냉담하고 고독하며 세상을 등진 듯 가족 모두에게 짜증을 내며 이 별로인 가족에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어머니 세릴은 집안의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부드럽고 강인하며 성격이 괴팍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은 가족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중재하며 가정의 온전함을 지키려 애쓰고 삶의 압력을 묵묵히 견딥니다. 삼촌 프랭크는 전국 최고 수준의 프루스트 연구학자이지만 연애 실패와 직업상의 좌절로 자살 시도를 하고 누나 세릴의 집에 와서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그는 똑똑하고 예민하며 우울하고 인생의 부조리를 꿰뚫어 보지만 이 가족의 소란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문제를 아는 여섯 사람이 올리브가 뜻밖의 리틀 미스 선샤인 미스 콘테스트 출전 자격을 얻게 되면서 낡은 노란 미니밴에 억지로 타고 고향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장거리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천재, 부자, 승자가 될 수는 없고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하고 약하며 가끔 붕괴하고 계속 실수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행복이란 자신이 초라할 때 잡아주는 가족이 있는 것, 당신이 망신당할 때 함께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굳건히 같은 편에 서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안전교정과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 예방 조치를 강화합시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연변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4월 초아흐레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간,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이야기.
1: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2: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1: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 산책.
3: 행복한 가정은 서로 엇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그것도 서로 옆집인데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오손도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비해 그 옆집은 하루가 멀다 하고 티각태각 다투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매일 싸우다 못해 다정하게 사는 옆집을 좀 본받기 위해 온 가족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가족끼리 하루가 멀다고 서로 다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집처럼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는 다툴 일이 없던데요. 마침 행복한 집의 딸이 방문한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과일을 담은 유리 접시를 찬장에서 꺼내다가 그만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그만 조심하지 못하고. 옆에 있던 엄마가 유리 조각을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하필이면 그런 곳에 접시를 두었구나. 이번에는 엄마의 말을 듣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아까 보니까 접시를 둔 모양이 위태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다른 곳에 두지 못했소. 미안하오. 다 내 탓이요. 그 집을 방문했던 가족들은 식구들의 훈훈한 대화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정말 행복은 가까이 했군요. 저희들은 그동안 자신보다는 대박만을 탓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기 싫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행복한 집과 불행한 집에 관련한 좋은 글로 시작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율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한혜금의 글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눈에 분노가 꽉 차 있고 얼굴 표정이 험상궂은 것이 당장이라도 사고를 칠 것 같은 결혼 17년차 주부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 사연의 보따리를 풀게 했다. 그녀는 그동안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서운함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대면서 일일이 쏟아냈다. 맏며느리로서 나름 시부모를 공개하면서 애써온 로고가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데 그런 자신의 수고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어머니한테 불만이 많았다. 특히 다 같은 손주인데 동성애만 챙기고 사랑해주는 걸 많이 소원해했다. 오죽하면 큰 손녀인 딸애가 친할머니를 암흑의 할머니라고 말하겠는가고 했다. 그리고 남편이 외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해했다. 그녀는 집안일과 직장일 어느 것 하나 소홀할세라 완벽하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남편은 맨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거기다 만나는 여자까지 있는 것 같다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 나는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한참 울고 조금 진정됐는지 그녀는 자신이 무뚝뚝하고 애교가 없다면서 자기 결점을 콕 집어 말했다. 나는 본인의 무뚝뚝함이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를 불러오는 것 같은가고 질문했다. 그녀는 자신의 무뚝뚝한 성격 탓에 남편이 대화를 하려 하지 않고 피한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가 아이한테만 관심을 쏟는다고 몇 년 전부터 볼멘 소리를 해왔다. 남편한테 조금 관심을 가져보려 했으나 남편이 매일같이 술자리가 있고 늦게 귀가하니 또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잔소리가 나갔던 것이다. 하여 둘은 대화는커녕 점점 더 싸우게 되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차에 우연히 남편 차에 어떤 여성이 올라타는 걸 목격하게 되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다. 흥분해서 남편한테 누군가고 따지니 직장일로 함께 술을 마신 사이이며 아내한테 미안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나오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더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녀의 화법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매사 진지하여 뭐든 완벽하게 해내려는 의욕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것인데 문제는 직시적이고 명령적인 말투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었다. 시부모 공개를 잘한다고 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시부모를 가르치려 들고 본인의 결정을 따르도록 했다. 남편과도 마찬가지였다. 술 먹지 말라, 왜 만날 늦게 들어오느냐 등 말을 부모가 어린 자녀를 혼내는 것처럼 했으니 남편은 대화를 회피하며 밖에서 겉돌았을 것이다. 심지어 그녀는 직장에서도 이런 어투로 동료들과 말했다. 나는 화법에 관한 의견을 완곡하게 말해주었고 그 말에 한창 불만을 토로하던 그녀가 자책을 했다. 다행히 자신의 잘못도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서 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들 부부가 사이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조언을 해주었다. 바로 매사 이혼을 들먹이지 말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찾을 좋은 계기를 만들어 보라고 했다. 나의 건의에 그녀는 노력해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후 몇 번의 방문을 통해 나는 이들 부부가 원망하던 사이에서 다독이고 이해하는 사이로 변화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화법을 바꾸는 등 어떻게든 혼인을 지켜내려는 의지가 좋은 변화를 불러왔던 것이다. 살다 보면 서로 상대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 이 가족의 경우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남편은 모순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상황을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결국 그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술만 들이켰던 것이다. 그리고 아내가 강압적인 말투와 행동으로 나오니 듣는 남편은 결국 지쳐버리고 포기하게 되었다.

이들 부부에게 가장 화합이 맞지 않은 부분은 육아 문제였다. 대부분의 육아를 아내 혼자서 하다 보니 그녀는 몸과 마음의 피로가 나날이 쌓여만 갔던 것이다. 17년이란 세월을 함께한 부부에게는 미운 정, 고운 정이 들때로 들어 그 무엇으로 쉽게 갈라놓을 수 없는 부부만의 감정이 있었다. 한때 뜨겁게 사랑했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가족 간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쌓았으며 그런 가족 간의 소소한 일상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의 기초가 되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 가정의 규칙이 세워져야 한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첫 번째 규칙은 부드러운 소통이다. 시어머니와 상의할 일이 있으면 온화한 태도로 부드러운 노트로 당사자와 직접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드러운 소통은 남편과도 마찬가지다. 남편한테 관심과 위로를 받고 싶다면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얘기해줘야 한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두 번째 규칙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부부끼리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그 결혼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작동할 수 있다. 상담 중에 적하면 상대한테 욕설을 퍼부는 남편이나 아내를 볼 수 있는데 막말이나 언어적 폭력은 습관이 된다. 말끝마다 상대를 무시하는 노트로 상대의 기분을 망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때문에 대화를 함께함에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을 기교 있게 해야 한다.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사연 없는 부부가 없다. 부부가 살다가 갈등이 생기고 모순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그럴 때마다 가족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으면 어떤 관계에서든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하여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여보 당신 최옹란. 어느 봄날 아침 문을 열자 선한 정문을 둘러보던 남편이 불안한 듯 얼른 방에 뛰어들어와 올방자 들고 앉았습니다. 딸려온 채취에 새순 같은 미소 날리며 연두빛 앞치마 두른 아내 모락모락 행복상을 펼쳤습니다. 이슬술 한 잔 사랑 따르고 흰 구름 두부 한 그릇 정성 담고 산나물 한 접시 손맛 버무린 달관의 맛을 보는 남편 얼굴에 송골송골 돋아나는 은구슬 바라보는 아내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 여보, 당신, 우리 한잔 마주칩시다. 살아온 나를 위하여 한잔 주, 살아갈 나를 위하여 한잔 주.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아,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황홀한 내일이 기다립니다로 시작해봅니다. 앞날에 대한 설렘과 기대를 가득 전해주는 가요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밝은 내일을 향해 걸어가시길 바라면서 함께 들어보시죠.

여유로운 노후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면서 박홍렬 작사 김광 작곡의 노년을 즐겁게 보내드립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찾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1950년대 창작된 김경석 작사 동희철 작곡의 산간마을에 들이는 노래 보내드립니다. 고즈넉한 산간마을의 풍경과 정겨운 정서가 담긴 가요입니다.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친구가 있어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죠. 친구가 있어 외롭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친구는 인생에서 꼭 있어야 되는 소중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간다면 더없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90년대에 창작된 석화 작사 한병락 작곡의 우성 만난새 보내드립니다. 량춘하 김향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장길 작사, 박찬일 작곡의 사랑합시다 보내드립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와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수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면 이 세상은 더없이 따뜻한 세상이 되겠죠?

이어서 김병훈 작사, 황양목 작곡의 형제 민족 함께라면 보내드립니다. 김상훈, 량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내 인생은 보내드립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선택에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재,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습진, 신마젯,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친구들은 혹시 자신에게 남보다 조금 특별한 점이 있어서 고민이었던 적이 있나요? 눈에 띄는 모습,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습관, 혹은 작은 특징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을까요?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싫어하거나 위축됐던 적이 있을까요?
0: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는 바로 그런 고민을 가진 고양이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귀 끝에 있는 까만 반점 하나로 늘 마음이 아팠던 꼬마 고양이 얼룩이가 마침내 자신의 특별함을 알게 되고 마을의 행복을 위해 모험을 나서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법의 반점을 가진 얼룩입니다.
1: 네,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때로는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줄 거예요. 함께 들으면서 친구들도 자기 안에 빛나는 특별함을 느껴보고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0: 푸르른 잔디가 깔린 언덕 위에 마을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해가 질 때마다 노을빛이 온 마을을 감싸 동화 속 세상처럼 아름다웠고 햇살처럼 따뜻한 황토집들이 가지런히 즐비했어요.
1: 마을 사람들은 서로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모두 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을에 조금 특별한 꼬마 고양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얼룩이었어요.
0: 얼룩이는 마을에 사는 다른 고양이들과 조금 달랐어요. 온몸이 눈처럼 깨끗한 새하얀 털로 덮여 있었지만 오른쪽 귀끝에만 까만 반점이 하나 선명하게 있었어요. 마치 검은 잉크를 한 방울 떨군 것처럼 둥글고 또렷했어요.
1: 얼룩이는 그 까만 반점이 정말 싫었어요. 마을에 사는 다른 고양이들은 모두 깨끗하고 순수한 색의 털을 자랑했어요. 검은 고양이는 윤기 나는 까만 털을 자랑했고 노란 고양이는 햇살처럼 밝고 고운 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다른 흰 고양이들은 얼룩이나 점 하나 없이 깨끗하고 하얗기만 했어요.
0: 얼룩이는 매일 맑고 투명한 개울가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복원했어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유독 그 까만 반점만 눈에 띄어 마음이 자꾸 찡하고 슬펐어요.
2: 얼룩아, 너의 반점은 너만의 특별한 표식이야. 다른 고양이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너만의 멋진 증거란다.
0: 엄마 고양이는 얼룩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위로해 주었지만 얼룩이는 쓸쓸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눈에는 작은 슬픔이 가득 고였고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3: 전 특별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깨끗하고 점 하나 없는 흰 고양이가 되고 싶어요. 이 반점이 정말 싫어요.
1: 얼룩이는 그 반점을 숨기려고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마을에 있는 예쁜 꽃밭에 가서 가장 붉고 싱싱한 장미잎을 따다가 조심조심 귀 끝에 붙여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금방 시들어 떨어지고 말았어요.
0: 또 마을 뒤쪽에 있는 흙탕물 웅덩이에 몸을 살살 담가서 털을 어둡게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네, 그래도 물에서 나와 몸을 털면 흙은 쉽게 씻겨나가고 까만 반점은 여전히 선명하게 그 자리에 섰어요.
1: 얼룩이는 매번 기대를 가득 품고 시도해보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모습에 얼룩이는 점점 더 슬퍼지고 자신감도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0: 그러던 어느 봄날, 평화롭던 이 마을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매일 아침 광장에 모여 활기차게 놀이하던 새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새들의 맑고 예쁜 합창 소리도 까치의 울음소리도 점점 줄어들고 어느 날부터는 아무런 새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됐어요.
1: 마을은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모두 걱정에 잠겼어요. 아침에 새소리 없이 깨어나는 건 너무 허전하고 외로운 일이었고 예전에 활기 넘치던 광장도 이젠 텅 비고 조용해졌어요. 마을에 살던 동물들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어요.
0: 그 중에서도 가장 슬퍼한 건 마을의 노란 꼬리 할머니 고양이였어요.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시력이 좋지 않았지만 새들의 노래만큼은 정말 기분 좋게 들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새 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하던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창가에 앉아 쓸쓸하게 바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0: 애들이 이제는 더는 노래하지 않는구나. 우리 마을은 이제 영원히 조용해질지도 몰라.
1: 얼룩이는 슬픔에 잠긴 할머니의 모습과 소리 없이 잠든 마을의 침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자기 반점만 생각하며 마을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던 얼룩이는 오늘따라 슬픔이 훨씬 크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얼룩이는 마침내 단단히 결심했어요.
2: 할머니, 제가 새들을 찾아서 다시 우리 마을로 데리고 올게요. 우리 마을을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게요.
1: 주변에 있던 고양이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얼룩이를 말렸어요.
2: 안 돼, 얼룩아. 위험해. 새들은 마법의 숲의 반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 그 숲은 어둡고 미로처럼 갈림길이 많아. 그곳에 들어갔더니는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어. 너는 아직 어린 고양인데 너무 위험해.
1: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얼룩이는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만큼 단호했어요. 예전과는 달리 눈에는 밝고 빛나는 용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2: 얼룩이는 엄마가 정성껏 챙겨준 작은 배낭을 메고 해질녘에 마을을 떠났어요. 마법의 숲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어요. 거대한 나무들이 마치 높은 벽처럼 빼곡하게 서 있었고 갈림길은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야생동물의 울음소리에 겁도 났지만 얼룩이는 마을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 앞으로 나아갔어요.
1: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숲은 더욱 깊고 어두워졌어요. 수많은 갈림길 사이에서 길을 잃을 뻔한 얼룩이는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발을 멈췄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주춤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2: 깊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얼룩이의 오른쪽 귀 끝에 있는 까만 반점이 따뜻한 온기를 풍기기 시작했어요. 반점은 점점 더 밝아지며 은은하게 빛을 내기 시작하더니 마치 작은 반딧불처럼 부드럽게 주변을 밝혀 비춰주었어요. 놀랍게도 그 빛이 닿는 땅 위에는 새들의 작은 발자국들이 하나 둘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반점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 이 반점이 새들을 찾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
1: 얼룩이는 그제야 자신의 반점이 그저 평범한 얼룩이 아니라 특별한 힘을 가진 마법의 표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자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주는 특별한 눈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반점을 싫어하고 숨기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가슴 속에 뿌듯함과 용기가 가득 차올랐어요.
2: 반점이 내는 빛을 따라 얼룩이는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갔어요. 가시덤불을 헤치고 차가운 개울을 건너며 커다란 버섯 숲을 지나 마침내 숲속 가장 깊은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하늘까지 닿을 듯 우뚝 솟은 커다란 은빛 나무가 홀로 서 있었고 가지마다 수많은 새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1: 하지만 새들은 예전처럼 활기차게 노래하지 않았어요. 눈에는 빛이 사라지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은빛 나무 아래에는 검은 그림자 같은 안개가 둥글게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새들의 노래와 기억을 앗아간 검은 안개였어요.
2: 이 안개는 새들에게서 노래할 힘을 빼앗고 행복했던 기억까지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얼룩이는 안개에서 나오는 차가운 기운이 무서웠지만 슬퍼하는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 용기를 냈어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꼭 새들을 구해서 함께 마을로 돌아갈 거야.
1: 그 순간 얼룩이의 까만 반점이 작은 별처럼 더욱 강하게 빛을 뿜었어요. 그 빛은 어둠을 뚫고 검은 안개를 향해 쏘았어요. 부드럽지만 강력하고 햇살처럼 따뜻한 마법의 빛이었어요.
2: 검은 안개는 그 빛을 맞자 바로 사라졌어요.

0: 안개는 순수한 마음의 빛을 무서워했고 그 빛 앞에서는 그저 작고 약한 구름에 불과했어요. 안개는 점점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어요.
1: 그러자 나무에 앉아있던 새들의 눈에 다시 반짝임이 돌아왔어요. 새들은 그동안 잊고 있던 노래 멜로디가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참새가 고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다른 새들도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0: 노래 소리가 점점 커지며 숲 전체가 아름다운 합창으로 가득 찼어요. 그 노래는 슬픔을 녹이고 기쁨을 전하며 얼룩이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1: 새들은 얼룩이의 주위를 빙빙 돌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작은 새들은 어깨에 앉아 털을 핥아주고 큰 새들은 하늘 높이 날며 행복하게 지저귀었어요. 새들은 얼룩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밝게 안내해 주었어요.
0: 해가 떠오를 무렵 얼룩이와 수많은 새들은 함께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은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 모두 광장에 모여들었어요. 얼룩이가 무사히 새들을 데려왔다는 걸 알고 모두 기뻐하며 환호했어요.
1: 노란 꼬리 할머니 고양이는 얼룩이를 꼭 안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얼룩이는 자신의 까만 반점을 더 이상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 반점은 그만의 특별함이자 용기와 힘이었고 이제는 자랑스런 마법의 표식이 되었어요.
0: 마을의 모든 고양이와 사람들은 얼룩이를 존경하며 그의 특별한 반점을 마법의 반점이라고 불렀어요.

0: 네, 친구들. 오늘 마법의 반점을 가진 얼룩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을 싫어했던 얼룩이가 자신의 특별함을 받아들이고 마을의 영웅이 되는 모습, 정말 멋지지 않나요?
1: 얼룩이는 자신에게 있는 작은 다른 점이 사실은 가장 특별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자신만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요.
0: 친구들도 자기 안에 있는 작은 특별한 점을 찾아보세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멋진 친구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2: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종혜화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즐거운 여름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교육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메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심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0: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특별 요청한 북경의 진맥 전문가의 염지관 선생이가 오늘 오후하고 내일 오전까지 길태종이 문진보에서 환자들을 진찰하게 됩니다.
0: 네.
1: 이분이 기술을 보게 되면 진맥을 잘 아는데 당연히 처방도 잘 내고요. 칠보 진맥법을 사용합니다. 진맥을 할 때. 무슨 말인가 이래면 보통 중의 선생님들이 맥을 보지 않습니까? 그 맥을 보는 방법하고 조금 틀립니다. 일곱 가지 보조에 나눠서 말이죠. 진맥을 하는 이런 방법인데 이 진맥법을 통해서 환자나 환자 가족에서 말이죠. 환자의 병세를 말이죠.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말이죠. 이 진맥법을 통해서 환자가 어떤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왔는가를 말이죠. 파악해냅니다.
0: 네.
1: 파악한 뒤에 말이죠.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드리는데, 환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처방이 효과 좋단 말입니다. 진맥만 잘하고 말이죠. 처방이 틀리게 되면 환자가 효과를 못 보거든요. 환자의 목적은 치료 효과를 보는 것이 말이죠. 관건입니다. 이분이 오늘 오후하고 내일 문진하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것이 있겠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질병들을 잘 치료하는가? 여기에 맞춰서 말이죠.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조약에는 말이죠. 각종 원인으로는 일으키는 어지럼증, 두통증, 완고성, 불면증, 건망증, 심뇌혈관 질병. 여기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중풍이나 중풍후유증, 그리고 갑상선 질환, 그리고 결절에 관계되는 질병이 유선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이 여러 가지 종양성 질병, 당뇨병, 당뇨병 합병증에 말초신경염,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이 선장이란 데 신장질병, 간담질환, 골관절계통의 질병, 변비설사, 부인과 질병, 통풍, 정맥곡장, 불안장애, 우울증, 쌍거증이라 하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지방간, 원인불명으로 나타나는 허리다리가 아프고 사지가 절연하고 마비되고 냉해지는 이러한 병증, 전립선 질환으로 인해서 말이죠. 소변이 작고 급하고 절연하는 이러한 말이죠. 병증, 원인불명으로 나타나는 말이죠. 무기력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사실 말해서 우리 연변에서 중의도 보여받고 서의도 보여받는데 그닥 효과가 좋지 못하더라 할 경우에는 이분이 오늘 오후하고 내일 오전까지 문진을 하니까 기회를 말죠 잡아서 진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0: 네.
1: 그러면 오늘 기회를 봐서 길태종이 문진보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 강철수 선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강철수 선생을 놓고 본다 할 때

0: 시기에 당천 중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 그때 조약에는 화롱시 중년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중립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지금의 길태중립문진부에서 수고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말이죠.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1: 네.
0: 심혈관 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중풍이나 중풍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반신불수라든가 언어 장애라든가 그리고 또 멘탈이라 하는데 우리 민족에서는 멘풍합니다. 멘탈에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이러한 말죠.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우리 레란데 이야기 되면 또 이 강철수 선생이가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입니다. 얘기해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에 이러한 말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특히 보게 되면 골관절계통의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중요하게 특색을 잘려서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처방을 내드리고 또한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말이죠. 친구를 결합하는데 연변에서 소문이 있습니다. 침을 잘 누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간담 비위장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위염이라든가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말죠.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비뇨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본다 할 때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이라든가 신적의 지혜라 합니다. 이러한 말이죠. 비뇨기 계통 질병을 잘 치료하고요. 호흡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 흉막염, 인후염, 비염 이러한 말이죠. 호흡기 계통 질병 치료를 잘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하고 종류에 관계된 질병도 말이죠. 잘 치료하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 결절의 자궁지료에 이외에도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예를 보입니다. 여성분들이 월경이 거르지 못한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복루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예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말이죠. 비문증에 대해서 연구가 깊습니다. 회원증이라 하는데 눈앞에 말이죠. 마치 모기가 말이죠. 날아다니는 이런 감을 환자가 느낍니다. 이러면 회원증.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한 가지 문의합시다. 저 수근자도 예약합시다. 우리 할머니 어째 그 꿈때가 거기 어기막이니 그 삐 이렇게 나왔는지 어쨌는지 놀랐는지 불씨를 끊지 못해서 가서 친구를 해볼까 안 해서 그랬거든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2: 그래 됩니까?
0: 예, 예,
2: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올슴 거네.
0: 예,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나는 예 초약은 먹기 전에는 위가 아프고 그래서 그런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0: 네.
3: 선생님 초약을 그런 쓰고서 매이도 나고 등심도 납니다. 그래 약을 더 쓰려고 약 하려고 합니다.
0: 네, 어느 분 후보입니까?
3: 아이 김태준 선생님 오셨습니까?
0: 아 우리는 길태중이 뭔지 봅니다.
3: 그게 내 어느 선생 가게 되면 되는가?
0: 아니, 어느 병원을 댕겼습니까?
3: 길태중.
0: 길태중의 문진부에 어느 선생을 보였습니까?
3: 길태중 문진부 선생, 박창호.
0: 예, 예, 예. 그냥 오십시오, 예?
3: 예.
0: 예, 연결됐습니다.
3: 예, 안녕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땅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내일 북경에서 오시는 선 새로 예약하다 그럽니다.
1: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2: 예.
1: 연결됐습니다. 예.
2: 예.
0: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예.
3: 예, 예약하다 그럽니다.
1: 어느 분을 보이시겠습니까?
3: 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 북경에서 온 거기 전문가 선세 염지가 선세를 봤습니다.
1: 그럼 오늘 오후에 오세요, 예?
3: 예, 알았습니다.
1: 연결됐습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네, 어젠가면 예, 그, 경수하고, 그, 요새만 투수 열심히 해가지고, 강철수 선생님들, 예, 가서 보였다 말입니다. 예,
1: 예. 예, 예.
4: 지금, 야구 저희들이 나 말입니다. 가서 침도 맞고, 효과형 좋습니다.
1: 예, 예.
4: 그래가지고, 네, 오늘 거기 가려고 그랬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예,
4: 수고하세요.
1: 예, 예, 예.
4: 예, 예.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예, 저는 예, 수원자의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5: 뇌경색으로 인해서 예, 치료를 예. 받고 있는데 예, 효과 좋습니다.
1: 예, 예.
5: 오늘도 약 주러 가려고 그래요.
1: 예, 예,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예.
5: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여보세요. 예,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저 예약합시다.
1: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다.
6: 아, 네, 저 저번에 박윤덕 선생님 저 약 썼는데
1: 예,
6: 예 효과형 좋습니다. 예. 오늘 또 가려고 그랬다.
1: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6: 예,
1: 예,
6: 예.
1: 예
6: 감사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면 오늘은 저 이 강철수 선생이 강의 말이죠. 예, 통증을 잘 치료한다는데. 중노년 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말이죠. 허리, 다리 아픈 병증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토론해 봅시다. 중노년 분들 속에서 허리, 다리가 아프지 않고 그냥 살아왔다는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중노년에 들어가서 허리, 다리가 아픈 분이 많단 말입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1: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7: 두 분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수고를 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7: 우리는 예, 둘 양조가 예, 일주일 전에 예, 길태중이 문진부를 갔다 왔는데, 박윤덕 예. 선생님을 보였습니다.
1: 예, 예, 예.
7: 그래, 어느 정도 예, 효과가 있는데, 오늘 또 가보이려고 예약을 기타합니다.
1: 예, 예. 그냥 오세요, 어전에.
7: 예, 감사합니다. 예,
1: 연결됐습니다.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예, 몇 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허리, 다리가 아프다 하는 분들이 60% 내지 80%를 차지합니다. 예, 예, 그리고 7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85%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허리, 다리 아픈 것이.
0: 네.
1: 에, 중요하게 말이죠. 에, 경전저작이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 들어봤을 겁니다. 뇌증이라고 해, 뇌경에 네. 이런 경전저작이 있는데 중의를 배우는 사람들 꼭 이 저작은 읽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말이죠. 에, 소문에 매교 정미로리라는 이런 말이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 여나의 선즈후에
0: 무슨 뜻이죠?
1: 예, 그러니까 중요하게 말이죠. 장상학설이 있는데
0: 네.
1: 여기에 말이죠. 한 게 중요한 리론입니다. 예. 허리라는 것은 말이죠. 예. 콩팥이가 머물러 있는 붓고다. 예.
0: 네.
1: 곳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0: 네.
1: 예. 그런데 콩팥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중의학에서 상당한 말이죠. 지위를 차지합니다.
0: 네. 신장이 튼튼해야 된다.
1: 그, 예, 그렇죠. 그렇죠.
0: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네. 제가 어깨 통증과 경추신경통증이 아주 심해서 오랫동안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다음에 저 이래 목 같은 거 이래 돌리는 것도

0: 아주 힘들게 하고 그랬던 건데.
1: 예, 예.
0: 예, 저, 강철수 님한테 이제 침을 맞고 약을 먹었더니만 효과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1: 예, 축하드립니다. 예.
0: 예.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방문해서 침도 한번 더 맞고, 약도 좀 더 지으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0: 예.
1: 안녕히 계세요.
2: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십니까.
3: 예. 그, 저기, 수건사 연결합시다. 수건사 과학으로 합니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3: 아, 허리, 다리도 아프고 병이 많습니다. 예. 몇 번 갖다 먹었습니다.
1: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3: 예. 또 가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그러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1: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예.
4: 예, 저는 당뇨병을요.
1: 예.
4: 발이, 전화기 발이 저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도.
2: 네.
4: 하더라고요.
2: 네.
4: 그리고 맥이었던 게, 저 길태순이 병원에 박용덕 주임이 첨약을 쓰고.
1: 예.
4: 좀 많이 나빠져서 지금 오늘 예약합니다.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4: 예. 예. 예. 예, 안녕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예, 허리가 아파서 돌아 눕기도 바쁘고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1: 예.
5: 우리 길체중에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많이 나았었습니다.
1: 예, 예, 좋은 일입니다. 예.
5: 예, 그래 오늘 또 강철수 선생님을 예약합시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시면 네. 됩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6: 예, 수고합니다.
1: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6: 저는 길자병원의 환자, 원장 선생님이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예.
6: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서 그래서 예. 예약하는 중입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예. 네.
1: 안녕하십니까.
8: 예, 두부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예, 예.
2: 감사합니다. 예.
8: 수원도 안 보자고 한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8: 갖다 선을 내서 그런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1: 예.
2: 네.
1: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2: 네, 치료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9: 예, 저는 전화기는 소변 한 서너 번 넣어요. 그래서 그 봐지 못해가지고 저리 약 한 1년 썼고, 그리고 많이 마르고, 구슬땀이 되고 나요. 저 가면 식은 땀이 난단 말입니다.
1: 예, 예, 예.
9: 그리고 이 소화도 잘 안 되고, 부리사고 한데, 막 용돈, 선생님 약을, 그 약을 썼으면 많이 도와줬어요.
1: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예.
9: 소화도 잘 되고, 밥도 너무 많이 먹고,
1: 예, 예. 예.
9: 잠 잘 자고, 그리고, 소변이 밤에는 서너 번 일어나던 게 조금 한 번 일어납니다.
1: 예, 예.
9: 너무 좋았어. 한 번 더 예약하자고 바뀌었죠.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시면. 예.

0: 예, 고맙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수월하십니다.
1: 예, 네. 안녕하세요.
3: 저는 예, 당뇨병 있은 지 11년이 남은데,
1: 네.
3: 지금까지는 괜찮던 게 한 달 차에, 아, 낮에는 혈압이 이러는데, 밤이면 혈압이 자꾸 올라가서, 예.
1: 예, 예.
3: 게, 네. 약 바깥 먹어도 서였고, 요새는 게 이틀째 두 번 먹습니다, 혈압약을.
1: 예, 예.
3: 그래, 어느 분을 배우면 좋겠습니까?
1: 그럼 지금 소개라고 있는 전문가를 보이겠습니까?
3: 근데 내일 내리 가야 되는데 여기 멀어서.
1: 내일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이분이 내일 오전까지 문진하고 북경으로 돌아갑니다.
3: 예, 네. 근데 여기 7시 반 차를 타고 가면 1시간 반 가야 되는데.
1: 어디 계십니까?
3: 그때 좀 예약해 주겠습니까?
1: 예, 됩니다.
3: 예.
1: 예. 예.
3: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2: 안녕히 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안녕하세요.
1: 예.
4: 예, 교대총리의 저 박총로 선생을 예약하시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예, 내 저번에 병한데 배 뽑고.
1: 예, 예.
4: 예, 매겼고.
1: 예.
4: 저번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됩니다.
4: 예,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아까 허리는 신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셨는데요.
1: 예.
2: 네, 설명 계속 주시죠.
1: 예, 중요하게서는 이 신장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2: 그렇죠.
1: 선천지보혈합니다.
2: 네.
1: 어째서 그러냐 하게 되면, 예, 그러나 하게 되면, 이 신장이라는 것은 말이죠. 예, 중요하게서 놓고 본다 할 때, 예, 인체의 생장 발효, 예, 그리고 생식, 예, 이걸 주관해 줍니다. 그리고 수액 대사에를 주관해 주고,
2: 네.
1: 또 말이죠, 예, 골격이라든가, 예, 골수라든가, 예, 머리카락이라든가, 예, 청력에 듣는 거에,
2: 네.
1: 이걸 주관해 줍니다. 예.
2: 네.
1: 그런데, 일단에 말이죠, 모든 원인으로 말이죠, 예, 콩팥이 허약해질 경우에는 말이죠. 예.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여우나의 선수부의
2: 네.
1: 허리라는 것은 말이죠. 콩팥이 머물러 있는 말이죠. 곳이다. 북고이다. 예. 그러니까 이 콩팥이 허약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북고인 말이죠. 허리가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허리라는 것은 신장의 전기가 회집된 곳인데 말이죠. 예. 일단에 콩팥이 허약해지게 되면 허리에 말이죠. 영향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좋은 아침. 저희 저도 저 수원가에서 그
1: 길어봤으니까
5: 왔었는데 예. 저희 이 팔과 손이 저리고 하던 것이 친구력법과 약을 넣어가지고 많이 나사졌어요.
1: 예.
5: 약이가 떨어져가지고 오늘 그 예약하자고요.
1: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하루 네. 빨리 건강하세요.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콩팥이 허약해지게 되면 허리에 말이죠. 영향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환자분들이 말씀을 빌어서 교대를 하게 되면 허리가 시큼시큼 아파납니다.
2: 네.
1: 그리고 다리맥이 풀리거나 다리도 아파납니다.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등 노는 분들이 이 허리 다리가 아픈 병증을 말이죠.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병들에서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오늘에 뭔가 이거 그 진찰로 가져오려는다.
1: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6: 아, 지금 여주관에 그 치료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6: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1: 안녕하세요.
7: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7: 네, 예. 그 강수임 선생님께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고 그런 게 주문 며칠 맞은 게 많이 효과 봅니다 지금.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7: 예. 그래 오늘 또 약도 또 찍고 오늘 또 가서 또 맞아 그랬다.
1: 예,
7: 많이 났습니다.
1: 예, 예. 났을 때 바짝.

0: 드려야 되죠. 예.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예, 우리 중노년 분들이 허리다리가 예, 아픈 병증을 놓고 본다 할 때 지금 우리 진단학에서 보게 되면 이 질병이 가장 많습니다. 예, 요토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요추간판 예, 돌출증이라 합니다. 이 간판이라는 경우에는 말이죠. 예, 수액이라든가 섬유안이라든가 예, 연골반 이런 것들로 말이죠. 조성됐는데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 간판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예, 어느 날인가 이 섬유안이 파괴됩니다. 파괴진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빠개진 이 부분에서 수액이 흘러나옵니다.
2: 네.
0: 흘러나온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말이죠. 예, 조직들을 압박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골신경을 압박한다든가, 예,
2: 네.
0: 혈관을 압박한다든가. 하여튼 간에 이런 압박 증세가 생기는데, 예, 특히 보게 되면, 자골신경을 압박할 때는 말이죠. 예, 허리가 아픈데, 또한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허리가 아프면서 아래로 말이죠. 예, 줄이 쫙쫙 뻗칩니다. 예,
2: 네.
0: 심지어는 말이죠. 허벅다리라든가 예, 발뒤끝이라든가 예, 허리로부터 엉덩이 다리 말이죠. 예, 발 예, 여기에 다 영향이 갑니다. 예, 아파난단 말입니다. 예. 이 아픈 정도가 경감엔 말이죠. 그냥 아픈데 심할 때는 아픔으로 인해서 말이죠. 아예 말이죠. 걸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제때 우리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게 되면 위축 현상이 생깁니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면 그 다리에 있는 근육들이 말이죠. 위축이 된단 말입니다. 이때는 정말 치료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중년 분들을 본다 할 때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협착증이 나타납니다. 요추에 있는 말이죠. 관도가 말이죠. 추관이가 졸바진단 말입니다. 이래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척수라든가 신경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압박하면서 허리 다리가 몹시 아프고 저해나고 마비되고 냉해지고 예, 이러한 말저 증세들 나타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을 전면 가동하고 수생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전주 하천과 호수 수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호전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1: 연결시 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연결시 1인 미디어 업종 발전협회에서는 일전 2026년 1인 미디어 달인 연결생활 답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2: 연변 동부가

예군수 집단에서는 통근 카드 출시, 출행도선 승격 등 방식을 통해 연변 관광 경제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을 전면 가동해

0: 강기화 연안에 들어서면 범철 하천종화 행동의 집중 질의를 거쳐 한때 강기슬기 오수선했던 하천 면모가 일신돼 강물이 맑고 제방이 깨끗하며 배수가 원활해 주변 생태 환경이 뚜렷하게 승격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액목진의 변화는 우리조 하천종화 행동 성과의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얼음이 녹는 시기의 수질은 눈 녹은 물의 흐름, 잔류 오염물의 영향을 받기 쉬워 년중 물 환경 지리에 관건적이고 민감한 시기입니다. 우리조 수리, 생태 환경 등 여러 부문에서는 관련 향진과 연동해 앞당겨 포치하고 전방위적으로 힘을 내 국가 평가 단면이 있는 하천과 호수, 지류 도랑 및 처음으로 정돈 범위에 든 소규모 수치에 대해 그물식, 전면 피복 조사를 전개함으로써 오염원 지점, 오염 류형을 전면 파악하고 문제 장부를 내와 조사와 시정을 병행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실행했습니다. 하천의 중점 오염물에 대해 각지에서는 인원과 장비를 동원시켜 집중 정돈과 운반을 전개해 오염물이 집중적으로 강에 유입되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하천과 호수 기슬기의 전반 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했습니다. 도나시 액목진 당위석이 조백양입니다.
1: 四州河长办部署清河行动以来
0: 주 하장제 판공실에서 하천 종화 행동을 포착한 이래 액목진에서는 구역 내에 23갈래 수계를 둘러싸고 두 가지 조사, 두 가지 정돈, 두 가지 실시를 락착했습니다. 즉 하천을 조사하고 강기슭을 조사하며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정돈하고 집을 정돈하며 책임과 시정이 실시되도록 확보했습니다. 연 600여 명의 인력과 연 1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내 수역 강기슭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시켰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계속 힘을 내 문제 반응을 엄밀히 방지하고 액목진의 맑은 물을 잘 지켜낼 것입니다. 하천 정화 행동이 깊이 추진됨에 따라 향촌의 하천과 호수의 면모가 크게 개선되고 대중들의 생태 획득감, 행복감이 끊임없이 증강됐으며 하천을 보호하고 물을 사랑하는 것이 점차 전민의 자각으로 됐습니다. 도나시 액목진 액목촌 초민 증료매입니다. 집중 처리를 거친 후 지금 하천이 깨끗해졌고 기슭도 부르러졌습니다. 우리는 식사한 후 별일이 없으면 하천 주변에 와서 산책도 하고 신체 단련도 합니다. 지금 환경이 좋아지니 기분도 좋고 살기도 매우 편합니다. 하천 정돈을 전개하는 동시에 우리조에서는 오염 치리와 관리 통제를 다잡아 강에 유입되는 오수 배출구의 규범화 정돈을 강화하고 연선 촌진의 오수 처리 공장, 중점 공업 기업 등 오수 배출 주체를 주시했습니다. 올 들어 하천 정화 행동과 아름다운 하천 호수 건설을 결합해 오수 배출구에 대한 규범화 승격 개조를 실시하고 전 시간대 온라인 감측, 전 과정 정보 공개를 실시해 오수가 강이 유입되는 마지막 관문을 튼튼히 지켰습니다. 왕청현 오수 처리 공장 주황 통제과 과장 루입니다. 우리는 COD, 암모니아성 질소, 총딘, 배수 류량 등 관건 수치를 실시간 성환경 감측 플랫폼에 전송합니다. 일단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근원을 찾아 처리해 방류수가 안정적으로 1급 A 배출 표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합니다. 주 수리국 하장제 사업처처장 챙룡수입니다. 올해 범철 하천 정화 행동에서 우리는 강에 유입되는 오수 배출구 정돈, 하천 쓰레기 정돈에 초점을 맞춰 일상 순찰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각 현시 향진의 수역과 기슭 동시 치리를 지도해 전주 물환경 질이 지속적으로 호전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계속해 각급 하장, 호장의 직책을 단단히 다지고 상시화 관리 보호 기제를 수립 건전히 할 것입니다. 범철 하천 정화 행동이 가동된 이래 전주적으로 하천 및 량안의 각종 도시농촌 폐기물 4,502립방미터를 정돈했으며 발견, 이첩, 처리, 반영의 전사슬 폐쇄 순환 기제를 엄격히 실시해 문제가 제대로 시정되고 반등하지 않도록 확보했습니다. 향후 우리조에서는 생태환경 선전 강도를 높이고 상시적 하천 정화 행동으로 생태보호 성과를 공고히 하며 장기 효과화 관리보호 기제로 록수청산을 지켜 전주생태문명 건설,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수생태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2: 5월 24일 우리조는 주황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5진 군중신소 신고 사건 도합 11건, 중점 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집

0: 9건입니다. 그중 연계시 1건, 혼천시 2건, 중점 4건 1건, 도나시 2건, 용정시 1건, 안덕현 5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관련 문제가 11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 생태 관련 사건이 8건으로 73%,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를 차지합니다. 연길 문화관광 특색을 깊이 발굴하고 도시 브랜드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연길시 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연길시 1인 미디어 업종 발전협회에서는 일전 2026년 1인 미디어 달인 연길생활 답사 활동을 펼쳤는데 20여 명의 1인 미디어 달인들이 현지 방문, 몰입형 창작을 통해 신매체 시각에서 연길 이야기를 발굴 전달했습니다. 이번 답사 활동은 로선이 풍부하고 내용이 다양했습니다. 1인 미디어 달인팀은 먼저 핸즈커피숍에 들러 연길커피의 도시 특색에 초점을 맞춰 도시의 레저문의 분위기를 포착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을 찾아 사회구역 모습, 민생봉사와 일상생활을 기록하며 연길 기층생활의 온정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오월정향산장에서 자연풍경과 특색미식을 체험하면서 연길의 다양한 생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답사 활동이 끝난 후 전체 인원은 연구 토론회를 열어 창작 경험을 교류하고 전파 기법을 공유했으며 연길 생활 화제를 둘러싸고 주제를 다듬고 내용 발표 계획을 명확히 하여 연길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1: 광범한 여객들에게 편안하고 원활하며 만족스러운 출행 체험을 제공하고자 연변 동부가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통근 카드 출시, 출행 로선 승격 등 방식을 통해 연변 관광 경제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길 중심 버스역 매표 창구에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 발급 지점이 추가됐고 사업일꾼들이 승객들에게 통근 카드 수속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는 사용기한 제한이 없고 오프라인으로 버스역에서 양도할 수 있으며 친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승객의 출행을 더욱 명활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변 동부가 여객운수집단위원회사 연길중심버스역 판공실 사업일꾼 장정정입니다. 광범한 여객들에게 보답하고 민생의 혜택을 주기 위해 연변 동부가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를 내왔습니다. 일반 버스표 가격은 1인당 45원인데 통근 카드 가격은 40원이고 상무차 표 가격은 1인당 70원인데 통근 카드 가격은 60원입니다. 현재 2개월 활동 기간 버스 통근 카드는 35원, 상무차 통근 카드는 55원의 활동 가격을 향수할 수 있습니다.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연변 동부가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출행 로선도 승격했습니다. 회사는 기존의 연길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 로선을 이도백화 연길 울라지보스토크 연결 수송 로선으로 승격했는데 연길 수송 탑승권을 구매하면 1회 동안 임의로 연길에서 출경할 수 있어 여객들이 장백산과 러시아 관광을 떠나는 데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주장애인연합회,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연변주 문예자원봉사자협회에서 주관한 예술로 연변을 따뜻하게 하고 한마음으로 장애인 돕기 523 13번째 중국문예자원봉사자 봉사일 기념 및 36번째 전국장애인 돕기의 날 주제문의 공연이 일전 연길시 아리랑 중심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공연은 다채로운 문예 종목으로 사회에 관심을 전달하고 장애인 돕기 기풍을 고양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공연은 합창 나의 조국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합창단은 격앙된 목소리로 조국에 대한 깊은 정감과 찬사를 표달했습니다. 민요 련창은 우아한 노래소리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정감을 전달하고 휠체어 춤, 북소리 변강에 울려 퍼져는 자립자강의 견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희망, 동경 등 종목은 현장 분위기를 고조로 이끌었습니다. 진실되고 소박한 공연은 사회에 크나큰 사랑을 전달하고 장애인 연합회의 융합, 평등, 공유의 리념을 충분히 구현했으며 장애인을 돕고 지지하는 양환 기풍을 선행했습니다. 거시안 집단과 연변 용정 축구 구락부는 일전 용정 해랑강 축구문화 소진에서 타이틀 스폰서십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협의에 따르면 양측은 후원, 선전 합작, 경기 협력 등 분야에서 심층 협력을 펼치게 됩니다. 2026

0: 시즌 거시안 집단은 연변 용정 축구 구락부에 600만 원의 자금을 후원하고 한 차례 경기 승리 상금을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거시안 집단은 구락부 건설, 선수 훈련 및 경기 보장을 지원합니다. 의식에서 연변 용정 축구 구락부는 거시안 집단의 타이틀 유니폼을 증정했고 양측은 한마음으로 협력해 장기적인 공영을 실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거시안 집단 리사장 박근입니다.
1: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이 나기를 기대하면서 나리라 꼭 믿습니다. 연변 축구 화이팅!
2: 5월 23일 저녁 8시 2026년 동북지역 도시 축구연맹전 개막 경기가 장춘, 심양, 할빈, 후커트 등 4개 도시에서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국가 북방 축구훈련 기지에서 후커트 팀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에서 두 팀은 공수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최종 0-0 무승부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전반전 5분경 연변팀이 전방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상대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왕자침이 슈팅을 날렸지만 공이 골대를 스치며 빗나갔습니다. 경기 10분경 왕호월이 프리킥을 공을 상대 박스 안으로 띄웠고 정천기가 헤드로 연결했으나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13분경 리진이가 크로스를 올렸지만 골문 앞으로 쇄도하던 정천기의 발에 닿지 않았습니다. 26분경 코너킥 기회에 리진이가 올린 공을 섭신가가 헤드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41분경 리진이가 상대 박스 안에서 때린 슈팅이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44분경 측면에서 진호그가 올린 크로스를 왕자침이 헤드로 마무리했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전반전은 0-0으로 종료됐습니다. 후반 들어 48분경 리진이가 상대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렸으나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후 연변팀은 연속 코너킥 기회를 얻었지만 결정적인 공격 찬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53분경 장수영이 상대 박스 외곽에서 강슛을 날렸으나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60분경 연변팀이 코너킥 기회를 얻었고 리진이가 키커로 나섰습니다. 공이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골망을 흔들었지만 주심이 선제 파울을 선언하며 아쉽게도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3분경 왕호월이 파울을 범해 주심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수적 열세에 처한 연변팀은 진호거와 섬자호를 빼고 김수진과 장자기를 교체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연변팀에게 득점 기회가 있었으나 끝내 골문을 열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0-0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리진입니다. 우선 저의 활약이 만족하지만 아쉽게도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해 팀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축구팬 여러분께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후코트 대표팀 선수 장가명입니다. 연변팀은 매우 끈기 있는 팀이며 실력도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팀이 모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연변 축구팬 김홍봉입니다. 우리 연변 축구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수들이 점점 더 잘해서 우리 연변 축구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봉입니다. 오늘 경기장에 오신 모든 축구팬들, 특히 연변에서 온 200여 명의 원정 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를 잘 치른 선수들에게 감사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감독진이 경기 전에 지시한 전술적 의도를 수행했고 왕성한 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공격면의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더욱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후코트 대표팀 감독 류월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연변팀은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경기 전 배치에 따라 준비한 내용을 잘 수행했습니다. 오늘 후코트 팀의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후코트 시의 축구 팬들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6월 13일 저녁 7시 40분 연변 대표팀은 심양 대표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동북축구연맹전 2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윤걸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네,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6.1 국제 아동절이 한 주 앞으로 성큼 다가가는데요. 네, 이날만큼요, 놀고 싶은 것도 마음껏 놀 수가 있고, 또 선물도 하나름 받을 수가 있는 꿈 같은 날이기도 하죠. 네, 애들 뿐이 아닙니다. 온 집안이 어린애를 중심으로 다 함께 즐기는 명절이잖아요. 네, 오늘 저희 프로에서는요, 다가오는 6.1 국제 아동절을 계기로 동년의 행복을 둘러싸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생방송실에는요, 심리상담사 백림영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상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각지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오늘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섭씨 29도, 밤 최저기온은 섭씨 13도입니다. 우리 주 삼림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4급이고 공기오염 기상 조건지수는 2급으로 전해봤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1: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2: 네, 심리상담사 백림영 선생님께서 저희 생방송실에 인합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6.1 국제아동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 명절을 계기로 해서 오늘 동년의 행복을 둘러싸고 이모저모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백 선생님의 동년은 어땠습니까?
3: 아, 네. 저희 동년을 생각해보면요. 저는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또 아이들과 어울려 놀면서 즐거운 기억도 있습니다.
2: 네네.
3: 네. 그래서 뭐 동년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색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말이 있지요. 예, 우리 행복한 동년은 평생을 치유하고 불행한 동년은 또 평생으로 치유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듯 이 중요한 동년이 행복하려면은요. 저는요. 정서가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정서가 즐거워야 되죠. 네. 세월이 흘러갈수록 동년하게 되면 뭐 나이가 들어도 새록새록 생각하고 또 이제 그 추억을 더듬는 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네. 동년의 추억. 행복한 동년은 행복한 정서에서 온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정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긴 하네요.
3: 네.
2: 이 정서란 무엇을 말할까요? 정서.
3: 네, 우리 정서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평소에 말하는 이런 마음인데요. 마음이나 기분 이런 단어들인데요. 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같은 현상인데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눈이 오면은요. 이 기분이 좀 좋은 사람들은 아, 온 세상이 하얗고 화사해서 기분이 좋아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분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이 녹을 때 바지가랑이 튀고 미끄러워서 싫어요라고 하고 있지요. 네. 또 비가 와도 어때요? 비가 와도 기분이 좋은 사람들은 공기가 맑아서 기분이 좋고요. 그다음에 또 기분이 싫은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날씨가 우중충해서 싫다고 하지요.
2: 네.
3: 자, 이렇듯 마음이 즐거운가 아닌가에 따라서 같은 현상인데 다르게 반응하게 되고 또 사유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 결과도 달라지게 되지요. 네. 그리고요 또 어때요? 마음이 즐거우면요 우리 능력도 잘 발휘가 됩니다. 예, 어른들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날에는 헬스를 하러 가도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즐거운 날에는 집중이 잘 되고요. 힘도 잘 나죠. 그런데 또 어때요? 이 기분이 안 좋고 무슨 일이라도 있는 날에는 힘을 쓸 수가 없지요. 네. 그리고 또 아이를 즐겁게 학교에 보낸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편안하고요. 혹시 또 남편하고 싸우기라도 하고 출근을 하는 날이면은 무슨 일을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뒤숭숭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개인이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은 또 기분이 좋으면 성과가 더 잘 되긴 누구나 마찬가지죠. 네. 여기서 또 리성적인 사람들은요, 그나마 괜찮아요.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좀 있어도 어느 정도 걸러내고 할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감정적인 사람들은요, 기분이 안 좋으면은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자주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고 있으면은 우울이 오거나 이런 질환에 걸리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정서. 정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서가 좋게 되면은 모든 일을 해도 신나고 즐겁고 밥맛도 맛있고 일을 해도 신나고 그러잖아요.
3: 네.
2: 정서가 그러니까 이 정서는 아동이 행복하게 잘 자라기 위한 필수 요인이라고 봐도 되죠.
3: 네, 그럼요.
2: 그러니까 뭐 정서는 뭐 아동이 행복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필수 요인이라고 봅니까? 어때요?
3: 네, 그래요. 정서는 아동이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필수 요인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 정서가 언제부터 생겨나는가 여기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오늘 주요하게 할 얘기는요, 정서가 안정이 되려면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언제부터 형성이 되었는지 여기서부터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네. 정서. 그러면은 이렇게 동료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정서가 잘 안정되게 하려면은요, 어떤 좋은 방법이라도 있는 겁니까?
3: 네네네. 방법이 있죠. 네. 네. 제가 여기서 먼저 그러면 이 정서가 이렇게 중요한 정서가 언제부터 형성이 되는지 여기서부터 얘기를 조금 나눌게요.
2: 네. 네.
3: 자, 첫째 정서는 대아기부터 형성이 되게 됩니다. 네. 대아 시기에 영양가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또 엄마의 마음이 편안하다면은요, 이 아이가 정서가 아주 편안하게 자랍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대교는요, 엄마의 든든하고 편안한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엄마가 마음이 편안하다면요, 특별하게 태교를 챙겨서 하지 않아도요, 이 아이가 아주 느긋하고 든든한 마음으로 잘 자라게 되고요. 만약에 엄마가 이 태교를 꼬박꼬박 챙겨서 잘 했어요. 뭐 오늘 노래를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요가를 했는데 만약에 엄마의 마음 상태가 불안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불안한 마음을 고스란히 물려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의 심태가 아주 중요하죠. 예. 그리고 보면은 보통 첫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혹시나 내가 또 안 좋은 거를 봤을 때 또 안 좋은 거를 들었을 때 아기에게 영향을 끼칠까 봐 걱정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걱정은 태아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아기가 내 아기가 무럭무럭 잘 자란다 믿고요. 예,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이런 의료기술도 되게 발달했죠. 네, 그래가지고 정기검진 할 거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기에게 좋다는 안태약 같은 거를 써줄 걸 써주고요. 예, 이러면 아기들이 잘 자랍니다. 예. 예. 그래서 이때 엄마의 심태가 중요하고 또 이런 엄마의 심태가 변환하려면은 우리 아빠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아빠들이 또 우리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그렇죠. 해줘야 되겠죠.
2: 정서였던 파동이 없이 그냥 기쁜 일만 있게끔 맛있는 음식도 좋고 좋은 얘기도 좋고
3: 네.
2: 주변에서 잘 거들어줘야 되죠. 네, 이 신대교 네. 시간에는
3: 네.
2: 그렇다고
3: 그럼요. 네. 네.
2: 제 아들도 뭐 결혼을 해서 아이 뭐 키우고 뭐 해서 보니까 제가 키울 때는 뭐 출근을 바빴는지 몰라도 제 아이 하는 거 보니까 네. 너무 자상하고 잘하더라고. 우리가 할지 몰랐었는데 그렇게 생각 밖으로 잘해주더라고요. 제 아내고 제 아이라니까. 뭐 평소엔 아이 갖고 물도 먹고 술도 먹고 하고 이렇게 뛰어다니다가도
3: 네.
2: 제 아이가 태어난다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3: 네.
2: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참 대견스럽기도 했었는데 그때 어저께 일 같은데 뭐 조금 몇 년이 지났어요.
3: 네.
2: 그러면은 정서는 언제부터 형성이 된다고 이제 봐야 합니까? 어때요, 이거?
3: 네, 예. 예, 정서가 대학이부터 형성이 되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고요. 우리 정서는 이 출생을 해서도 계속 형성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0세부터 6세까지가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인생의 인격이나 그다음에 정서나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요. 0세부터 6세에서 기본상 다 형성이 되었다고 보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 이후에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시기에 형성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또 0세부터 3세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0세부터 3세까지는요. 기본적인 이 인격의 색채가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2: 인격이 만들어져요.
3: 예. 예. 그래서 이 인격의 색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람만의 어떤 기분이 많이 들어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많은 아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슬픔이 많은 아이가 있고 뭐 또 긴장함이 많은 아이가 있고 등 다양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은 즐거움이 많이 들어있는 아이들은요. 놀다가 좀 다쳐도 넘어져도 하하 웃습니다.
2: 방금 그렇죠.
3: 네네네.

0: 학교도 어떤 아이들은요, 놀다가 넘어지면은 어때요? 짜증을 부리는 아이들도 있고.
1: 오래 가죠, 어떤
0: 오래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 탓을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은 이 자책감이 많이 생기면은 자기 탓을 하고요. 이런데요. 그래서 이 0세부터 3세까지는 한 사람만의 기본적인 색채가 늘어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정서며 노조고 키우면서 여러 가지로 알 것 같은데 또 모르고 자세히는 모르잖아요. 네. 뭐 아이는 아이대로 커가겠지 뭐 이럴 애들은 다 비슷하겠지. 네. 뭐 그러려니 뭐 이렇게 지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자상히 뭐 지켜본다든가 성장을 떠밀어준다든가 이런저런 그런 것을 보니까 애도 0세부터 커가는 과정에 참 손길에 많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돼요. 네네. 그러니까 한 사람에 있어서 정서는 형성되는 그 초기부터 네. 엄마의 정서와 밀착이 되어 있다고 이제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는데 어떤 아이는 잘 적응이 되고 네. 또 어떤 아이는 힘들어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엄마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엄마의 임신기 정서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아예 정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또 한 사람의 정서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는 얘기를 또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0: 네네 맞습니다. 이것이 어떠냐면요 금방 얘기를 드렸다시피 태아기의 기본상 어느 정도에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0세부터 6세까지 형성이 되지요. 그 중에서 0세부터가 3세가 관근이고요. 또 그 중에서도 0세부터 1세가 관근 중에 관근입니다.
1: 잘 모를 것 같은데 다 어떻게 그게 관근이 되나?
0: 네. 자, 그게 어때요? 신기하죠? 네. 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1: 네. 맞아요.
0: 그런데 신기한 게요. 아기들이 있잖아요. 1세 안에 돌 전에 아기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돌아앉아가지고 뒤통수를 봐도요. 엄마의 기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0세부터 1세 사이의 아기들은요. 특이 공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서를 캐치하는 능력인데요. 이게 왜서 그러냐면은요. 이 사람이 대뇌 구조상요. 두뇌 구조상 우리가 두뇌를 3층 구조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1층 구조는 우리 생명의 뇌라고 합니다. 그럼 생명의 뇌는 언제 형성되냐면요. 0세부터 1세 형성됩니다. 네. 그리고 1세부터 3세는 정서의 뇌, 그리고 우리 이성의 뇌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힘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런 뇌는 3세 이후부터 제 정식으로 형성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유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전에 아이는 먼저 정서가 발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수록 그 정서에 대한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0세부터 1세 사이에 이 정서가 가장 많이 발달하고 또 이때가 가장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에 엄마와의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제일 처음 엄마와 이렇게 관계를 하잖아요. 네. 관계를 하면서 사회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엄마가 나에게 잘해줬어요. 예. 네. 그래서 엄마가 믿을 만하면은, 아, 이 세상이 믿을 만하구나. 이런 무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엄마를 믿을 만하게 이렇게 나를 잘해줄 수 있게 하는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믿음하고 자신감으로 앞으로 계속 사회생활을 하는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세부터 1세가 관건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어서 뭐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나 아니면 정신 분열 같은 이런 각종 정신질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0세부터 1세에 여기 뿌리가 예, 뿌리가 심어져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요. 이 어렸을 때 심어져 있던 씨앗이 이렇게 억압됐던 기분이 쌓이고 쌓였다가 때가 되면은 폭발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사건에 의해서 도화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1: 이 성장기 후에 계속해서 정서가 뭐 0세부터 시작을 해서 3세 또 0세부터 뭐 4세, 5세, 6세까지 자라는 그런 경우에 시기마다 좀 더 다르다 이제 봐야 될 텐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0

0: 4세부터 6세까지 어떤 양육을 받는가에 따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정서 근간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1: 네.
0: 그만큼 0세부터 6세까지 육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좋게는 0세부터 3세까지 엄마들이 직접 돌아보라고도 합니다만은
1: 네.
0: 돌보라고 하는데 뭐 그런데 여건상 엄마가 돌볼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출근적이고 뭐 이러서 이렇게 일이 있다 보게 되면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1: 있지요. 네, 많지요. 네, 엄마들이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라 하면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으냐면은 되도록이면 이 정서가 안정된 분, 네, 가족들 중에 정서가 안정된 분이 양육을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떨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양육자가 바뀌어야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네, 또 그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이 불안정하게 양육자를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요. 네. 그래서 또 어떨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한다 할 경우에는요. 아이한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교대를 해주는 과정이 아주 필요합니다.
0: 그렇죠.
1: 네.
0: 아주 어리다 보니까
1: 네.
0: 바꿔주더라도
1: 네.
0: 뭐 아이가 좋아하고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도 편안하게 뭐 잠자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안다 인지를 하고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집안의 자녀가 정서가 안정되게 함에 있어서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까?
1: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자면은 나눌 부분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네. 오늘 몇 가지 우리 중점을 골라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0: 네.
1: 예. 그 이렇게 당연히 즐거우려면은요 정서가 즐거운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적절한 사랑을 주라 이러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적절한 사랑이란 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닌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주라 이런 것입니다. 예.
0: 네.
1: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아이는 목이 말랐어요. 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엄마가 몰라가지고 과자를 줬어요. 예, 그러면 이때 이 아이는
0: 근데 그 애들이 눈빛에 예. 소리라는 그게 언어가 있대요 보니까.
1: 네네네.
0: 응아 또 길게 자르고 파장해서 뭐 물 먹고 싶다, 뭐 전 네. 먹고 싶다, 음식 먹고 싶다, 그걸 어떻게 시끄럽다, 뭐 피곤하다, 자려고 한다, 뭐 이런 게 다 뭐 그 순서가 있대요. 잘 모르겠네 저는.
1: 그거를요. 저봐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마가 되기 전에 리런적으로라도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리런적으로 배우고 들어가고 근데 이것이 어른이 얘기처럼 어가 명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 엄마가 그 엄마의 감성, 사랑 이런 걸 발동해가지고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봐야 돼요. 아, 이것이 저번엔 이렇게 울었을 때, 이렇게 줬다니까 아이가 좋아했다. 이런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의 또 이 감각, 이런 것도 배합해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 응아응아 원한 거하고, 이렇게 길게 응아응아 하는 거하고, 응아응아 하면 또 좀 다 다르죠. 조금씩은.
1: 다르죠. 그리고 응애응애도 있고, 이렇게 다 달라요.
0: 네네. 그 소리가.
1: 예,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보면 감으로 와요. 감으로 아이가 추워서 오는구나, 배가 고파서 오는구나, 아파서 오는구나, 예, 와요. 근데 또 이때 어때요? 만약에 아이가 추워서 오는데 배고픈 줄 알고 젖을 딱 물려줬어요. 예.
0: 애가 그치고 포크는 품속에서 잠이 들고, 쌩글쌩글.
1: 예.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한 거를 잘 알아주는 것이 여기 저기 엄마, 저버 엄마들이
0: 원하는
1: 사람. 네네 배우면서 또 이렇게 갖고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0: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뭐 아이가 어떻게 뭐 노는 놀이도구로 뭐 크게 놀지 않으니까 애가 보채가 나고 어떻게 눈을 떠서부터 발버둥 뭐 손짓 하나 눈빛 하나 음색 하나 잘 살펴봐야 되죠.
1: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아이를 키워가면서 알아야 되겠죠 아이한테. 네. 물론 금방 갓난 아기일 때 다 안다는 것은 이것은 어렵고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 마음을 써가면서 자기 아이한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점차 아이가 커가면서 우리는 이 아이의 기질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예.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밖에 나가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죠. 그러면 우리 그때 이 밖에 나가 노는 것이 활동적이고 좋다라고 해가지고 조용한 것이 좋아서 집에서 레고를 놀거나 이런 아이인데 길을 쓰고 밖에 나가 많이 놀아라 하고 한다거나 쟤네들하고 같이 어울려라 하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아이 밸런스에 맞는가 이런 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0: 첫째, 둘째, 셋째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1: 네. 자.
0: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집안의 자네가 정서가 안정이 되게 하려면은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1: 네, 자, 그 둘째로는요, 예, 무조건 사랑을 주라 이런 겁니다. 예, 예. 이 무조건 사랑을 주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 우리 그 부모님들 아이가 시험을 잘 맞으면은 환하게 웃어주고 잘못 맞으면은 험한 기색을 보인다든가, 예, 이런 정황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아이 입장에서는 이것이 조건적인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은 사랑을 받고 잘 못하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이런 무의식이 생겨나게 돼가지고요. 이럴 때 좀 조용하고 그다음에 순종적인 기질의 아이들은 어떤 현상이 생겨나게 되냐면은 지나치게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 지나치게 완벽하게 하다 보면은요. 다른 지능들이 골고루 발달하지 못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보면은 공부는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사귀기거나 아니면은 이 생활 능력 이런 것들이 같이 발달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10시간이면은 이 10시간을 전부 다 공부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가밀도 하면서 생활 능력도 길러라. 예. 이런 것이 바람직합니다.
0: 예. 그래요. 네. 상담사님께서 뭐 적절한 사랑을 주라 원하는 사랑 무조건 사랑 뭐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데는 뭐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1: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예, 여기서 중점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부모님의 욕심과 그 부모님의 어떤 기준을 내려놓고 아이와 분리해서 아이 자체만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가 있죠. 네. 근데 또 공부는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사교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생활 능력이 발달했다거나 이 각종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면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받아들이고 내 아이가 공부는 못하는데 뭐 또 생활 능력은 발달했다. 그러면 공부를 못해도 그 부분은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아이는 말을 하면서 살면 되고 그다음에 또 그림이나 잘 그린 아이들 있죠. 네. 그래서 그림이나 잘 그린 아이들은요. 이런 설계 쪽 같은 것을 할 수 있고요.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아이는 기계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 우리 공부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시죠. 네. 그런데 사실요. 꼭 명문대에 가야만 출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옛날에는 어째서 꼭 대학 했냐면은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정말이지 대학에 붙어야만 분배를 받고 공인이 되고 정말 힘들이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아니면 정말 평생 그 밭에서 김을 매다가 예, 그랬으니까 네, 옛날에는
0: 어른들이 많이 하잖아요.
1: 네, 그럼요. 리해가 돼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대학에 붙어야만 출세를 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날은 조금 길이 넓습니다. 네, 그래서 참 행복하죠. 다양한 자신의 재능들을 이렇게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길들이 아주 발달이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각자 발달한 기능들을 쓸 수 있는데요. 자, 혹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 대학 지망을 쓸 때요. 대학 지망을 쓸 때, 학교가 먼저일지 아니면 전공이 먼저일지 이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예. 예. 자, 우리 잠깐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네. 아나운서님은 학교가 먼저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은 전업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0: 학교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공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나는 노래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좋아하면 그 방송 안

0: 노래 쪽으로 가야 돼. 이제 학교도 물론 명문대 학교에 지나갈 수 있는 수준이면 가야 하고
1: 네.
0: 그 수준 아니면은 자기가 해야 할
1: 네, 네.
0: 취향에 따라서 그 취향이 네. 한 사람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진로를 선택을 해주니까
1: 그럼요. 네.
0: 재능을 키워주죠.
1: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대학 지망을 선택할 때도요 학교가 먼저가 아니고 전업이 먼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선택이 노력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선택이 맞으면은요 이 노력이 유효합니다. 네, 선택이 맞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택이 틀렸으면요 이 노력이 힘들죠.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0: 그런 어떤 대학 명문 대학을 보게 되면 청와대학이다, 북경대학이다, 뭐 상해복단대학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 대학 나왔으면 귀가 번쩍 뛰기도 하겠습니다만 전공을 뛰어나서 물론 좋은 대학에 간 친구들이 전공도 이제 잘한다고 봐야 되죠.
1: 네네, 네. 근데 이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재능과
0: 그렇죠.
1: 취향을 알고 금방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예술 쪽에 재능이 있는 친구다 하면은 꼭 그 명문대 높은 점수의 대학보다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겠는가.
0: 그래.
1: 네. 이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0: 그래서 선택 노력보다 중요하다. 뭐 또 어떤 그러면은 어떤가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주위에서 떠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나는 정말 있는 힘껏 다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왜 이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안타깝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 경우에 많은 경우에 선택에서 여기 오차가 난 경우가 많고요. 예,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0: 네네.
1: 네.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요, 포기하고는 다릅니다. 네. 포기라는 것은 어때요? 내가 하다가 어려워서 그만두는 것이지,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은 나한테 맞는 것으로 다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자신한테 대한 책임이고, 또 이런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보면 어때요? 호랑이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
0: 뭐 호랑이는
1: 네.
0: 육류 육식 동물이니까
1: 네네.
0: 뭐 풀보다는 뭐 고기 쪽으로 그렇지 않아요?
1: 그렇죠.
0: 네, 네. 사냥을 하고.
1: 네. 자 호랑이는 고기를 먹고 살고요. 토끼는요.
0: 당연히 풀 먹고 살고
1: 네.
0: 거기에 맞는 거.
1: 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토끼한테 그 고기를 먹어라 그러면.
0: 너무 불편하고 싫을 정도고
1: 네.
0: 죽을 맛이겠죠.
1: 그렇겠죠. 소화도 안 되고
0: 네.
1: 예, 나중에 탈이 오겠죠. 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우리 아이가 토끼인데 토끼 같은 아이인데 봤으니까 저 호랑이 같은 아이들이 좋다. 정적도 왕성하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호랑이는 숲속왕이니까 내가 호랑이처럼 살아라 라고 해서 이 아이를 호랑이처럼 요구하고 호랑이처럼 이끈다면요 이 아이는 토끼도 아니 되고 호랑이도 아니 됩니다. 그래서 토끼는 토끼대로 그냥 풀을 먹고 살게 하고 또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조금 사납고 이런 경향도 있지만 어때요? 또 그런 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길러주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0: 그 갖고 있는 그 재능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1: 네네.
0: 그다음에 또 인정해주는 면도 있습니까? 어떻게?
1: 그럼요. 네. 자, 넷째로는 아이를 인정을 해주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데
0: 네.
1: 같은 문맥으로 우리 또 인정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잘 들여다보면요, 인정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네. 자, 연기를 좋아하고 무대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전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인정이 중요하고 관심이 중요한 분들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따위 인정 같은 건 필요 없어.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고 목표나 성과는 필요해.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도 어떻게 잘 들여다보면 그것도 결국은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네. 그런데 또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라고 했는데 뭐 하나 잘하는 게 있어야 인정을 해주죠. 이렇게 얘기하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아침에는 맨날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인정을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예. 예. 하지만 이것들이 다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인정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만약에 밥을 한 숟가락 먹었어요. 네. 그러면 밥을 한 숟가락 먹었다, 숟가락을 들었다는 것을 아이고 오늘은 숟가락을 듣고 밥을 먹

0: 맞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 지각을 해도 어때요? 학교를 갔잖아요. 거기에서 엄마가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시는 이런 태도도 바람직하고요. 책을 오늘 만약에 15분을 읽기로 했어요. 근데 1분만 읽었어요. 거의 들었다 놓는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여기서 아 오늘 책을 드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엄마들이 또 특히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다 보면은 이제 보면 다 유치원 단계까지는 괜찮아요.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숙제가 10문제인데 정말 두세 시간을 했는데 한 문제를 했어요. 예, 이럴 때 엄마가 열불이 나죠. 예.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좀 일어나갔다 어디 갔다 오세요. 네. 그리고 좀 밖에 나가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다시 와가지고 어떻게 인정을 해주냐면요. 10문제 중 한 문제를 했다는 것만 인정을 해주시라 이런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 못 푼 아홉 문제에 걸리면은요. 이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봐라. 너 10문제인데 아홉 문제만 못했잖아. 이렇게 하면요. 이 엄마 자체가 딜레마에 빠져서 이튿날에 공부할 때도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무의식으로 출발하게 되고요. 아이 자체도 그래요. 아, 이 공부한 시간은 또 힘든 시간이구나. 불쾌한 시간이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혈류도 안 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해줄 때는 1부터 시작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이 10이 되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요. 자신이 아이 기준에 맞추세요. 외부의 선에 맞추다가는요. 아이가 자칫 로봇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우리 과잉보호를 하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1: 과잉보호 너무 감싸고 돌지 말고.
0: 네네. 네. 아주 중요한 여기 대목입니다. 아이들을 이 정서가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는 해줄 것은 해주되 해줄 것은 해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해주지 말아야 될 것에서 첫 번째가 바로 과잉보호에 속합니다. 예. 그럼 이 과잉보호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아이가 자기들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엄마가 못 기다려서 급해가지고 미리 해주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아이가 한 한 돌 정도가 되다 보면은 자기들로 밥을 떠먹으려 하죠. 예. 이렇게 다 널어놓으면서도 근데 이때에 이 부모님들이 그 거두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먹여주는 것보다 거두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떠먹여주죠. 네. 그린다든가 또 아니면 아이들이 한 3세가 되면은요. 자기들로 옷을 입으려 한다든가 신발을 신으려 한다든가 이런 것들 자기들로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사실은 독립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아주 좋은 대목이에요. 그러면 이때 엄마 아빠가 좀 갑갑하시더라도 그냥 아이가 하게 기다려주고 바라보는 이런 바라보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예? 네. 근데 제가 또 예를 한번 들기셔. 예? 놀이터에 가보면은 그런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미끄럼틀이 있는데 아이가 위에 있는 아이가 있고 아래에 있는 아이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 사실 봅니다. 사실 아이들도 다 관찰할 줄 알아요. 그래서 위에 아이가 쭉 보죠. 이렇게 아 저 위에 아래에 있는 아이가 지금 올라가는 것인지 피하는 것인지 상황을 보면서 내가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기다릴 것인지 살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미리 훌 들어서 내려놓습니다. 네. 그럼 이때 엄마의 출발점은 사실 상대에 대한 레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신의 아이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출발점인데요. 조금 더 아이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아주 유익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나는 어떻게 하고 싶지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하게 되거든요.
1: 네, 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어서 문제 네. 우리 선생님 준비해온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0: 네. 네.
1: 계속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0: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절로 직접 경험하고 해보는 것이 충분한 내적 동기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끼리 서로 관찰을 잘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예, 이런 부딪혀보고 겪어보게 하는 것이 좋아요. 네.
1: 그래요. 네. 그러면 이미 6세가 넘었고 성인이 된 분들은

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1: 네, 괜찮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또요 가소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재굴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소성도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아요. 보통 12세 전에는 문제가 보이더라도요 이것을 기회로 장담을 통해서라든가 엄마의 이런 태도의 개선이라든가 통해서 많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또 중2 때쯤 있잖아요. 이때는 사춘기가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시기인데요. 이때에도 아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성인들은 또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자이지요. 그래서 과거에만 매치지 말고 앞을 내다보고 적극적으로 예,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0: 네. 그래요. 뭐 아이들도 뭐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며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도 주의해야 할 점들 많고 뭐 어려서부터 또 성인이 돼가기 때문에 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해서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1: 네.
0: 좋은 뭐 행동이라든 언어라든가 또 좋은 엄마 또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한테서 좋은 친구들한테서 배우는 것이 참 이모저모로 저는 많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얘기로 선생님과 함께 아이의 바르고 씩씩한 그런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행복한 동료를 위해서 이 정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어린이 명절을 계기로 자식들의 유년기의 부모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역할에 대해서 이모저모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의 노력으로 어린이들 모두가 꿈을 지니고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동료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 .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